그러게 우리는 주님 앞에 크고 작든 어떠한 상황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명기에 보면은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우리 앞서 행하시며 결코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우리의 길이 막혀 보일 때도 있죠.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길을 예비하고 계세요.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두려움으로 멈춰 설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물결조차 길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삶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를수록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굳게 붙드시고 그렇게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과 날씨를 비롯한 상황을 봤을 때 참 두렵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의 숙제를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마주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담대히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도 그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월요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님께서는 준비하시고 또 기억하시고요.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충분히 허락해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그런 주님을 신뢰하면서 동행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극동방송 사랑했더란 서머 스페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8월 10일 월요일 아침이고요. 1595번님, 영동 지역에 내리는 비 소식이 진짜 반갑더라고요. 대전은 비가 안 왔어요라고요? 보내주셨어요. 네, 아 그렇군요. 우리 경북 지역에도 비가 좀 왔습니다. 네, 주말에 좀 아침 일찍 네 비가 좀 내리기도 했었고요. 간간이 내리는데 소나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뜨랑가족 여러분들께서 계신 그곳에서 조금은 또 가을 분위기를 느끼신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죠. 1595번님도 바람이 조금 시원해졌어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 그동안은 30도 이상 웃도는 그런 날씨였잖아요. 오늘 포항은 낮 최고 기온이 28도입니다. 아, 28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전에는 뭐 거의 36도. 네, 경주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40도가 넘었었잖아요. 그죠? 네. 이 정도는 이제 시원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지역도 흐린 날씨가 예상이 되곤 합니다. 네, 여러분 계신 그곳 날씨도 한번 전해주시고요. 입추도 이제 지나서 그런지 조금 이제 시원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희 서머 스페셜도 얼마 남지 않았나요?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네. 이번 주가 서머 스페셜 마지막이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규 방송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마음껏 또 서머 스페셜을 즐겨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9507번님, 안녕하세요. 서머 스페셜 찬양으로 무더위 날리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한주 동안 여러분들 좀 답답하고 무더운 날씨, 이 서머 스페셜과 함께 하시면서 시원한, 네, 한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행복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6181번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함께 나눌게요. 예수 안에 능력 있네라는 곡 신청해 주셨고요. 신보라님의 음성을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좀 시원한 바람이 많이 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바람이라는 두 글자로 지금 들어오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입니다.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바람 들어오세요.

0: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인천 시립합창단의 찬양 함께 나눴습니다. 앞에 들으신 곡은 아이빅밴드의 행복이었어요. 돌발 서머 퀴즈. 돌발 서머 퀴즈 준비했고요. 오늘은 성경 말씀을 함께합니다. 말씀 한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가 무엇인지를 맞춰주시면 되겠어요. 오늘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이고요. 시편 1편 4절 말씀이에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이거와 같도다. 아멘. 여기 들어갈 한 글자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초성 힌트 드릴게요. 초성 힌트는 기억입니다. 한 글자, 기억으로 시작되는 한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이 한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앞에 3절은 이런 말씀이 있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땡과 같도다. 무엇과 같을까요? 기억으로 시작되는 한 글자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정답들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6244번님께서도요, 출첵 보내주셨고요. 2667번님, 오늘은 시원합니다. 흐린 날씨에 바람까지 불고 있어서 오랜만에 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아침 6시경부터 일을 하셨나 봐요. 네. 아유, 지금 과수원을 사과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약도 치고 또 식사도 하고 이렇게 출첵까지 남겨주셨습니다. 썸머 스페셜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아서 부지런히 찬양 신청해야겠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부지런히 해주시면 좋겠네요. 힌트 찬양 준비했습니다. 송정미 사모의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인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좀 모르겠어요.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이 찬양 안에 정답이 있으니까요.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0: 잠시 후 은혜가 많은 구간입니다. 속도를 줄이시고 찬양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1: 네, 극동방송 사랑의 뜰한 서머 스페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퀴즈 정답들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4절 말씀이죠. 아기는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네모와 같도다. 기억으로 시작되는 한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오답은 한 분도 안 계시고요. 5215번님, 너무 바빠서요. 간만에 문자 보냅니다. 라고 들어와 주셨습니다. 아우, 잘 들어오셨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오랜만에 들어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들어오셔서 반갑게도 인사 나눠주시고요. 아, 너무 오랜만이라 좀 죄송해요. 네. 그런 마음 가지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오시면 됩니다. 항상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도 남겨주셨어요. 그럼요. 이렇게 잘 듣고 계세요. 네. 1416번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글자 보내주셨고요. 3943번님도 바람이 불어서 시원한 아침입니다. 정답은 이겁니다. 라고요. 한 글자 남겨주셨어요. 9830번님 정답. 네. 입추가 지나니 조금 선선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직 남은 여름 무더위 건강하게 보내시길요. 라고요. 감사합니다. 1349번님께서도 그 무덥던 더위도 한풀 꺾이네요. 주님의 뜻 아래 우리는 그저

소망하고 또 앙망하며 살아갑니다. 아멘. 이렇게 퀴즈 정답들 잘 맞춰주고 계시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시편 1편 4절 말씀.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네모와 같도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1595번님, 충청도 사투리 아실런지요? 라고 하시면서, 네. 이한 글자를 많이 하죠, 이 정답. 그쵸? 네. 제가 정답이라 말은 못하겠고요. 잠시 후에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1667번님, 아직 줄게 달린 단호박 모습이에요. 라고요? 와, 단호박 사진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유, 잘 자라고 있네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보면은 이게 보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그 과정은 참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과실을 맺고 열매를 볼 때마다 아, 정말 감사하고 왜 자식 농사 짓는 것처럼 뿌듯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퀴즈 정답들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맞아요. 이게 사투리 중에 맞아, 안 맞아 이런 뜻이죠. 라고요. 아니요. 뭐 이렇게 하죠.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무에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곡 준비했습니다. 이 차는 들으시면서 퀴즈 정답 계속 보내주시고요. 잠시 후에 정답과 함께 선물 받으실 분 발표하도록 할게요.

나무에는 선한 능력으로 찬양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돌발 퀴즈, 서머 퀴즈 정답 발표합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요. 네, 바로 한 글자 겨였습니다. 겨. 앞에서 그 힌트를 주셨거든요. 맞아, 안 맞아? 그 충청도 사투리로 겨? 안 겨? 아니요? 그러면서. 보내주셨어요. 아, 제가 잘못 살려서 죄송해요. 겨, 제가 충청도가 아니다 보니까 경상도다 보니까 이 겨를 잘못 살리겠네요. 겨, 아니요, 겨, 네, 죄송합니다. 정답은 겨였어요. 네, 선물 받으실 분 추첨했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번호 7010번님, 0204번님, 그리고 5376번님 축하드립니다. 세 분께는 들 안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받을 수 있는 주소와 이름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1416번님이세요. 무더위에 많이 힘드셨죠? 바람이 불어오니 한결 시원해졌습니다. 오늘 세종시에 사는 김미영 권사님 생일이에요. 늘 축복해주던 권사님이 천국에 가시니 쓸쓸하네요. 조카 수정이가 엄마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왜 제가 설레는지 축하해 주세요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쵸. 지금은 권사님이 또 천국에 계시지만 보고 싶은 마음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그리운 마음, 하지만 또 축하해 줄또 그런 날인 만큼 더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1985번님께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5376번님께서요. 정답 겨입니다. 그 더운 날씨도 주님의 섭리 안에 결실의 날씨로 변하게 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능력 안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그렇게 오늘도 감사하며 순종하며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5470번님이세요. 샬롬,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흘러나오는 찬양곡 전부가요. 제가 애청하고 부르는 곡으로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정PD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와 진짜요? 다 나왔던 곡이 좋아하시는 곡이래요. 애청하시는 곡이라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네. 그 외에도 많은 분들 정답들 잘 맞춰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능력 안에서 그렇게 순종하는 삶, 또 날씨도 선선해진 만큼 다들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라고 하시면서 맞춰주셨습니다. 아, 1595님은 네이티브 스피커 못지않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아, 그렇게 또 봐, 들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항상 좀 긍정적으로 네 저를 참 그렇게 평가해 주셔가지고 1595번님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여러분들께 또 소개해드릴 만한 행사가 있죠. 방송으로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고민하시고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사랑의 드라마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8월 마지막 주 수요일입니다. 26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강사는요, 최상훈 목사님이세요. 서울 화양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최상훈 목사님이십니다. 새롭게 하소서에도 출연을 하셨고요. 그때 제가 봤는데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책은 2023년도 가피플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최상훈 목사님과 함께 기도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눌 예정입니다.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시고요. 또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다 누구나 초대하니까요. 네, 함께 오셔서 은혜 받으시고요. 또 기도로 우리가 승리하는 시간 함께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들 세미나라고들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단문 50

1번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쌤이나 이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신청할 수 있는 안내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사 당일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대로 영상을 보고 쇼핑을 하고 여행을 갑니다. 책도 AI가 읽어줍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그냥 AI에 의존해 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생각과 기억조차 AI에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AI가 주인이고 우리는 손님이 된 채 살아갑니다. AI로 인한 편리함이 인간 존재 자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진정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읽는 과정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상상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성경 읽기는 우리의 인지활동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성경은 그리스도의 소리로서 모든 사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고 교훈을 주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성경을 읽고 마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AI 시대에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면 어떨까요?
0: 1분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가 함께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더체움교회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룻기 2장 1절에서 7절을 살펴보면서 우연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룻기 2장은 총 3개의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2막 1장 부분에 해당됩니다. 내용은 나오미의 텅 빈 공허한 상황이 해결로 나아가는 단계가 됩니다. 단순히 쓱 읽어보면 나오미의 며느리인 모압 여인 룻이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 과정과 임무를 설명하는 내용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게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갈망하길 원합니다. 룻과 나오미 두 여인의 현실은 여전히 절망적입니다. 두 여인은 풍요로운 수확과 해당 사항이 없는 가난한 과부들일 뿐입니다. 이들은 보리 농사도 짓지도 않습니다. 두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추수 밭을 얼쩡거리면서 이삭을 주워서 연명할 수 있는 일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율법은 밭이나 포도원의 소출을 거둘 때는 다 거두지 말고 밭 모퉁이를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삶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사랑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이 이웃사랑, 그것도 약자들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내가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겨우 보릿고개를 넘겼고 흉년을 넘기고 있는데 그때 이삭을 여러분들은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말하기는 좋습니다. 율법대로 남겨두고 추가하게 해달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안 된다고 하면 사회적 약자들은 절대 주워갈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레위기 23장 22절과 신명기 24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명령한 소출을 남기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현실은 모압 출신 며느리 룻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인생 같습니다. 흉년 이후에 보리 추수 때도 쌀쌀함과 냉랭함 뿐입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 두 여인에게는 빵집이라는 베들레헴도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땅에도 희망이 없는 그런 현실인 것 같습니다. 두 여인은 사방팔망이 꽉 막힌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두 가부는 현실은 차가운 겨울이었습니다. 그러면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본문 앞에서 나는 어떤 상황인지 적용하셔야 합니다. 나에게도 희망의 복선은 있지만 여전히 막혀있고 닫혀있고 잠겨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때를 기다리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도 있습니다. 물론 두 가부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때를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룻이 행동에 나서기 전인데도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물 소개의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오미 남편에게 친척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유력한 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엘리멜렉, 나오미의 친족 중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은 두 번째의 유력한 자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한 명이

0: 보아스는 부하고 강하고 용맹한 남자라는 뜻의 유력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는 엄친아 정도로 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 말로 다이아몬드 수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하고 강하고 용맹하고 지혜로운 보아스에게서 증손자 다윗이 태어난 것을만 보더라도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오랜 기간 준비하신 유력한 자고 롯의 남편이 될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살펴보게 될 룻기 3장 11절을 보면 보아스가 롯을 가리켜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칭찬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덕망 있는 아내, 유력한 여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유력한 여인에게 유력한 남성을 붙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선남선녀, 천생연분의 커플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은 유력한 자에게 유력한 여성을 붙여주십니다. 룻에게 보아스를 붙여주셨듯이 다윗에게는 요나단을 붙여주셨습니다. 요셉에게는 무명의 청지기를 붙여주셨고요. 바울에게는 실라와 디모데와 수많은 동역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유력한 자들을 많이 많이 붙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주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쉬운 말로 제가 밭으로 가서 이삭 주게 해주세요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룻이 가려는 이유는 보리나 밀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함입니다. 룻은 이삭을 주우려고 가니까 시어머니께 허락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가지 말라고 하지 않고 내 딸아 갈지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많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 룻은 가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왜안 가는 걸까? 베들레헴의 지리나 또한 밭의 땅 주인들이나 종들도 나오미는 잘알 텐데 왜 나오미는 같이 가자고 하지 않고 몸조심히 잘 다녀오라고 말도 하지 않고 왜 며느리 룻만 밭으로 보내는 걸까요? 나오미는 이방 출신 며느리 룻이 이삭을 줍든지 다른 사람들과 연분이 나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왜 동행하지 않을까요? 참 궁금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런 모든 것은 알려주지 않고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살리려는 룻의 인애, 헤세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룻은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길을 나선다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에게 충성을 다하기로 고백한 만큼 행동을 옹립니다. 남들에게는 하찮은 이삭 죽기라는 최선을 룻은 선택합니다. 그러자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3절을 보면 룻이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하찮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우리가 선택하고 최선을 다할 때 우연의 섭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곳으로 이끈 발걸음을 이끄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하찮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최선을 다할 때, 룻과 같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유력한 자도 만나고 우연을 통해서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섭리하심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더체움교회 이재용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더체움교회 256국에 691.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이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Z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썸.

아멘. 팀 리더십의 전하신 나의 주였습니다. 오늘 사랑이들한 2부 첫 곡으로 시작을 했고요. 2부 시간에서도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사연 계속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부 마칠 때쯤에 저희 사랑이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의 만남 소개해드렸죠. 세미나 신청합니다라고요. 5756번님 보내주셨어요. 3774번님도 세미나 하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의 말씀과 찬양으로 주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루 되세요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그 외에도 신청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제목이 좋아서요라고요. 2885번님께서도 신청을 해 주셨어요. 출근하면서 극동방송에서 세미나 소식을 들었습니다. 함께 하고 싶어요라고 하시면서 4066번님께서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책을 보고 신청합니다라고요. 조요한님도 보내 주셨네요. 그 외에도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이거를 읽으시고 은혜 받고 신청하신 분들도 주변에 많이들 계시는 것 같습니다. 두 자녀가 어릴 때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쉬고 있어요. 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3317번님께서도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저자와의 만남. 세미나 신청해 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혼자 너무 힘들게 기도하지 마시고요. 오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또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 될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줄 믿습니다. 방송을 듣다가 감동이 되어서 신청하신 우리 유가나 파리버님도 계시고요. 목사님의 설교, 책이 너무 은혜가 돼서 우리 9927번님께서도 신청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각자의 사연들이 다들 다르세요. 하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답답한 마음에 또더 기도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신청해 주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의 9030번으로 세미나 세 글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문자를 받으시면은 보내고 나서 아마 신청할 수 있는 안내 링크를 받으실 거예요. 거기에 이름이랑 몇 분이 오실 건지 네, 생각해 보시고

네,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요.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제가 미리 등록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오지 마시고요. 주변에 가족들, 또 교회 식구들 많이 있으시죠. 같이 가자라고 하시면서 꼭 네, 두세 분 같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주나봉 워십의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는 찬송가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2부 시간에도 은혜로 함께 채워가죠.

아멘.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주나무의 찬양이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앨범이었어요. 2591번님께서도 세미나라고요 신청해 주셨습니다. 아, 잘하셨어요. 목사님 오시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다행히 그날의 일정이 비어 있어서 네. 포항에는 집회 오는 거는 드문 일이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오랜만에 포항을 방문해 주시는데요. 네, 최상훈 목사님, 여러분들 한번 간증을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사전에 한번 들어보시고 오셔도 더 은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은 이미 방송을 듣고요. 어떤 분인가 사전 조사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더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날만을 손꼽아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세미나라고요. 네,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가나 81번님, 최덕신의 항상 기뻐해요. 신청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곡도 네, 잠시 후에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듣고 싶은 찬양 찬양들 많이들 있으시죠? 사연들과 함께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서머 스페셜은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이제 한 주밖에 남지 않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규 방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은혜로운 찬양 더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 서머 스페셜 기간만에 들을 수 있는, 이 시간만큼만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좋아하는 곡들 많이들 부지런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포힘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들으시면서요,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사연들 지금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아, 그리고 세미나도 문자로 보내주세요.

에클레시아의 항상 기뻐해요라는 곡이었습니다. 이거는 81번님의 신청곡 나눴어요. 와, 9413번님도요, 세미나라고요, 신청해 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저자 최상우 목사님 모시고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그런 책이고요. 목사님께서는 선교 현장과 또 목회 사역 가운데 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도의 응답을 갖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계획이고요. 오셔서 여러분들 또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또 질문도 받고 있으니까 네, 부담 없이 오셔서 함께 은혜 받으시고 또 답답한 마음, 네, 그 숙제를 갖고 오실 것 같아요. 그 기도 제목이 또 응답받는,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4540번님, 항상 기뻐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요. 범사에 감사해요. 성령 안에서 라고 하시면서 이 가사를 보내주셨네요. 그러면서 주님의 강도 신청해 주셨는데, 오세광 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원한 찬양 7집에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 곡이 아니면은 다른 찬양팀이 부른 찬양도 좋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오세광님의 또 주님의 강 준비했으니까 또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 준비하고 있고요.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세미나라고 하시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해주신 분들의 내용을 보니까요. 기도가 절실해서 신청합니다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시는 분들 계시고요. 7가지 기도 제목

목을 두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또 신청해 주셨어요. 방송을 듣다가 감동이 되어서도 이렇게 세미나 신청합니다. 라고 우리 육아나 81번님께서도 신청을 해 주셨는데요. 주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분들 또 그렇게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세미나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주님의 강 오세광 씨의 음성으로 준비했습니다. 4540번님의 신청곡 지금 함께 나눌게요.

네, 극동방송 사랑의 뜰은 서머 스페셜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595번님, 주님의 강을 시원하게 누렸더니 주님의 숲도 누리고 싶네요. 주님의 숲 청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랑 이야기의 주님의 숲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듣고 싶은 찬양, 사연 지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어요.

0: 사랑 이야기의 주님의 숲이었습니다. 앞에는 주님의 강이었으면은요, 또 숲을 함께 찬양했습니다. 네, 시원하네요. 사랑이 들어 2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을 막 넘어섰고요. 이 시간에 오스와드 챔버스 목사님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365일 말씀 묵상으로 함께 나눕니다. 낭독에는 김민정 자매입니다. 함께 묵상하시죠.
1: 8월 10일 하나님이 어디에 두시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한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전서 4장 19절 말씀.

고난을 선택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고난을 의미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선택한다면 이때는 매우 다른 의미입니다. 건강한 성도라도 고난을 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어떤 선택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고난이든 아니든 그 길을 선택합니다. 다른 성도가 고난의 훈련을 받을 때 참견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만족시키는 성도는 다른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힘있게 자라나게 하고 성숙하도록 돕는 자입니다. 우리에게 선을 행하는 자들은 우리를 동정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의 동정은 우리 믿음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오직 주님께 가장 가까운 성도들 외에는 다른 성도들을 연단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동정을 받아들인다면 그로 인해 드는 생각은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거칠게 다루시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자기 연민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언제나 마음을 넓히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자신을 신원하지 않으실 뿐더러 답변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 중 사람들의 동정을 필요로 하신 적이 없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사람으로부터의 동정을 거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주님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긍휼과 자비를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천사로부터 도움을 얻을 뿐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세상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성도들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낭비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주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가장 쓸모없는 곳에 성도들을 두십니다. 우리는 말합니다. 이곳에서 내가 너무나 필요하기에 주께서 나를 여기에 두셨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삶을 얼마나 쓸모 있었는가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곳에 성도들을 두실 뿐입니다. 우리는 그곳이 어디든지 맞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의 찬양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또 상황이 참 힘들고 어렵고, 아, 여기가 끝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소망을 갖고요. 이번 한 주도 승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극동방송에서는요, 오늘부터 8월 21일까지요,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 사진 전시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했고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저희 극동방송 공개홀로 오시면은 70년이라는 역사에 함께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 은혜를 함께 보실 수가 있으세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볼수 있는 귀한 시간인 만큼 또 방학이잖아요. 곧 있으면 개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 자녀들과 함께 오셔서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 사진 전시회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벌써 마칠 시간인데요. 준비한 끝곡 지선의 주가 맡긴 모든 역사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뜰 안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정인숙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근거는 믿으니였습니다. 오늘날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인데 의로움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것과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담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어렵담을 받는 구원의 근거는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속량은 몸값을 내고 풀려나는 것을 말하는데 구조되어 자유롭게 석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사함을 통한 구원인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신 십자가에서의 속량을 믿음으로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구속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속입니다. 그러므로 구속은 값없이 베푸신 은혜이고 이미 일어난 사건이며 보장된 은혜이므로 중요한 점은 내가 믿어야 구속의 사건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어렵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은혜란 죄를 그냥 눈감아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대신 죄의 값을 갚아주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이 십자가의 대속인데 대속이란 남의 죄를 대신하여 벌을 받고 값을 치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희생, 그것이 복음의 진수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그것은 끝났다는 말인데 우리가 죄의 근세에서 벗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은혜는 죄사함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시작됩니다. 당시에 로마의 사형법 중에 가장 무섭고 잔인한 것이 십자가 사형이었습니다. 죄수의 옷을 발가벗기고 채찍으로 죽도록 때리고 두 손과 두 발을 십자가 형틀에 못 박아 대약볕 밑에 세워두었기 때문에 죄수는 피가 마르고 숨이 막히는 고통을 당하며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 찾기 위함이었는데 십자가에 달리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였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즉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실 수가 있으셨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1: 생명의 말씀 오늘 이 시간에는 새포항교회 박승수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3-0065번 새포항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 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하나.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0일 월요일 진행을 맡은 오천 새소망 침례교회 노신실 사모입니다. 8월은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된 광복절이 있는 달입니다.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죠. 주기철 목사님은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대표적인 일사각오의 순교자이십니다.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강요가 심해지자 많은 신앙인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국가적 행사일 뿐이라고 하며 일본에 굴복하고 말았죠.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는 신앙적 지조를 지켰습니다. 그로 인해 장기간의 투옥과 여러 차례의 고문을 겪으시다가 46세의 나이로 광복을 1년 4개월 앞두고 순교하셨죠. 목사님은 일사가고 주님을 위해 한 번 죽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요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푸르르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것입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고백을 로마서 14장 8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세상의 압박이나 편의주의와 타협하기 쉬운 우리들에게 본질을 지키는 믿음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줍니다. 광복절이 있는 8월을 지내며 우리 믿음의 본질을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참여로 진행됩니다. 포항, 경주, 영천, 영덕, 울릉도까지 들리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기도 제목 또는 친구나 이웃을 위한 중보 기도 제목을 나눠주세요. 목사님과 청취자들이 함께 기도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 054-256-3000번입니다. 찬양 들으시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게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0: 아멘, 아멘. 우리 모두 진리 편에서는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하실 분은 전화나 문자로 하시면 되는데요. 기도 제목 보내실 곳은 단문자 50원, 장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기도해 주실 귀한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유계교회 김태성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0: 방송 가족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1: 한 주가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우리 모두 함께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입술을 열어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고 또 응답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0: 아멘. 목사님의 기도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광복절 81주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이 일제강점기의 압제와 고통, 해방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나라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합당하며 오직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길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8월 또 우리가 광복절을 또 우리가 맞이하는 이달에 나라를 더욱더 생각하게 하고 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특별히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로 깨어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 또 이 땅의 모든 어려움도 아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할 수 있는 나라로 든든히 서가게끔 하나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앞서 일하는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다하여 주셔서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안에 맡은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나라를 보다 더 안정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라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아멘. 목사님의 귀한 기도 감사드립니다. 포항극동 방송 소망의 기도는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기도 사연입니다. 921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정신질환을 오래 알아온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시켜 주셨듯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소명을 꼭 이루며 살아가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딸을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1: 네.
0: 엄마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실 줄을 믿습니다.
1: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딸을 위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미 아시고 들으신 바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마음을 합하여 간절히 간구하오니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딸을 하나님께서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금 참으로 하나님께서 건강과 정신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삶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참으로 주목하셔서

0: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임하는 귀한 역사가 기적같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귀한 가정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게 하시고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귀하고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큰 은혜 귀한 가정에 베풀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9215번님의 가정에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이어서 9507번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금요일부터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고 늘 승리하도록 저희 가정과 딸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올해 집 문제도 잘 해결되어 대출과 도움받은 모든 것을 갚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0: 네, 네. 예, 부모님의 마음은 늘 자녀들 예, 또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할 텐데 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딸을 위해서 이 시간 답답하여 기도의 제목을 올립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일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주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 되시고 은혜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고 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속히 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 이 땅에 헛되지 않고 다 열매로 거두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의 빚을 갚는 귀하고 복된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간구 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분들의 기도가 속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또 근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같은 참 평안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다해지는 귀한 은혜가 귀한 가정에 귀한 딸의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답답하고 힘든 마음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0: 아멘.
1: 이어서 6346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딸과 사위 그리고 아들이 타지에서 생활하는데 이들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시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부가 믿음의 본이 되어 자녀들도 믿음으로 잘 일어서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딸은 결혼했는데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길 기도하고 또 아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 믿음의 가정 꾸리길 기도합니다. 하고 영적 생활부터 자녀의 문제까지도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네. 네, 네, 모든 부모님들이 바라는 바 아닐까 싶습니다. 네,
0: 정말 중요하죠.
1: 네.
0: 또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시고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1: 네.
0: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딸과 사위가 또 타지에 생활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생활에 또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하나님 특별히 은혜 가운데 신앙 생활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에 귀한 자녀들이 온즉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함으로 모든 어려움도 또 모든 주어진 일들도 잘 극복하며 감당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잘 경외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아버지 땅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삶 가운데 더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녀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태의 문은 또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귀한 가정에 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자 손손 믿음의 가정으로 대를

0: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며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가정의 아들도 참으로 이제 장성하여 가정을 이루어야 할 때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좋은 짝을 예비해 두시고 이 일에 서두르지 않고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짝껴주신 배필 만나게 하시고 순조히 만나서 귀한 가정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함께 이 시간 기도하여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특별히 이 가정의 간절한 간구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6346번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믿음의 명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계속해서 8755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사모님, 늘 소망의 기도로 하나님을 향한 귀한 통로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도 제목 올립니다. 요새 몸이 수시로 아프고 피곤합니다. 이유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계속 배도 불편하고 그래서인지 만성적인 피로감이 듭니다. 축 처져 있습니다. 다시 주님으로 회복하고 주님으로 다시 뜨겁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제 몸이 회복되고 다시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으로 힘 얻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0: 네, 8755번님. 예. 육체의 우리 새함은 참 우리의 삶에 어려움도 있고 신앙생활에도 때로는 지장이 있는데 이 시간 기도에 또 제목 올려주셨으니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육체의 강건함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없는 몸의 질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한 분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를 요청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병든 자를 익히 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지금도 변함없이 찾아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고 그 능으로 낫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고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와주셔서 육체의 강건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약함으로 인해서 병동으로 인하여 주어진 일들이 지장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건강을 되찾고 또 건강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어진 귀한 삶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주어진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습니다. 곧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8118번님의 기도 제목 이어가겠습니다. 제 생에 가장 소중한 시계를 잃어버려서 어제 찾으러 갔다가 그냥 오고 담당자들에게 부탁드리고 왔습니다. 기적의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찾을 수 있도록 꼭 찾을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야만 찾을 수 있는 시계입니다. 꼭 주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그래서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증거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요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하고 정말 중요한 시계인가 봐요. 너무 간절하게 써주셨어요. 예. 네, 꼭 찾을 수 있기를 목사님.
0: 예, 예. 뭐 소중한 물건 잃어서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예. 예,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8118번님, 하나님 아버지, 예. 개인적으로 너무나 소중한 시계를 잃어버려서 간절히 찾고자 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찾아야 할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 기적 같은 은혜가 있어서 그 시계가 다시금 주인에게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일도 인하여서 또 하나님이 또 새롭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가까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너무 근심이 있지 않게 해주시고 혹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나님 그 마음 생각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식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더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 뜻하지 않는 좋은 소식이 아버지 그에게도 들려오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분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잘 자라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인 분 쓰임 받는 귀하고 복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800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샬롬 목사님, 사모님, 함께 기도하는 방송 가족 모두 더운데 수고하십니다. 저희 손녀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얼른 회복되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큐티도 하고 찬양도 들으며 노력합니다. 여러 가지 무너진 상처에 하나님의 평안과 행복으로 바꾸어 주시고 다시 학교 복학할 수 있도록 지쳐있는 아이 엄마와 가족들 위해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손녀따님이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봐요.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회복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0: 예, 학교 생활도 잘하고 또 삶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 주셔서 회복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손녀딸을 위해서 간절히 이 시간 기도 또 요청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손녀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돌봐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딸이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손녀딸을 위해서 할머니와 어머니가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귀한 가정에 다시 한번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그 상처가 새롭게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새로워지는 귀한 삶으로 모습으로 변화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들이마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속히 귀한 가정에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도와주시옵소서. 저들 마음과 생각 저들의 발걸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넘쳐나는 귀하고 복된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옵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손년 따님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와 함께하는 가족들에게는 그 모든 것을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0: 아멘.
1: 이어서 708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친정엄마가 림프암 조직 검사 중이고 골수암은 전 단계로 나왔습니다. 식사를 제대로 못하시고 걸음을 제대로 못 걷습니다. 엄마의 몸 상태를 받아들이는데 많이 우울해합니다. 연세가 81세입니다. 20일 날 결과가 나오는데 혹시 암으로 판정되면 항암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몸 상태가 몸무게도 20kg 빠져 계시고 힘드신데 앞으로 엄마의 치료 계획이 어떻게 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몸이 많이 힘드신데도 절에 다니십니다. 엄마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 제목 이렇게 엄마를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어요. 전에 네. 한번 검사하러 간다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던 거가 기억나는데 결과가 나왔고 또 치료 과정이 이제 결정되게 될 텐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목사님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예, 무엇보다도 어머니가 예수 믿고 구원 받기를 네. 간절히 원하는 기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정엄마가 또 이렇게

0: 항암 검사를 통해서 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사랑하는 딸이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기에 어머니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 육체의 질고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영혼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먹으시면 능히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질고도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영혼도 하나님의 때에 너무 늦지 않도록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의 간절한 기도가 아버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가정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귀한 가정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며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영육간의 강건함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포항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시간입니다. 모든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기도 제목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화는 054-256-3000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듣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 듣고 오겠습니다.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드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드란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깨닫고 도전받을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뜰하는 공개 세미나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또 이렇게 귀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또 이렇게 경험하고 또 알기를 원하는 귀한 분들 많이 참석하여 도전받게 하시고 또 기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 특별히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시고 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계속 이어서 기도 제목 올려드립니다. 2667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소망의 기도 시간에 몇 차례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또 한 번 올립니다. 저희 교회 젊은 부부 집사님 두 분이 동시에 암으로 고통 중에 있는데 점점 심해진다고 하여 가슴이 아픕니다. 조금 전에도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다시 한번 간절하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암세포가 전이되지 않고 암세포는 모두 몸 밖으로 배출되어 건강한 모습 되찾을 수 있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교회 식구를 위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온 교회가 지금 이 두 분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목사님.
1: 네. 참 안타깝네요. 네. 젊은 부부 집사님이시고.

0: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도 하나님 합심하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를 통하여 이 시간도 또다시 기도를 또 함께 하고자 이 시간 요청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합심하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귀한 부부 집사님 육체의 질고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버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생명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남은 때에 하나님의 은혜 더 기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 더 크게 여겨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알 수 없는 아버지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 귀한 부부가 받고 누려서 육체의 질고가 암세포가 기적같이 몸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건강한 세포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질고에서 벗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시간도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기도하는 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또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때에 역사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같이 합심하여 간절히 구하여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옵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치유하시는 하나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교회와 그 아픈 부부 집사님 부부에게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0: 아멘.
1: 익명으로 이어서 기도 제목 올려주셨는데요. 아들이 고등부까지 잘 다니다가 대학 때부터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직장인으로 여자친구도 코로나 시절부터 교회를 쉬고 있습니다. 둘 다 타 지역에 이동했는데 교회를 정하고 출석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고 기도 제목 올려주셨어요. 네. 아들이 다니다가 이제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 것 같습니다.
0: 네, 네,
1: 참 안타깝죠.
0: 이런 경우도 네. 좀 있죠. 그래도 부모님이 그래도 이런 일에 또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 참 귀한이라 생각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아들이 신앙 생활을 타지에서 하나님 아버지 잘 은혜 가운데 할 수 있었으면 좋은데 아버지 그렇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이 시간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도 변치 않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잠시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 강건적으로 역사하셔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다시 한번 잃었던 믿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한 아들 그리고 귀한 또 여자친구도 함께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교회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알게 되어 그 교회를 출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부모의 마음에 걱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 가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쁘시게 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의 모든 하는 일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앞길을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 잘 감당하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같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관심을 갖고 붙들어 주시옵시길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엄마의 기도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3672번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0: 늘 기도 감사드립니다. 소아 당뇨로 투석하며 고생하는 아들을 둔 정희진 친구와 아들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자녀된 풍성한 은혜 누리며 살게 하소서. 기도 감사합니다 하고 아들 투석 건강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위한 기도, 그 다음에 친구, 이렇게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는데요. 참 힘든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네, 3672번님 네, 기도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당뇨로 투석하며 고생하는 아들, 친구, 그리고 아들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 간절함을 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특별히 사랑으로 육체의 약함도 병듦도 하나님 고쳐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젊을 때의 건강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젊을 때에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고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 하나님 귀한 아들들이 남은 생애에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이 헛되지 않도록 아름답고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부모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귀한 아들들로 인하여 영광 받으시고 또 귀한 자녀들이 이 사회에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신 일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덕을 끼치며 이 세상에 좋은 사람들로 귀한 제목들로 하나님 아버지여 잘 길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같이 은혜 베푸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아멘. 오늘도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계교회 김태성 목사님께서 기도로 동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0: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함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십자가 뒤에 있는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의 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망의 기도 제작의 홍서영 PD, 저는 오천새소망침례교회 노신실 사모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경주 중부교회에서 경주 청소년 연합집회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열립니다. 제작 광성교회 하이라이트 워십이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며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대표이신 최세론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합니다. 경주 지역의 청소년 또 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740-23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명사초청 강연회를 8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신앙교육을 주제로 예스티칭 연구소 대표이자 동성교회 사모님이신 노희성 소장님이 함께하며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7-9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포항지부에서 아버지학교 58기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포항 양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 중이니 많은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085-38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갓피플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 화양 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에게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에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가 포항극동방송에서 개최됩니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주일은 휴관입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오남소망교회 이대복 목사님입니다.
1: 할렐루야,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한국교회가 부르짖는 기도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치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사회가 불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더욱더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져서 하나님 셀 수 없는 능히 큰 무리가 구원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나라 민족 되도록 치유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0: 2026년 8월 10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가 제81주년 광복절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기념예배를 드리며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 국민 통합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다인 리포터가 취재했습니다.
1: 부산교회 총연합회와 부산복음화운동본부는 어제 해운대 순복음교회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복절 기념 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표회장 김영근 목사는 설교를 통해 부산의 1860개 교회가 믿음으로 이어져 진정한 자유를 지키고 부산을 복음화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강조했으며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뒤 태극기를 들고 만세삼창을 외쳤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0: 집회도 같은 날 일산 광림교회에서 제81주년 광복절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설교를 맡은 공동회장 박동찬 목사는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며 나라를 위한 한국교회의 사명을 전했습니다. 한기총은 광복의 정신으로 다시 세우는 대한민국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말씀과 기도로 나라를 섬기며 다음 세대에 올바른 역사와 믿음의 가치를 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1: 극동방송 충주중계소 설립감사예배가 주일인 어제 오후 2시 30분 충주 효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충주시 기독교연합회장 임승찬 목사의 설교에 이어 대전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의 특별찬양무대, 충주마마클럽의 헌금특송, 그리고 참석자 전원의 광복절 노래제창이 있었으며 이동석 충주시장, 이종배 국회의원 등 지역교계 및 정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충북지역 복음화의 새로운 영적 통로가 열린 것을 함께 축하했습니다. 충북지역 복음 전파를 위한 오랜 기도와 성도들의 눈물 어린 헌신으로 결실을 맺은 이번 충주중계소 설립에 대해 맹주환 극동방송 사장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 은혜의 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극동방송 충주중계소는 FM 104.7MHz, 출력 500W로 가섭산 중계소에서 전파를 송출하며 충주와 음성, 괴산 지역에 생명의 소리를 전합니다.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총회 주최로 제678차 진중 침례식과 성찬식이 거행됐습니다. 육군훈련소에서 침례와 성찬이 함께 거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8일 열린 행사에는 처음 세례를 받는 훈련병 2,252명을 포함해 모두 2,909명의 장병이 참석했습니다. 침례식에 앞서 드린 예배에서 이태근 기아성 증경총회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붙들고 군 생활에 두려움을 이겨내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아성 총회는 침례를 받은 훈련병들에게 성경책과 십자가 목걸이, 간식 등이 담긴 선물 세트를 전달했으며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와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장병들을 격려했습니다. 서울 청운교회가 설립 60주년을 맞아 재정난을 겪는 작은 교회가 이자 부담 없이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무이자 대출 사업 다시 세움 프로젝트를 개시했습니다. 어제 설립 60주년 감사예배를 드린 청운교회는 1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해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작은 교회에 원금을 대신 상환한 뒤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 없이 원금만 돌려받는 방식으로 3개 교회를 지원했습니다. 청운교회는 지난 50주년 당시에도 43억 원을 들여 작은 교회 11곳의 부채 상환을 도운 바 있습니다. 청운교회는 내일부터 닷새간 11개국 파송 및 협력 선교사들이 참여하는 60주년 세계 선교대회를 개최해 선교 현장과 성도들을 잇는 교류회장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심원선 목사가 어제 9일 서울 서초구 남서울교회 제4대 담임 목사에 부임했습니다. 올해 42세인 심원선 목사는 서강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한항공에 입사한 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진학해 목회학 석사과정을 수석 졸업했습니다. 이후 미국 서든 베티스트 신학교에서 실천신학 석사와 설교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심 목사는 지난 2011년부터 6년간 서울 개포동교회에서 부목사 등으로 사역했으며 2017년 11월부터 미국 신시내티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포항 현재 기온 28도로 경북 지역 대체로 구름 낀 가운데 무더운 날씨 이어지겠고 평양 30도입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보석입니다. FEBC
2: 얼마 전 포항극동방송의 전파 선교사가 되신 김남희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3: 얼마 안 되는 거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아유 그냥 마음에 기도 중에 아 어디에 제가 내가 고정적으로 몇 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 뭐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예, 아이고 참 잘하시는구나. 우리가 못하는 걸 이렇게 어렵게 하시니까 어떨 때는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

0: 나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하니까요.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든지 하죠. 예, 같이 이래 같은 마음을 품고 이러면 얼마 좋아요. 아, 조금이나마 아주 작은 거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힘을 보태서 이게 힘이 되지 않겠나.
1: 한 사람의 손길은 작아 보여도 여러 사람의 손길이 모이면 복음의 길이 열립니다. 전파 선교사, 전도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누군가에겐 생명의 소식이 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방송 예배.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중앙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인도네시아 열린교회 김용구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7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참된 제자의 삶이란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0: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1: 여호와께서 우리를 부르다.
0: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1: 눈물을 흘려보다.
0: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여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0: 권용영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1: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계속되는 폭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날개 아래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신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였지만 여전히 내 힘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였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구하는 믿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포항주왕

교회가 무엇보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반기 신앙 강좌와 제자 양육 학교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며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고등부 단기 선교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세상의 사상이나 흐름의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 위에 걸어가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어지는 청년부 수련회가 성령 안에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문제의 담을 뛰어넘는 청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많은 사역들을 잘 감당하시도록 어느 때보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간구와 사랑을 주님 아시오니 날이 갈수록 목회 사역이 더 풍성하고 힘차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말씀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히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현장을 붙들어주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예비자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본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 하시고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인도네시아 열린교회 김용구 목사님을 통해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는 듣는 귀를 열어주셔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께 향하여 돌아서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시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섬기시는 열린교회가 인도네시아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관현악단이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두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찬양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예배를 위해 기쁨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평강의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신실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신약 155쪽입니다. 이제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열둘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0: 할렐루야. 하나님께 크게 감사와 영광의 박수. 자, 오늘 설교하실 분은 23년째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목회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오시면 딱 보면 알아요. 아, 인도네시아 사람이 왔나 보다 할 정도로, 아, 진짜 거기서 오랫동안 목회하니까 그 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서임정 원로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기도하시고 그 열린교회에 큰 비전, 월드 비전 센터를 세웠어요. 제가 가보고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 교회 대단하다. 참, 성도들이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월드 비전 센터를 통해서 아시아 전역에 큰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동대 원로 장로님이 수년 동안 거기 가셔서 우리 자비랑 선교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선교지에서 정말 23년을 한결같이 목회하는 김용구 목사님을 모시게 돼서 오늘 이 아침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목사님께 따뜻하게 사랑으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1: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인도네시아에 선교 센터를 건축하여 저희들과 여러 사역을 함께 동역하고 기도하고 섬겨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또 당회와 또 선교부, 포항중앙교회 모든 교인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전 센터를 통하여 앞으로도 선교의 전처기지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해 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한국에 와서 많은 것에 놀랐습니다. 첫째는 한국 날씨가 인도네시아보다 더 더운 것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두 번째 놀라운 것은 인천공항과 제가 서울역과 고속버스 터미널을 제가 다녀왔는데요. 한국말은 잘 안 들리고 중국말이 많이 들리는 것에 제가 정말로 놀랐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장로님들을 만나고 거기서 식사하고 이제 오는데 부동산업과 중개소 그런 사무실이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아파트가 몇 평인지 모르지만 160억이라는 사실에 제가 정말로 또 놀랐습니다. 친구 목사 교회를 방문했는데 친구 목사 말에 또 놀란 게 뭐냐면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되는 분이 방위병 출신이라는 사실에 제가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포항에 와서 어제 저녁에 형광펜을 사려고 문방구를 이렇게 다녀서 일주일에 문을 닫고 그래서 어디 있는지 가게에 물었더니 아 포항의 그 친절함에 제가 놀랐어요. 저는 그 포항로에서 안수를 받고 울릉도에서 사역하면서 여기에 포항을 조금 아는데 너무너무 친절함에 제가 놀랐어요. 예, 아가씨 하나, 할아버지 한 분, 아주머니 둘, 네 명에게 이렇게 물었는데요. 너무너무 친절해서 야 포항이 이렇게 친절한가 제가 담임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다는 안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틀림없이 그분들은 포항중앙교회 교인이었을 거예요. 아마 저 어제 만난 분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예. 참 놀랐습니다. 제가 KTX를 처음 혼자는 처음이에요. 지난번에 와서 아내와 탔는데 저는 길을 가면 늘 아내가 인도를 해요. 아내 쫄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뭐 표를 끊는 거나 다 아내 뒤를 따라가는데 이번에는 혼자 이래 왔잖아요. 아내가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헤맬까 봐 뭐 올라가라 내려가라 또 아들도 아버지 혼자 보내놓고 못 믿어서 막 카톡으로 계속 오는 거예요. 외국에 있는 딸까지 막 헤맬까 봐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헤맸을까요? 안 헤맸을까요? 안 헤맸습니다. 표지판을 잘 봐서 그런 거 아닙니다. 저도 일찍 가서 다 했어. 보니까 2시 33분에 그 포항 가는 게 7번 게이트로 가더라고요. 제가 7번 게이트로 일찍 가가지고 거기 기다리려고 가려고 내려갈까 말까 하다가 제가 거기 있는 아주머니에게 정복 입은 아주머니에게 물어봤어요. 15분 후에 알려줄 테니까 게이트 가지 말고 기다려라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떤 부부가요 먼저 내려가서 막 오랫동안 기다렸는 거 봐요. 당신 때문이나 너 때문이나 막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어봤기 때문에 머리가 똑똑하거나 영리한 게 아닙니다. 저는 카톡에 딸에게 아빠 참 똑똑해 안 헤맸다 이랬는데 똑똑해서 안 헤맨 게 아니라 저는 물어봤거든요. 안 물어봤으면 아마 저도 거기에 더운데 거기 가서 기다리다 다시 올라와서 12게이트로 앞에 차는 7번 게이트로 늘어갔는데 뒤에 저 타는 3시 9분 차는요 12게이트로 가더라고요. 다르더라고요. 옛날하고 달라요. 예. 여러분도 잘 모르면 물어보세요. 교회에 뭐 신앙생활 하다가 아는 척 하지 말고 모르면 좀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인생길 살다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절 잘 모르면 하나님께 좀 물어보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은 그렇지 않나요? 저는 사역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 없는 자처럼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오늘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사는 겁니다. 위기 때에 어려울 때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는 기본기가 참 중요합니다. 그 운동선수가 경기를 잘 안 풀릴 때는 새로운 기술이나 새로운 방법을 찾지 않고요. 기본기를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골프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골프 오늘 잘 안 맞으면.

그립을 잘 잡았는지, 어드레스가 잘 됐는지, 내가 힘이 좀 빠졌는지, 그런 건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기초군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신앙생활에 오늘 우리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점검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보면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 가운데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는 세 가지 질문을 꼭 우리는 기억하고 그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 고백이 잘못된 고백은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럴 때 사람들이 대답이 뭡니까? 엘리야라 합니다. 예레미야라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런 대답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위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하고 너가 이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이 땅에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알려면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난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그 사람을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삶을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고 그 사람을 알게 되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리고 4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라 말하고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한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소개를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을 고백을 들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분명한 고백이 있는 사람은 삶은요 반드시 말씀 안에 삽니다. 말씀을 떠나면 제자의 삶은 못 삽니다. 말씀을 떠나면 목사답지 못합니다. 교인답지 못합니다. 교인답게 제자답게 살아가는 비법이 뭔지 아세요? 말씀 안에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도덕을 원하고 교인들이 좀 착했으면 좋겠다. 진실했으면 좋겠다. 정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오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한 고백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참

참된 제자의 삶에 살아가는 길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법은 기도와 말씀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말씀 안에 꼭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에 거해야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 너가 말씀을 떠나면 제자다운 삶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주께 있으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말아. 이게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름을 받았어요. 제자가 되었어요. 주여 주여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러나 내 눈에서 말씀이 떠나고 귀에서 말씀이 떠나고 마음에서 말씀이 멀어지면 그 사람은 제자 노릇 못합니다. 그 사람은 멀지 않아서 마귀가 되기가 쉬워요. 가룟 유다도 부름을 받았고 제자가 되었고 그런 열심도 있었습니다. 돈길을 맡았습니다. 이적도 행하고 사역을 했어요. 말씀을 떠나니까 마귀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말씀과 멀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악을 행하고 얼마나 죄를 짓는지. 오늘 제자의 삶은 말씀만의 삶이라는 걸 알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과실을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면서 7절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거하면 응답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가 맺어집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말씀 안에 거하면 참된 제자가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떠나면 제자의 삶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교인들이 왜 욕을 얻은 건지 아세요? 말씀 안에 거함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입으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말씀이 없어요. 삶의 고백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고백을 다 하지만은 삶의 고백까지 있는 사람이 바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68절까지 있어요. 긴 절입니다. 그런데 간단합니다. 그 신명기 28장은 복과 저주장이거든요. 1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그 사람은 복을 받고요. 어떻게 복을 받느냐?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들그릇에 그릇에도 복을 받고 자녀 다 복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고백이 분명하고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 제자로의 온전한 참된 삶을 살려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게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나가면 그 사람이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시편 기자 119편 1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죄를 그렇게 함부로 짓지 않습니다.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기 때문에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이나 마태복음 4장 4절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떡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의 사람입니다. 영의 사람은 제자의 삶은 언제나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해 보면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오늘날 유튜브를 보면 야 설교도요 기가 막히게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요 안 들립니다. 눈이 있어도 보이지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보고 믿음이 있어야 들리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고백이 예수에 대한 신앙이 분명하고 그리고 신앙의 고백이 분명한 오늘 우리가 제자의 참된 삶을 살려면 여러분들의 일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꼭 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살다 보면 손해보는 일도 있고요. 눈물 흘릴 일도 있고 조롱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사는 자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사실을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와 같고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고 하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제자로서의 온전한 집을 반석 위에 세워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길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능력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교회에 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밖에 나가서 내가 일터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가르쳐줍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면 이제 그 힘을 얻어서 생명을 얻고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고백은 항상 그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는 듣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그냥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 그냥 떠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따르다가 떠난 사람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제자의 제가 그의 제자들이 따르다가 예수님을 떠났어요. 오늘날도 주여 주여 하는 그런 교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따르다가 말씀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을 떠나면 그때부터는 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가룟 유다 노릇 마귀 노릇하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또 하나 말씀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질문 하나 요한복음 1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말씀 안에 산다 간다는 오늘 고백이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많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합니다. 그 대답 거기에 질문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잖아요. 베드로는 뭡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죽을

0: 언제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부인하지 않겠다 했지만 그런 장담했던 베드로가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오늘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갔던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비한 새로운 것 찾지 말고 기본을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이 될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한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분명하다고 하면 말씀 안에 거해보세요.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지 경험하게,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안에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음성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 사랑한다고 대답합니다. 사랑한다고 대답은 하는데요,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가 아니에요. 두 번째 사랑하는 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신 것은 첫 번째로 사랑하느냐, 돈보다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너 인기보다, 너 자존심보다 더 예수님이 위에 있는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둑을 이렇게 떠보면요, 똑같이 놓은 것처럼 보지만 어디에 먼저 놓느냐에 따라서 죽고 살고 달라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가장 주님을 위에 두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말씀 안에 살아간다고, 말씀을 배웠다고 자랑하지 말고 그게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랑으로 실천하여 사람들에게, 아,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구나 인정받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또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예수님께 찾아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이게 말씀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말씀 아래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고백이 분명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름받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한 고백이 있게 도와주시고, 이제 분명한 고백이 있는 오늘 우리 제자된 오늘 우리들이 제자답게 살아가는 길이 말씀 안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씀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삶의 고백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귀한 말씀 큰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김용구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멀리서 오셔서 참 바쁘실 텐데 저희 포항까지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전 세계에 우리 교회는 형제교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있는 열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만약에 인도네시아에 가시면 열린교회 가면은 이 비전센터 큰 숙소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공짜입니다. 맞지? 그래서 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가면 열린교회를 가십시오. 할렐루야. 예. 다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지극한 사랑과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참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여 예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하며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질문에 대답을 하며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건속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0: 방송 예배 지금까지 포항중앙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중앙교회 054-275-2151번 054-275-2151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 데이 8월 10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은 더 나은 기회를 얻기 위해 낯선 곳으로 떠나본 적이 있으신가요? 새로운 곳에서 일한다는 건 쉽진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일한 만큼 돈도 벌고 또 그 돈으로 나와 가족의 삶이 조금이 나아질 거란 기대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에게는 이 당연한 기대조차 쉽지 않은 일입니다. 최근에 북한이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해외에 보내는 노동자 수를 더 늘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북한 당국은 이제는 단순히 사람을 많이 보내는 것을 넘어서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나라와 일자리를 고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를 집중적으로 보내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하지만 문제는 계약 금액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 고용을 했을 때 지불하는 업체 비용이 높아진다고 해서 이 돈이 노동자들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향과 가족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일하지만 절반도 채 되지 않는 돈을 손에 쥐어야만 하는 그 현실 가운데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은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북녘의 주민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의 한 줄로 여러분의 출석 인사 우물정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기다리면서 첫 찬송 올려드릴게요.

조찬미 씨의 만유의 주제에 함께 찬양했습니다. 외화를 벌러 외국에 파견되는 북한의 주민들의 이야기로 오늘의 오 해피데이 문을 열었는데요. 국제사회에서 그 모습을 점점 뚜렷하게 드러내면서 예전에는 어디든 값싼 노동력으로 파견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북한이지만 최근에는 그 수요가 비교적 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더 높은 임금 선택을 해서 간다고 합니다. 물론 노동자는 선택권이 없고요. 북한 당국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실제로 이 관련된 보고서에 의하면 데일리 NK의 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노동자의 계약상 월급이 3,000위안 안팎였던 공장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일부 노동자가 실제 손에 쥔 돈은 3,000위안 중에 600위안이었습니다. 5분의 1밖에 못 받은 것이죠. 그런데 600위안도요. 월마다 받는 600위안 가운데 북한에 가면 내가 너를 추천해서 너를 해외 보냈다라고 하는 간부들에게도 뇌물을 계속해서 줘야 한다고 하죠.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돈을 손에 쥐고 그리고 노동 환경도 하루에 10시간 이상 잠자고 일하고 잠자고 일하고의 반복인 그곳에서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감히 생각할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해 주세요. 오물정 1069번으로 기도의 한 줄 한 줄 출석 인사로 받아보고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저도 일하는 중인데 북한의 노동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문자 있었고요. 출퇴근 중인 분들도 많으세요. 우리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그리고 이렇게 OAP데이 듣는 이 모든 시간, 북한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우물정 1069번으로 또 출석 인사 그렇게 나눠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보내주세요.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찬양 후에는 매일같이 만나보는 통일 배우기 시간 이어집니다.

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통일 배우기.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하루에 두 가지의 상식으로 북한 그리고 통일에 대해 알아가면서 우리의 기도가 혹은 통일을 소망하는 우리의 기도가 더 구체적으로 올려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오프닝에서 우리 북한에서 이제 외화벌이 우리로 말하면 워킹홀리데이 같은 거겠죠. 근데 저희는 워킹홀리데이를 가기 전에 다 계획을 하고 워킹홀리데이 비자까지 받고 가잖아요. 근데 북한은 대북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는 노동자를 보내는 게 꽤나 어렵습니다. 유엔이 이 외화벌이를 허용해준 국가에게 뭐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경고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제재 속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해외 노동자를 보내고 있는데요. 러시아에는 북한의 군인이나 특정 기관 소속 인력들이 실제 신분과는 다른 신분으로 현지 건설 현장에 투입된 정황도 여럿 포착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일부 인력을 러시아 건설 현장에 보내면서 러시아의 외화벌이 노동자를 보내면서 어떤 신분으로 갈까요? 1번 외교관, 2번 유학생, 3번 관광객. 외교관, 유학생, 관광객. 외교관으로 러시아에 갈지, 유학생으로 갈지, 관광 비자를 받아서 갈지. 참고로 2년 전에 러시아에 수천 명을 보내려고 비자를 요청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노동자로 가는 규모가 결코 적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 기간도 짧지는 않겠죠. 이 조건을 고려한다면 외교관일까요? 유학생일까요? 관광객일까요?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들어오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도 문제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선정 통해서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엠프렌즈가 함께하는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정답 기다릴게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찬양 함께 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통일 배우기의 문제는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에 노동자들을 보낼 때 북한 주민을 외화벌이를 위해서 보낼 때 유엔의 대북 제재가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하고 있어서 노동자라는 신분으로 가지는 못하고 있죠. 그러면 어떤 위장 신분으로 갈지. 외교관 1번, 유학생 2번, 관광객이 3번인데요. 보통 가면 몇 년 동안 간다고 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우리와는 다르게 자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요. 그리고 전화하는 것도 통제를 받죠.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픈 것도 꾹꾹 참아가면서 10시간 이상을 매일같이 일한다고 합니다. 이 안타까운 노동자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그 규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2번 유학생입니다. 유학생으로 러시아에 많이 들어가서요. 그곳에서 일을 한다고 해요. 올해 3월쯤에 북한인권시민연합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국방성과 사회안정성, 핵 관련 기관에 소속된 군인들이 유학생 신분으로 위장해서 러시아 건설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럼 돈은 어떻게 받을까요? 유학생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장학금이죠.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보낸 정황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북한 주민분들의 증언도 있었죠. 정상국가를 원한다면서 정상국가의 모양을 띄우려고 많이 노력하는 북한인데 정말 정상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님 안에서 진실되게 진리 가운데 참 자유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위해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그렇게 기도의 마음을 모아주실 줄 믿으면서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상식 퀴즈 함께 해볼까요? 오늘의 두 번째 통일 배우기 상식 퀴즈. 해외에 나가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은 고향과 가족을 떠나 장시간 일을 하지만 계약서에 적힌 임금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오프닝에서 이야기한 데일리NK가 조사한 중국의 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는 북한 노동자의 계약상의 월급이 3,000위안, 우리 돈으로 60만 원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여기서 문제. 그럼 이 노동자가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돈은 계약상 임금인 3천 위안의 어느 정도일까요? 1번 50%, 2번 80%, 3번 20%. 50% 절반이 들어갈까요? 아니면 80%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20%를 손에 줄까요? 60만 원이니까 뭐 30만 원이 내 수중에 들어올지, 아니면 12만 원이 들어올지, 아니면 12만 원을 뺀 금액이 48만 원이 들어올지. 아, 이렇게 계산하기 좀 복잡하죠. 20% 절반 아니면 80% 어느 정도가 노동자들의 수중에 들어갈지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첫 번째 상식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는 제가 별도로 답장을 드릴게요. 선정되신 분들은 답장을 별도로 드리고요. 두 번째 퀴즈도 계속해서 도전해주세요.

출석 체크해 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라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청정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청차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긴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 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웨이홈의 찬양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의 통일 배우기 두 번째 퀴즈 정답 나누면서 OAP데이 마무리할 텐데요. 북한에서 해외로 파견을 보냈을 때 노동자들의 수중에 들어갈 돈은 약 어느 정도일지. 정답은 10분의 2, 5분의 1, 20%였습니다. 실제로 6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는다고 하면 수중에 들어가는 돈은 12만 원 정도였고요.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12만 원의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돌아갔을 때, 그 월급 가운데는 의료비용이나 아니면 그곳에서 필요한 생필품들도 본인이 사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 금액을 제한 돈을 들고 갔을 때 거기에 있는 간부의 간부의 간부들이 집집마다 찾아가서 그렇게 뇌물을 받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수중에 남는 돈이 얼마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환경이죠. 이런 북한 사회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이루어 주실 그날 서로의 간격이 너무 넓지 않도록,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우리가 먼저 준비될 수 있도록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정답 20% 맞춰주신 분들도 제가 선정 통해서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또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북녘땅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 믿으면서 오해피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1분 칼럼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입니다.
1: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과 면도날을 공유하는 것으로도 에이즈에 걸릴 수 있느냐는 질문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나라 보건당국은 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면도날의 공유로도 HIV, 즉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2003년 9월 우리나라 국립보건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호주 자매의 사례를 공개했는데요.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언니가 사용하던 면도날을 통해 동생도 에이즈에 감염된 사례였습니다. 자매 중 언니가 러시아형 HIV에 감염되었고 이 사실을 모르는 동생이 다리에 털을 깎는 면도날을 함께 사용해 두 자매 모두 호주에서 발견된 적이 없는 러시아형 HIV에 감염되었다고 국립보건원은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극히 특이한 경우에 해당되며 우리나라 경우 남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된 전파 경로라고 보건복지부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서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0: 한국가족보건협회 김지연 약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이제 우리는 우리 조선이 독립국인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 이를 세계 만방에 알려 인류가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자손 만대에 알려 민족 자존의 올바른 권리를 영원히 누리도록 한다.

0: 학문은 붕대고 발전했지만 교회는 영적으로 퇴부했습니다. 신학자들이 영성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설교는 자기 아는 지식으로 말씀을 전했지만 생명이 없기 때문에 목회를 못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말씀하시도록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가슴에 신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학은 학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 신학자들이 영혼이 메말리니까 신학생들한테 지식으로만 전달했지 학문을 더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는 신학은 학문이 아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예수 생명이 흘러야 하는 거예요.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 백석대학교는 백석총회와 함께하는 대학입니다.
2: 현대인들의 필수품 중 하나인 전기. 전자제품 사용량이 더욱 많아짐으로 인해 생활안전사고가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에서는 가스전기 사고를 줄이기 위한 예방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냄새를 맡아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점화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가스가 누출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먼저 코크와 중간 밸브, 용기 밸브를 잠그고 창문과 출입문 등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기를 사용할 시에는 전기기기와 배선의 절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노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는 땅이나 수도관과 전선으로 연결해야 하며 누전 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과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전기기기의 스위치 조작은 아무나 함부로 하지 않도록 하며 젖은 손으로 전기기기를 만지지 않아야 합니다. 수동계 폐기의 표주로 동선이나 철사를 사용하면 매우 위험하므로 반드시 전격 표지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자동계 폐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테스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불량 제품이나 부분적으로 고장이 나 있는 제품을 무리하게 사용하지 마시고 배송용 전선은 중간에 연결 접속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스전기사고 예방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안전한 가스전기 사용으로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0: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1: So take my hand.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도 지정면 월동리에 살고 있는 김마리아 집사라고 합니다. 작고 예쁜 시골교회 월동교회라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몸이 아픈데도 웃음이 늘 마음이 편안하니까 웃음이 그치지 않고 늘 미소가 가득하다고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말씀해주십니다.
2: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계신 김마리아 집사님,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입니다.
1: 2012년도 5월 2일 날 갑상선암 변절제 수술을 했었고요. 수술을 인하여서 급성 심부전증이 왔고 또 급성 고혈압, 급성 당뇨, 또 이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계속 이어져서 왔고요.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져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의 육체적인 가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 시간을 통해서 겸손을 배웠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제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또 더 큰 기쁨과 유익을 주시는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요.
2: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김마리아 집사님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1: 제가 그 당시에 문턱에 딱 갔을 때 제가 죽어있는 저를 봤어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 나 죽었나 보다고. 나 죽으면 안 된다고.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 저 좀 살려달라는 말이 바로 나와요.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저는 솔직히 그 성경에 대한 지식도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 누군가가 나한테 말해준 사람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순간 제 입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 살려주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말을 제가 제 입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눈을 떴을 때는 이제 병실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 뜨자마자 저희 친정 언니랑 눈을 딱 마주쳤는데 언니한테 우리 언니가 제 눈을 딱 마주쳐서 내가 언니 나 살았냐고 그 말부터 먼저 나오면서 우리 언니가 살았다고 울면서 저를 안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먼저 한 말이 언니 나 살았으면 나 퇴원하면은 나 교회 갈 거라고 그 말부터 했더니 친정 언니가 한숨을 쉬면서 화를 내고 밖을 나가는 거예요.
2: 죽다 살아난 동생이 눈 뜨자마자 교회를 가겠다는 말에 언니는 화를 내지만 가족들은 김마리아 집사님의 뜻을 굽힐 수 없습니다. 복음의 씨앗, 생명의 말씀이 이 가정에 심겨졌기 때문이죠.
1: 남편이랑 형부가 있는데 내가 그랬어요. 형부, 나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다고 내가 살려달라고 그래서 형부 나 살아난 거니까 나 퇴원하면 교회 갈 거라고 남편한테 서점 가서 성경책 좀 사달라고 그 말부터 했더니 형부가 그러시더라고요. 서재, 언니가 너무 지금 서재가 지금 다 죽어가고 걱정돼서 저렇게 화내는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냥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처제 안 아프면 되니까 마음 편안하게 처제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 당시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처제 앞에서 그 누구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제 얘기하고 남편도 알겠다고 고개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가 이따가 딱 들어오더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마음에 결단을 했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결단했다고 나 교회 갈 거라고 하나님 믿을 거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언니가 그러면 너가 절에 열심히 다닌 것처럼 그럼 너 열심히 다니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제 발로 교회 간 거예요.
2: 한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극동방송은 오직 복음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사역을 전파 선교사님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0: 사랑하는 우리 김연서 언니. 언니, 내가 언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런데 언니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언니가 지금 최선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거 알아. 그런데 내가 그랬는데 언니 왜 모르겠어. 그치만 지금 그것이 아니라는 걸 동생이 알잖아. 지금 하는 예수님을 믿고 언니가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나는 원하거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고 계셔. 그리고 언니도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를 언니가 알았으면 좋겠어. 언니를 보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 언니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예수님을 만나고 언니와 함께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가정이 되었으면 너무나 좋겠어. 나의 기도가 언니한테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이 언니를 품으로 안아주고 우리 가족을 인도할 수 있도록 언니가 나의 기도의 동력자가 닿게 되어줬으면 좋겠어. 언니가 빨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할게. 사랑해 언니.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김마리아 집사님을 통해 친정과 시댁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합니다.
0: 네, 그래서 제가 이 전파 선교사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던 이유도 제 가까운 가족 영혼구원을 위해서 이것을 하게 된 거고요. 있지 않는 친정 식구와 시댁 식구들, 이제 그러니까 친척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이 지금 친정 언니 가족도 지금 구원을 하고 영혼 구원을 기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믿음이 질러 갈 듯 말 듯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 복소리. 오늘 김마리아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내일 한 번 더 김 집사님의 목소리 듣기를 원합니다. 복소리 이인성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전파 선교사로서의 헌신을 다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4-256-3000 054-256-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거나 단문 50원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였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오천중앙교회 박진찬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3장 4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복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로 보내는 장면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요. 안디옥 교회는 자기 자신들에게 꼭 필요한 지도자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자 금식하고 또 기도한 뒤에 두 사람을 안수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길로 기꺼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다음에 이야기가 됩니다.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보낸 것처럼 이 바나바와 사울도 자신들이 세운 계획에 따라서 길을 떠나지 않고 또더 넓은 세상을 보고 더 많은 경험을 하기 위해서 떠난 여행도 아니었고, 또 새로운 일을 한번 시도해 보려는 마음으로 출발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이들을 보낸 것처럼 이 바나바와 사울도 성령이 보내시는 길로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보내는 교회도 그리고 떠나는 이들도 모두 성령에 의해서 보내고 떠나는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그렇게 보내셨으니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모든 일이 아주 순조롭게 풀리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일이 진행되어야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우리의 기대와는 조금 다르게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내시는 곳에 가니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보내신 길이었지만 그 길에 방해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뜻이죠.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부터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과 또 말씀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을까요? 이것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4절에서 아주 특별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사도행전을 지은 이 누가는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로 갔는지를 말하기 전에 아주 특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 그들을 보냈는지를 먼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한마디가 오늘 본문의 출발이며 또 바나바와 사울이 앞으로 떠나게 되는 선교 여행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냄을 받아서 이 바나바와 바울은 선교 여행을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앞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바나바와 사울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아 떠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게 보고 싶어서 길을 나선 길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길을 나선 것은 성령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 바로 바나바와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바

나바와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일이 과연 잘될 것인가? 이 일을 과연 내가 할수 있는 일일까?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사람들은 과연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염려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지요. 저도 고민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언제냐면 3년 전, 2023년 이맘때쯤 오천중앙교회 담임 목사 청빙위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을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들은 후에 잠시 기뻤지만 동시에 큰 무거움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제는 부목사가 아니라 담임 목사인데 그 담임 목사의 무게감을 잘질수 있을까 하는 염려 말입니다. 그리고 나와 이 오천 중앙교회가 잘 맞을까 하는 고민이 참 많이 되었습니다. 또한 번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지요. 위임 목사로 결정이 된 후에 집사람이랑 휴가를 보내면서 내내 이제 담임 목사에서 위임 목사로 되니 나에게 책임감이 훨씬 더 커지는데 과연 이것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교회를 진짜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염려가 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이 사울은 달랐습니다. 될 것인가? 혹은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보내셨는가 하는 것을 묻고 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편하게 자기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하며 길을 떠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의 길을 내딛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바나바를 보며 이런 사울을 보면서 우리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내 능력과 내 한계를 계산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부르시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이 성령께서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감당해 주실 것을 믿고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순종의 첫걸음이 바로 바나바의 고향 구브로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으로 간다고 해서 이들이 쉬운 곳을 선택하며 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이 바나바의 고향을 선택한 곳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보내신 곳이 바로 구브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또 바나바의 순종의 첫걸음을 가장 낯선 곳에서 시작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나바의 고향에서부터 시작하게 하신 것이 정말 큰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어려운 자리로만 보내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죠. 감당할 수 없는 자리로만 우리를 보내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디에서 시작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느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원하기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오천 중앙교회가 스스로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길에 서 있고

거기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상반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아멘. 그렇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구브로에 도착한 이 바나바와 사울은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또 누가가 특별하게 전하는 아주 흥미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설교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 설교로 말미암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지 또그 설교 때문에 몇 명이 회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대신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하면 아주 담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왜 이것만 기록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상은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 가운데 어떤 말을 하여서 어떤 많은 열매가 맺혔는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은 거기에서 어떤 것이 전해졌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자신들만이 경험한 어떤 특별한 영적인 경험을 전하지도 않았고, 또 율법에 대한 자신들만의 아주 특별하고 탁월한 그 율법의 지식을 가르친 것도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파송한 곳이 있었죠. 그곳이 우리의 가정이고, 그곳이 우리의 일터이고, 그것이 우리의 학교이며 이웃으로 보낸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드러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능력과 지혜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그곳에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사람이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성령께서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려는 사람이 나타나자 곧바로 그 말씀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도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아멘. 바나바와 이 사울이 구브라라는 섬에서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고 하는 이 도시에 이르렀을 때에 그곳에서 특별한 사람을 한 사람 만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서기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 구브로 전체를 통치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특별히 누가는 이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느냐면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당대의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또섬 전체를 다스리는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서기오 바울은 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을까요? 분명 당시 사람들의 눈에는 이 서기오 바울은 누구에게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채울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세상적인 지식과 권력으로는 채울 수 없는 영적인 갈구와

답답함이라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셨기에 그 모든 사람은 이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들의 그 영혼의 만족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많은 쾌락적인 것, 또 마약이나 이런 것으로 빠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사람의 영혼의 갈급함은 이런 세상적인 것으로는 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개역개정은 이 엘루마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마술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읽었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여기에 뭐라고 했냐면 박수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래치는 박수 말고 남자 무당을 가리키는 박수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엘루마는 누구였냐면 남자 무당이었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그가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이 엘루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했을까? 여기에 대해서도 성경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만약 이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이 구브로 총독이 바나바와 사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의 사람이 된다면 엘루마는 더 이상 서기오 바울, 그 섬의 총독과는 관계가 없어져 버리고 그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단순히 영향력으로 끝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먹고 살아가야 할 근거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엘루마는 서기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은 요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그 방해는 우리에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으면 갑자기 우리 삶에 갑자기 분주해지기도 하고, 기도를 해야지라고 하면 기도의 자리에 앉으면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나의 마음속에, 나의 머릿속에 가득 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결심을 한다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내가 꼭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고, 또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괜히 관계가 불편해질까 봐 두려워서 우리의 입을 막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언제나 복음을 방해하는 그 역사도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방해가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은 복음의 길에 방해가 있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보내시는 사람은 이런 방해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구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절입니다.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앞전 9절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그 방해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여기에서 바울의 행동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실 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길을 걸어 다니며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진짜 엄청난 많은 악의 세력들과 함께 담대히 전사로서 싸우는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바울의 성품이 아주 강직해서 그리고 바울의 판단력이 아주 뛰어나서 그렇게 담대히 복음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출발부터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바울이었기에 성령께서 바울을 붙들고 계셨기에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원래 성품이 강한 그리고 열정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믿기 전부터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자기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는 이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핍박하기도 한 이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없애지 않고 그 열심의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기질이 없어질 것이다 생각하지만 그러시던가요? 여전히 우리의 기질은 남아 있습니다. 기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바울의 열심은 다시 복음을 세우는 그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사용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열심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해서 바울의 삶이 갑자기 성령의 열매가 충만해서 온전한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시면서도 계속해서 그의 성품을 만지시고 그가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바꾸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내 성격 때문에 또내 기질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어렵다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까지 다듬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보기에 좋아 보여도 그렇게 좋은 성격이 아니기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저의 모난 부분을 만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 성격이 어떠하고 나의 기질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오늘 내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아니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에 이렇게 붙들린 바울은 복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행했을까요? 그 말씀이 10절에 나옵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바울의 말이 어떻게 들립니까? 제가 읽기에는 아주 심한 저주의 말처럼 그렇게 읽혀집니다. 처음에 제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바울은 왜 이렇게 심한 말을 했을까 하는 질문을 가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엘루마가 자기가 하는 일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 일을 방해하는 그를 보면서 자기 자존심이 심하게 상처를 받아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엘루마를 지금

책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말씀해 보니, 이거는 말씀에 나옵니다. 말씀해 보니 엘루마가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고 있기 때문에

0: 아니라 복음을 지키기 위한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진리를 분별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사람을 이기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기는 한 사람이라도 주의 바른 길에서 떠나지 않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권면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말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에도 분노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야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권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목표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권면도 이런 권면이기를 축복합니다. 내 편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또내 주장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인도하고 싶은 그 사랑의 권면이 여러분의 입에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람은 복음을 막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 없다는 그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이한 주간이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보내시는 삶을 우리가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사람의 반응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게 하시고, 방해를 만날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큰 복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늘 믿으며 살아가는 이한 주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오천중앙교회 박진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오천중앙교회 지역번호 054-291-0390번 054-291-0390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어제 예배 잘 들으셨어요? 어제 저는 예배 때 목사님께서 기독교 낙관주의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낙관주의가 좋은 단어지만 기독교에서 낙관주의만 강조하는 것은 또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 만사형통 이런 말도 자주 나오는데 이것도 뭐 공식처럼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요 어려운 일은 분명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와도 그것 때문에 그냥 무조건 무너지진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크리스천은 그 어려움 앞에서 다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어려움 때문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는 내 고집, 욕심, 교만 뭐 이런 내 힘이 빠지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이때다 하시면서 제 힘이 빠졌을 때 기다리셨다가 일하시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그분의 목적을 잘 알게 되면요 기독교의 낙관주의, 만사형통의 그 숨겨진 비밀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암송하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이 있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렇죠? 아멘입니다. 자, 8월 10일 월요일입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이 찬양으로 출발해보죠.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그렇습니다. 첫 곡 전해드렸어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계랍니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계라.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총 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죠?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예배 잘 드리셨어요? 안 드리다가 드린 분 계십니까? 교회 방학 중에 있다가 드디어 개학한 분 계십니까? 오늘 좀 알려주십시오. 8월 10일, 지난 금요일인지 입추였어요. 어제 제가 밤에 좀 걸었거든요. 바람이 살살 불고 다르던데. 오늘 아침도 일어났는데 달라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나요? 8413번님, 무더위 약간 주춤하네요. 오늘 새끼라 출석합니다. 응원합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아, 우리 8413번님도 느끼시는군요. 이렇게 또 입추 지나고 8월 15일 광복절 때쯤 이렇게 다가오면은 변함없이 살짝 변화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아멘. 우리 믿는 성도에겐 고난이 유익이고 축복입니다. 5811번님. 이거 이제 경험해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렇죠? 4605번님 익산에서 고맙습니다. 0490 화성 마도에서 샬롬 하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3874번 평택 8411 부산 우리 기사님, 0317번님 인천 남동구 양평 오셨습니다. 이렇게 문자 주실 분 전국 어디서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시면 되고, 극동방송 어플, 네, 자, 전국 어디서나 세계 어디서나 핸드폰에 극동방송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서 여러분께서 들을 수 있고, 회원가입을 하시면 또 무료 메시지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덥죠. 뭐 그래도 2876번님. 네. 근데 살짝 느껴집니다. 어제 주신 말씀, 토기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깨어져야 깨어진 그름으로 그릇으로 주의 보혈이 스며들어와 내가 토기장이의 손에 내 삶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토기장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 그분의 생각, 그분의 마음으로. 그분이 정말 내 주인이죠. 주인. 그 주인.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딱 이렇게 빚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죠. 오프닝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힘을 쫙 빼고 그분 앞에 내가 내어 맡길 때, 그때부터 그분이 일하신답니다. 그때부터. 자, 부산도 조금 시원하다고요. 유종호님 전어회도 만난다고.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신의 강중현 목소리로 찬양했습니다. 새끼라 출첵하시면서 가을 느낌이 난다고? 오, 2288번님. 제가 지난 금요일에, 제가 뭐 이렇게 잘, 꽃도 잘 모르고 곤충도 잘 모르지만, 분명히 제가 봤습니다. 귀뚜라미를 제가 봤거든요. 아, 이거 뭐가 다르구나. 저도 그랬는데. 휴가 또잘 다녀오셨다고. 0691번님. 충주에서 어제 광복절 연합예배 극동방송 충주중계소 감사예배를 저희 충주 효성교회에서 드렸다고. 그렇군요. 3104번님. 최근 이제 그 청주본부에 이어서 충주중계소까지 104.7MHz로 충북지역 극동방송 잘 들리고 있습니다. 우리 새끼라에도 충북 지역 우리 청취자분들이 연결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아, 고맙습니다. 평택에 사는 우리 김송이 성도 어제 교회 나와서 예배드렸다고요. 축하드립니다. 지난주에 전화 연결했는데 이 기쁜 소식 주셔서 감사하네요. 우리 김송이님, 제가 곧 전화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목포입니다. 2418번님. 어제 주일 주방봉사부로서 성도님들께 식사 준비해서 맛있게 드셔주셔서 행복한 주일이었다고. 조마조마했는데 펼쳤는데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맛있게 드셔. 진짜 행복하죠. 그쵸? 여기 제주 맛이 폭삭 속없어. 이 사투리를 문자에 적어주셨어요. 저못 알아듣는데. 여기 제주 맛이 폭삭 속없어. 이게 무슨 말이지? 0026번님. 해석도 좀 부탁드립니다. 자, 제주에서도 이렇게 또 듣고 계십니다. 정왕동에서 성경 읽다 듣고 있어요. 은혜 된다고 5277. 부산 조금 시원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천안 신방동. 예. 자, 지금 이제 보니까 전도

0: 요청이 있습니다. 전도 요청. 아, 언니가 친동생 전도하고 싶다고. 지금 같이 있대요, 같이. 자, 언니에게 제가 전화 해볼게요. 동생을 전도하고 싶다는데 동생하고 같이 있대요.
1: 네, 여보세요.
0: 자, 방은경님 언니.
1: 네.
0: 맞죠?
1: 네. 자,
0: 동생 같이 있다고 했죠?
1: 네.
0: 동생 옆에 있습니까?
1: 네.
0: 스피커폰으로 돼 있어요?
1: 네, 지금 그렇게 틀었어요.
0: 아, 잘하셨습니다. 자, 옆에 우리 동생분 방소희님.
2: 네.
0: 예. 지금 바꿔진 거예요?
2: 아, 네네, 목소리가 비슷해서.
0: 목소리가 똑같은데. 방소희님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극동방송의 김인수라고 하는데요. 계시는 네. 지역이 어디세요?
2: 아, 서울 성북구입니다.
0: 성북구입니까?
2: 네.
0: 우리 언니가, 오늘 혹시 이 방송 처음 들었나요? 방송인 네, 거 아세요? 방송인 거 아세요?
2: 예.
0: 예, 처음 들었어요?
2: 예, 처음 들었어요.
0: 처음 들었어요. 언니가 보니까 이 방송을 애청자신 것 같은데 동생 사연을 보내가지고 이제 네. 저희가 당첨돼서 이렇게 전화를 생방송 중에 전화했어요.
2: 네. 근데
0: 저희 프로그램이 우리 방송인님 같은 이렇게 교회를 다니다가 잠깐 쉬고 계시는 분들 우리가 이제 방학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방학했던 분들 개학시켜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2: 아, 네.
0: 예, 오늘 아무튼 이렇게 용기 내서 전화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2: 네.
0: 혹시 지금 아까 보니까 언니가 그러는데 뭐 온 가족이 다 있다고 그러는데?
2: 아, 네. 오늘 예. 그 저희 딸이 곧 생일이어가지고 가족 예. 식사 겸 해서 모여있는 중이에요.
0: 아, 그래요? 딸이 네. 몇 살인데요?
2: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0: 고등학교 2학년?
2: 네네.
0: 오늘 생일이라고 학교 안 갔나 봐요? 방학인가?
2: 아직 방학이에요. 여름 방학.
0: 아, 방학이구나.
2: 아, 네.
0: 고등학교 2학년 딸 생일.
2: 네.
0: 그래 가지고 네. 지금 뭐 가족이 다 모였습니까?
2: 아, 저희 자매고
0: 네.
2: 저희 언니랑 저랑 엄마랑 이제 저희 딸들이랑
0: 예, 예.
2: 예, 같이 모여 있어요.
0: 딸들이랑 고등학교 2학년 네. 딸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나 봐요.
2: 네네.
0: 오, 그렇구나. 우리 아무튼 고등학교 네. 2학년 딸 이름이 뭐예요? 어떻게 돼요?
2: 아, 예빈이요.
0: 예빈이. 예빈이 네. 생일 축하해요.
3: 예빈이.
0: 예빈이. 우리 예빈이 네. 생일 축하합니다.
3: 감사합니다.
0: 예, 그래요, 그래요. 자, 우리 와 생일 선물도 오늘 주면 좋겠다. 이렇게 전화 연결되면은 선물을 드리는데 제가 선물을 쭉 불러볼 테니까요. 엄마 네. 하나, 우리 예빈이 하나 이렇게 고르시면 너무나 좋겠네요.
2: 예. 아...
0: 제가 여기서 선물을 쭉 얘기해 볼 테니까 골라보세요. 황금곱창에서 아, 네.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광화성 김치의 정승댁 김치 세트, 그 다음에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 세트,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 견과 세트, 오제이 153 시푸드에서 미스터 쭈꾸미, 로브루파리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예빈이가 좋아할 게 뭐가 있을지 궁금하네요.
2: 저는 쭈꾸미가 좋아요.
0: 쭈꾸미. 역시 우리 요즘 아이들은 매운 걸 좋아해요. 예. 매운 불닭 같은 거 좋아해. 아, 자, 예빈이는 생일 축하해요. 쭈꾸미로 더 아주 맵게 시원하게 먹고. 자, 우리 엄마 방소희님 어떤 거
2: 돼요? 저는 예, 견과류 하겠습니다.
0: 견과.
2: 네.
0: 견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자, 보니까는 우리 언니가 정말 동생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을 보내서 전화를 드렸는데
2: 네.
0: 예전에 한 6년 전까지는 교회를 잘 다니셨다면서요?
2: 아, 네.
0: 그렇죠?
2: 맞아요.
0: 언니랑 같이 다녔어요? 교회?
2: 아, 어릴 때부터 계속 다녔었고
0: 예.
2: 이제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 출산하고도
0: 예.
2: 이제 뭐 거의 무슨 일이 있지 않는 한 예. 주도 뭐 빠짐없이 그래도 주일 성수는 늘 지켰었는데
0: 네.
2: 약간 그때 이제 코로나 아,
0: 코로나 계기로.
2: 예, 온라인으로.

0: 이제 다 드리게 됐어요.
1: 네네.
0: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는 게 이게 또 그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1: 맞아요.
0: 다시 나가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1: 우리 프로그램 보면은 그렇게 코로나 방학이라고 코로나 때부터 이렇게 안 가게 된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다 대부분 그때 온라인으로 했다가 안 가다가 이제 계속 안 가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은데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전화 연결됐는데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 사인. 하나님께서 우리 방소희님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오늘 이렇게 손짓하고 계시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꼭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0: 네, 감사합니다.
1: 예빈이랑 아이들은 교회 다녔어요?
0: 네, 아이들도 다니다가 지금 방금 통화한 예빈이는
1: 네.
0: 저희 집 근처에 이제 혼자 고등부 예배 매주 나가고
1: 야 예빈이는 나가고 있구나.
0: 네, 근데 둘째는 저랑 똑같이 아직 못 가고 있어요.
1: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다니게 되면 아이들도 다니게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아까 어머니도 옆에 있다고 했잖아요.
0: 네.
1: 어머니는 어떠세요?
0: 아 어머니는 아주 열심히
1: 신실하신
0: 신실하신
1: 어머니는 지금 조용하시네요. 우리 권사님은 조용하세요 지금 옆에서 막 눈 감고 기도만 하고 계시네요 지금. 어머니 안녕하세요. 듣고 계시나? 예.
2: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아우 밝은 목소리. 어머니 옆에 지금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내 딸이 어떻게 될까 하는 마음으로 혹시 그렇게 지금 막 기도하는 마음으로 듣고 계시나요?
2: 아유 기도는 해도 조마조마하진 않아요.
1: 아 그래요?
2: 네.
1: 하나님께 탁 맡기고 그래.
2: 아이 그럼요.
1: 알아서 되겠지 이러면서.
2: 그럼요.
1: 어유 그렇구나. 어머님은 네. 혹시 극동 방송 아시나요?
2: 예 알죠.
1: 잘 알고 계세요.
2: 네.
1: 자 오늘 이렇게 우리 방소희님 둘째 따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인을 잘 느꼈으면 좋겠고.
2: 네.
1: 우리가 이제 결단의 기도를 할 텐데
2: 네.
1: 같이 기도해 주시고 앞으로 우리 딸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 예, 감사합니다. 네.
1: 자, 우리 방소희님.
3: 네.
1: 네. 우리가 저 따라서 기도를 할 거예요.
3: 네.
1: 기도할 텐데 다시 마음을 모으고 또 마음은 열어서 이 시간 저 따라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 네.
1: 자, 사랑의 하나님. 저 따라서
3: 사랑의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3: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3: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3: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 아멘.
1: 아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요.
3: 네네.
1: 우리 이렇게 사연을 처음에 주시고 요청하신 언니, 우리 방은경님 계시죠?
4: 네.
1: 은경님,
4: 네.
1: 우리 옆에 이제 이렇게 원래는 서로 이렇게 막 삼자 통화 해가지고 떨어져서 이렇게 통화하고 그러는데 지금 같이 계시지만.
4: 네.
1: 이제 동생이 앞에 있지만, 동생한테 하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4: 네. 네.
1: 동생한테 지금 한번 얘기할까요? 소희야, 라고 하면서.
4: 소희야.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또, 느끼게 되고, 갑자기 눈물이. 지금 많이 이렇게 몸과 마음이 힘든 상황일 텐데 그래도 하나님이 얼마나

0: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또 이렇게 경험하면서 정말 교회에 가서 주님 안에서 깊은 그 평안함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더 건강해지고 또 강건해질 수 있게 그렇게 항상 나도 기도하고 우리 가족이 항상 응원하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늘 항상 기도할게. 사랑해.
1: 네, 아유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방송인님.
2: 네.
1: 잘 들으셨죠?
2: 네.
1: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면 이렇게 그 서로에게 이렇게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 이렇게 다 울컥하세요. 부탁하는 분들이 그 대상자에 대한 그 간절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2: 네. 네.
1: 그 간절함 때문에 언니가 동생을 향한 그 마음, 그 마음 네. 잘 느끼셨으면 좋겠고 이 마음을 네. 하나님도 똑같이 갖고 계실 거예요.
2: 네.
1: 그러니까 더 미루지 마시고 이번 주부터 예빈이가 집 근처에 교회를 다니나요?
2: 네.
1: 예빈이 교회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2: 네.
1: 예빈이
2: 네.
1: 교회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우리 네. 방소희님이 좋아하는 인생 찬양이 있어요?
2: 인생 찬양이요?
1: 네. 제일 좋아하는 찬양, 은혜 받았던 찬양.
2: 원하고 바랍니다.
1: 바라고 원하고.
2: 네. 잠시만요.
1: 원하고 바라고 잠깐. 원하고 바라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
2: 네. 아, 네.
1: 원하고
2: 기도합니다.
1: 바라고 기도가 합니다.
2: 네.
1: 이 찬양 뭐 혹시 특별히 좋아하시는 이유 있으세요?
2: 아, 제가 되게 마음이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1: 네네.
2: 제가 좋아하는 교회 언니가 저랑 친한 언니가
1: 네네.
2: 이 곡을 피아노를 쳐줬어요.
1: 네네.
2: 피아노 연주를 해줬었는데 그때 감동을 받고 좋아하게 됐어요.
1: 그렇구나. 예.
2: 네.
1: 그래서 그 뒤로도 가끔 이렇게 또 불러 보셨어요?
2: 아, 네. 저도 네 불러 보고 피아노도 가끔씩 쳐보고 그러는 찬양이에요.
1: 그렇구나. 예.
2: 네.
1: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찬양 우리 전하면서.
2: 네.
1: 오늘 인터뷰 마무리 할 텐데 우리 그래도 그 선물을 우리 언니한테도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언니가 이제
2: 네,
1: 오늘
2: 네,
1: 언니
2: 감사합니다.
1: 때문에 마련된 거니까 언니는 뭐 드릴까요?
2: 네, 네. 아, 그럼 저도 그 견과류 세트로 할게요.
1: 예, 예, 알겠습니다. 언니도
2: 감사합니다.
1: 견과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은 참 소망이 주님께서 되신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예빈이하고 우리 또 방소희님 가정 정말 그 가정의 참소망 하나님으로 모시면서 예배하는 그런 가정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2: 네네, 네 감사합니다.
1: 예빈이 오늘 생일 축하 행복하게 잘 하시고요.
2: 네 감사합니다.
1: 예,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3: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찬미워십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동생분 6년 방학 많이 사실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언니가 이제 요청했는데 목소리는 밝아요. 또 오늘 또 예빈이 딸 생일이고 꼭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동생 방소희님의 신청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했는데 지난달 민호기 목사님 저희 교회 연합예배 오셔서 멋지고 재미있게 예배 찬양 인도하셨다고 9560번님 이렇게 오셨어요. 8093번님 경남 창녕인데 무더위가 조금 한풀 꺾였어요. 40주 택배기사인데 오늘 우리 큰딸 소정이 또 생일인데 방송에서 나오는 고2 동갑이에요. 소정아 생일 많이 많이 축하하고 지금처럼 하나님 보호 아래 믿음 생활 잘하자 사랑해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소정이도 생일 축하하고요. 자 혹시 아까 그 전화통화 들으면서 마음에 어떤 감동이나 찔림이 있었던 분 계신가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데 내가 아까 그 동생하고 똑같은 처지다라는 분 계신가요?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데 뭐 코로나 방학이든 어떤 방학이든 교회를 지금 현재 쉬고 있는데 나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지금 듣고 계시는 분이 본인이 지금 교회 방학 중이라면요 샵

0: 우물정 1069 문자나 아니면 지금 어플로 듣고 계시는 분들 어플 메시지를 통해서 방학이라고 두 글자 아니면 몇 년 방학, 뭐 5년 방학, 6년 방학 이렇게 좀 문자나 어플 메시지로 저한테 한번 보내주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 교회를 쉬고 있는 본인이 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샵 1069나 어플 메시지로 방학 또는 몇 년 방학 이렇게 지금 보내주시면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네. 청취자분들 건강하게 파이팅 하시라고 7770번님 사랑의 주님 만나서 너무 행복해요. 기도할 때마다 때를 따라 들어주시는 인격의 주님께 너무 감사의 삶을 살고 계신다고. 감사하네요. 부평에서 8236번님 광양에서 흐린 날씨 듣고 계시네요. 2483번님 친정아버지 인천 성모병원에서 백내장 수술 받으시는군요. 기도로 지금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제주도 대정읍 모슬포 또 6762번님도 오셨습니다. 방학생 오셨네요. 방학생 오셨어요? 자, 잘 오셨습니다. 제가 바로 전화를 좀 드릴게요. 꼭 좀 받아주십시오. 7659번님 일반 전화로 제가 지금 전화 바로 하거든요. 받아주세요.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지금 혹시 운전 중인가요? 차 안이에요?
1: 네, 차 안이에요.
0: 혹시 옆에 엄마나 아빠가 운전 중인가요?
1: 지금 아빠 일어나갖고 엄마만 있어요.
0: 엄마가 운전해요?
1: 네.
0: 엄마한테 옆으로 잠깐 정차해달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1: 엄마한테.
0: 어머님 옆에 잠깐 정차해 주세요. 우리 딸 전화 한번 받아보세요. 딸.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지금 정차하셨어요?
2: 네, 마침 여기.
0: 마침. 오케이. 딸이 지금 몇 살이에요?
2: 초등학교 2학년이요.
0: 초등학교 2학년. 지금 라디오를 꺼주셔도 될 것 같은데.
2: 네.
0: 이제 울리거든요, 방송 중에.
2: 이거 네 음소거 했는데 혹시 괜찮으실까요?
0: 뭐 라디오요?
2: 네, 라디오.
0: 라디오는 아무튼 줄이거나 끄면 돼요.
2: 네, 맞아요.
0: 크게만 안 틀어놓으면 됩니다.
2: 네, 맞아요.
0: 어느 지역이세요?
2: 저희 경기도 이천이요.
0: 이천. 어디 가시는 네. 길이십니까?
2: 그 아이가 이번 주까지 방학인데
0: 예.
2: 방학 동안에 그 롤러 스케이트를 타는 게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0: 예.
2: 학원을 마치고 지금
0: 롤러 스케이트를 타러 가는 길이에요.
2: 예, 맞아요.
0: 초등학교 2학년 딸.
2: 네.
0: 야, 롤러 스케이트. 그렇구나. 롤러 스케이트.
2: 아니.
0: 그냥 빙상 스케이트도 아니고.
2: 네.
0: 예. 하긴 롤러 스케이트도 실내장에서 맞아요. 에어컨 틀고 시원하게 탈 수 있으니까.
2: 네, 그쵸? 요즘에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곳이.
0: 인라인 스케이트가 아니라 롤러 스케이트. 그렇죠?
2: 네, 인라인은 또 다르더라고요.
0: 또 달라요. 네. 맞아요. 달라요. 그렇구나. 예. 자, 언제부터 이 방송을 듣다가 또 이렇게 용기 있게 방학이라고 주셨습니까?
2: 저는 이제 한 6개월 전부터
0: 예.
2: 제가 사실 극동 방송을 그냥 어떤 약간 프로그램 하나의 코너로 알고 있다가
0: 예.
2: 이거를 알게 돼서 너무 은혜롭게 제가 매일 듣고 있거든요.
0: 매일 듣고 있어요?
2: 픽업할 때마다?
0: 픽업할 네. 때마다?
2: 네, 그래서 정말 매일 듣고 있어요. 6개월 전부터
0: 예.
2: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0: 이 시간대도 이렇게 3시 시간대도 듣고 계십니까?
2: 네, 항상 이 시간대는 아이가 학원 끝나는 시간이라
0: 네.
2: 항상 들어요.
0: 그렇구나.
2: 네.
0: 애 방학이 아니라 본인 교회 방학 맞죠?
2: 아니, 애 방학이에요. 애 방학. 애 교회 방학이에요. 애 교회 방학을 위해서 전화했어요.
0: 애 방학.
2: 아이 교회 방학.
0: 아이 교회 방학.
2: 저희는 잘 다니는데
0: 예.
2: 이제 또 저희가 본이 돼야 아이가 잘 다니는데
0: 예.
2: 사실 그런 부분이 좀 기도 제목이기도 해가지고
0: 아까 그 초등학교 2학년 애가 방학이라고요?
2: 네.
0: 교회 방학.
2: 방학입니다.
0: 얼마나 방학이에요? 얼마나 방학?
2: 이걸 이제 왔다 갔다 한다고 하죠. 계속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
0: 아유 또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네요. 제가 신기하네. 엄마 아빠는 잘 다니는데 초등학교 2학년 애가 학교도 방학이고 교회도 방학이고
2: 네.
0: 그렇죠?
2: 근데 아이가 전화 연결을 너무 하고 싶다 그래서
0: 아 그랬구나.
2: 용기를 내서 아이가 문자를 해서 엄마 전화가 와 이래.
0: 아이가 이 방송을 들.

0: 같이 들으면서 나도 전화 통화하고 싶. 그러면 아이 이름이 어떻게 돼요?
1: 이름을 너가 얘기해봐. 오하윤이요.
2: 오하윤.
0: 하윤아, 하윤이 전화 한번 받아봐. 하윤이, 네? 오하윤.
2: 전화가 어디?
0: 하윤아, 하윤아.
2: 네?
0: 응.
2: 네?
0: 하윤이가 학교 끝나고 나면 엄마랑 이 방송을 항상 들었어요? 항상 들었어?
2: 네.
0: 네. 막 전화 연결하고 그러잖아. 선물도 주고.
2: 네.
0: 하윤이는 들었을 때 어떤 선물이 제일 하윤이한테 기회가 생기면 가지고 싶었어? 아니 엄마는 조용히 하고 엄마는 조용히. 하윤이가 하윤이 혹시 기억나는 선물 있어?
2: 네, 딱히 그런 건 없는데.
0: 그러면은 아저씨가 한번 다시 한번 불러볼까? 아저씨가 한번 다시.
2: 스티커 같은 거, 예, 색연필 사인펜 같은.
0: 색연필 사인펜, 아 그런 건 없는데 어떻게 하지? 자 대신 하윤아 다시 한번 불러볼게.
2: 네.
0: 마음에 드는 게 있을지 모르겠는데,
2: 네.
0: 소곱창 전골 거의 다 먹는 거야. 단백질 쉐이크, 그 다음에 도토리 냉면, 유산균, 김 있잖아, 김 싸 먹는 거. 그 다음에 김치 세트, 연어. 커피는 안 되겠네. 견과, 그 다음에 쭈꾸미, 주얼리는 엄마 거고, 예. 캡슐, 세탁 이거 안 되겠네. 화장품도 안 되고, 레모나 비타민도 있고. 아 이거 하윤이 좋아하는 게 뭐가 있을까?
2: 레모나 비타민이요.
0: 레모나 비타민을 먹어도 되나 우리 초등학교 2학년이?
2: 저 아기 때부터 잘 먹었어요.
0: 아 진짜? 하윤이가 네. 좋아하는 색연필 뭐 이런 게 없네. 크레파스.
2: 집에 많으니까 괜찮아요.
0: 뭐가 괜찮아?
2: 집에 많으니까.
0: 집에 괜찮아요. 많으니까. 그래. 좋아. 근데 레모나를 먹어봤고, 오 하윤이에게 레모나 선물을 줄게. 엄마가 옆에 아까 속닥속닥 거렸는데 엄마는 뭘 원하시는 겁니까?
1: 피디님 감사해요. 예. 저 가능하면 쭈꾸미도 될까요?
0: 알겠습니다. 쭈꾸미.
1: 아, 감사합니다. 예.
0: 하윤아.
2: 네?
0: 하윤이가 지금 교회를 다니다가 지금 쉬고 있다면서 잠깐.
2: 네.
0: 학교 방학처럼 교회도 지금 방학을 하고 있다면서.
2: 네.
0: 근데 학교도 이제 방학 끝나고 개학하고 학교를 돌아가야 되잖아.
2: 네.
0: 그런 것처럼 교회도 돌아가야 돼.
2: 네.
0: 그게 예수님이 지금 하윤이를 보고 싶어 하셔.
2: 네.
0: 물론 이제 예수님을 교회에 안 다녀도 기도하면서 만날 수 있는데
2: 네.
0: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 드리면서 그 예배를 예수님이 하윤이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셔. 그래가지고 아저씨한테 시켜서 하윤이한테 전화하게 하신 거야. 응? 예수님이 우리 하윤이 엄청 사랑한대요.
2: 그래요?
0: 진짜 정말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윤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거야 예수님이.
2: 맞아요.
0: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다시 사셨어.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거든.
2: 네.
0: 그리고 지금 기다리고 계셔.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 하윤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 예배를 지금 기다리고 계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가서 예수님께 다시 예배 드려야 돼.
2: 네.
0: 예수님이 엄청 기다리고 있어.
2: 네.
0: 예수님이 하윤이 엄청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2: 네.
0: 사랑하는 사람이 엄마 매일 보잖아.
2: 네.
0: 안 보면 엄마가 우리 하윤이 얼마나 보고 싶은 거 알지?
2: 네.
0: 그것처럼 예수님이 하윤이 엄청 보고 싶고 기다리고 계셔.
2: 네.
0: 그러니까 이번 주부터 가야 돼.
2: 네. 이번 주 꼭 나갈게요.
0: 이번 주만 나가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빠짐없이 가는 거야.
2: 네.
0: 예수님이 이제 하윤이 보고 싶어가지고 대신 아저씨한테 이렇게 시킨 거야.
2: 아.
0: 우리 하윤이 좀 잘 나오게 좀 해달라고.
2: 네.
0: 자, 그러면 하윤이 아저씨 따라서 기도 한번 할까? 아저씨
2: 네.
0: 따라서. 자, 좋으신 하나님.
2: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2: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

0: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와, 하윤이 너무 잘했어요.
1: 네.
0: 하윤이 너무 잘했어. 하윤이 아저씨하고 약속했어. 이번 주부터 이제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걸로.
1: 네.
0: 아유, 너무 고마워요. 하윤이가 지금 이 방송 전화 연결한 게 전국에 지금 다 들리고 있거든. 사람들이 다 들었어.
1: 네.
0: 아저씨하고 약속한 거.
1: 네.
0: 그러니까 교회 가서 예수님하고 이제 꼭 친하게 이제 만나야 돼.
1: 네.
0: 하윤이가 좋아하는 혹시 교회에서 부르던 찬양 기억나는 거 있나?
1: 그 어린이 찬양도 돼요?
0: 오, 한번 얘기해봐. 제목.
1: 하나님을 만나요. 네.
0: 하나님을 만나요.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이 음악에는 없네. 아우, 미안해. 하나님을 만나요. 아, 어? 이게 제목 맞아?
1: 하나님을 만나요 제목 맞는데.
0: 아우, 미안해. 이게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다음에 아저씨가 구해가지고 꼭 들려줄게.
1: 네.
0: 자, 우리 하윤이하고 우리 어머님.
2: 네.
0: 예. 오늘 참 우리 하윤이가 정말 똑똑하고 귀엽고 똘방똘방하고요. 너무 좋네요.
2: 너무 감사해요.
0: 그러니까요. 진짜. 저하고 약속했으니까 네.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도 알고 복음에 대해서도 아는 것 같아요.
2: 네.
0: 자, 오늘 맞아. 이렇게 신청을 하윤이가 했다는 거잖아요.
2: 네.
0: 예. 하윤이와 함께 계속 예배 잘 드리시고. 예.
2: 네.
0: 자, 오늘 고맙습니다. 예.
2: 네, 감사합니다.
0: 하윤이 빠이빠이.

우리 초등학교 2학년이 이 새끼라 듣다가 통화하고 싶다고 문자를 직접 보냈네요. 근데 진짜 교회 방학이긴 합니다. 우리 아이와 함께 이렇게 또 통화한 건 처음이네요. 이런 식으로 또 자, 아이도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방학이라고 보낸 분 또 계시는데, 자, 방송 끝나고 제가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보물 퀴즈입니다. 보물 퀴즈. 내일도 여러분께서 기대해 주시고, 조연출 김인수 물러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경주 중부교회에서 경주 청소년 연합 집회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열립니다. 제작 광성교회 하이라이트 워십이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며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대표이신 최세론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합니다. 경주 지역의 청소년 또 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740-23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명사초청 강연회를 8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신앙교육을 주제로 예스티칭 연구소 대표이자 동성교회 사모님이신 노희성 소장님이 함께하며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7-9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포항지부에서 아버지 학교 58기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포항양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 중이니 많은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085-38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갓피플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화양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에게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에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

오후 5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주일은 휴관입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EBC 1분 칼럼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합니다. 말씀에는 서대천 목사님입니다.
1: 인간은 누구도 미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해도 사람의 마음속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은 미래는 단지 시간의 연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믿고 어디에 서 있는가의 결과입니다. 그렇기에 무너지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준,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드는 자만이 진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의 숨결에서 비롯되었고 그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사랑의 울타리를 제한으로 오해하며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불신이 죄와 사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믿음이라는 새로운 길을 주셨습니다. 믿음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다시 빛을 향해 걸어가는 방향의 회복입니다. 미래가 오늘의 믿음으로 결정되듯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잃어버린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미래는 지옥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FEBC 1분 칼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홀리시즈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입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입추의 절기가 지나자마자 정말 거짓말처럼 선선한 날씨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한낮에는 뜨거운 여름이 계속되지만 그래도 며칠 전보다 가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러한 날씨들을 지내면서 우리의 인생을 좀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뜨거운 여름처럼 어려운 시련과 환란이 계속될 때도 있지만 가을이 오는 것을 의심하지 않듯 우리에게도 예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야 될 줄 고백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듯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에 놀라운 은혜와 예비하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의 해피 비치니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 G메이저 BWV 1049번의 3악장 프레스토 준비했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는 총 6곡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을 남겼는데요. 이 브란덴부르크 협주곡은 바흐가 비발디의 콘체르토 양식을 참고해서 어떻게 보면 바로크 시대의 협주 양식, 콘첼토 그라소 형식을 완성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오늘 함께 하실 4번의 3악장은 특별히 가장 화려한 악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푸가의 모방 기법과 또 콘첼토 그라소 형식의 대표적인 양식인 리토르넬로 형식, 그러니까 합주, 독주, 합주, 독주 이렇게 이어지는 이러한 형식들이 잘 결합되어지고 또 독주 부분을 감당하는 바이올린의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묘미들이 이 작품의 또 매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 G메이저 BWV 1049번의 3악장 프레스토 클라우디오 아바도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요한 세바스찬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4번의 사막장 프레스토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생상스의 피아노 콘체르토 3번 E플랫 메이저 작품 번호 29번의 사막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프랑스 출신의 작곡가 생상의 작품답게 아주 그 프랑스적인 우아함과 낭만

주의적인 피아노 기교를 결합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3번은 아주 정교한 오케스트레이션이 아주 훌륭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작품이기도 한데요. 프랑스 출신의 작곡가이자 또 아주 당대 훌륭한 오르가니스트였던 생상스가 이 작품이 연주되었던 1869년 11월에 이 작품의 피아노를 직접 연주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상의 그 프랑스적인 아주 멜랑콜리하면서도 아름다운 그 면이 피아노의 기교와 잘 결합된 그런 작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생상의 피아노 협주곡 3번 이플랜 메이저 작품으로 29번의 3악장 알레그로 논 트로포,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연주, 샤를르 뒤뚜아가 지휘하는 파리 국립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까미우 생상스의 피아노 콘체르토 3번 E플랫 메이저 작품 번호 29번의 3악장 알레그로 논트로포 함께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영국 출신의 작곡가 주안 루터의 작품이죠. 오비 조이풀 인 더 로드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안 루터가 직접 지휘하는 캠브리시 싱어스의 음성으로 함께 하시죠.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2번 가운데 4번 왈츠 함께 하셨고요. 앞서 함께 하신 곡존 루터의 오비 조이풀 인더 로드 함께 하셨습니다. 현석주의 작은 음악실 오늘 마지막 곡은 찬송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셀라 트리오의 연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송 함께 하시며 저는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세요.

0: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소망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현실 앞에서 작아질 때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부터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기쁘게 또 예배하는 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서로 우리 인사하시면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당신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시작.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꼭 만나셔서 힘을 얻고 또 돌아가시는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그때는 부모로부터 용돈을 100원, 200원 이렇게 받는 때였습니다. 좀 이렇게 여유로운 집은 천자 지폐 한 장을 들고 다니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학교 후에 학교 앞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사 먹으려는데 거기에 떡볶이 한 접시가 200원이었어요. 제 주머니 보니까 100원밖에 없어서 제가 아주머니에게 100원치만 주세요라고 말했더니 아주머니가 아주 단호하게 안 돼라고 말해서 제가 그 100원이 없어서 그 100원보다 아주 작아진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 외로웠던 시절이 한번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면서 현실 앞에서 내가 한없이 작아져 본 적이 다 한 번쯤은 다 있으시죠. 자녀들 필요한 거 사서 학교에 보내야 하는데 그 만 원이 없어서 만 원보다 내가 작아졌을 때 애들 교복 사야 하는데 교복이 10만 원 넘어가면 어떡하지라며 그 돈보다 작아진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주인이 가계세를 올려달라고 해서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서 남몰래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돈 앞에서만 그렇습니까? 건강 앞에서도, 일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내가 작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너무 외롭고 정말 속이 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라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그리고 영적으로 무너진 가정 때문에 그 현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한 사람, 즉 기드온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여기에 이 현실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고 하나님은 그런 기드온을 찾아가 주셔서 큰 용사라고 힘을 주시고 이 기드온을 그 앞에 있는 현실보다 문제보다 그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 앞에서 작아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가 다 모두 주님의 주신 용기를 얻어서 현실보다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현실 앞에서 작아질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첫 번째, 나를 작게 만드는 그 현실에서 다른 곳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앞부분 3절과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 기도원 당시에 주변 민족들의 괴롭힘이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 그 주변 민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파종할 시기 되면 그 파종한 논밭에 뿌려놓은 그 모든 씨를 그 밭을 짐승들과 장막을 메뚜기처럼 몰고 와서 다 밟고 훼손해서 망쳐놓았습니다. 게다가 그나마 있는 곡식과 겨우 키운 가축들도 다 빼앗아갔습니다. 한해 농사를 망쳐도 정말 괴롭고 힘든데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7년 동안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아마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무런 대응조차 하지 못하고 매번 당하기만 하는 그 현실 앞에서 한없이 작아진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상실감과 무기력과 그리고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졌을 것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리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은 이 현실 앞에서 주저앉아서 좌절하고 있을 때 기드온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어디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밀 타작을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야 곡식의 타작을 다 기기로 다 하죠. 과거에는 사람이 직접 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진 첫 번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아이들이 체험하고 있죠. 넓은 마당에서 이렇게 타작하죠. 그리고 바람에 껍데기를 날아가고 곡식 알만 그 바닥에 다 남게 됩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이렇게 타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이 기드온의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지역에서는 포도주를 짜기 위해서는 바위를 파서 포도주틀을 만듭니다. 한 곳에 포도를 모아서 발로 밟아서 구멍을 낸 길을 통해서 사진 세 번째 사진처럼 다른 곳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실제 발굴된 포도주 짜는 틀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바람도 잘 통하지 않죠. 좁은 곳입니다. 밀을 타작하기 적당하지는 않죠. 게다가 밀을 타작하는 시기와 포도주를 짜는 시기가 달라서 약탈자들은 이곳에서 밀을 수확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적들의 눈을 피하기 적당한 장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 앞에서 속상해하고 주눅이 들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기드온은 그 현실만 계속 보고 좌절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라면서 시선을 현실에서 돌려보니 바로 포도주틀이 눈에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 바로 이런 기드온을 그 포도주틀에 찾아가셨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여기 용사라는 히브리어 말은 단어는 깃보르라는 말입니다. 강한 자란 뜻입니다. 이 깃보르 용사 이 말은 보아스에게 사용되었고 또 다윗에게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에게 지금 주님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 기드온에게 용사라는 말 앞에 큰이란 단어를 붙이죠. 큰이란 수식까지 붙여서 큰 용사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그 현실에 매몰되지 않으려고 시선을 돌려서 살 길을 찾으려는 기드온을 향해서 너는 이 현실보다 이 문제보다 더큰 강한 사람이다. 더큰 사람이라고 주님께서는 선포해 주신 것입니다.
이뿐 아닙니다.

이런 기도원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약속까지 해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일 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그 거대한 사람 골리앗의 그 모습을 보고 그리고 그 골리앗이 손에 쥐고 있는 그 거대한 무기를 보자 그만 두려움에 빠져서 그 앞에서 한없이 작아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오직 한 사람 골리앗에 비해서는 너무나 여리고 작은 그 다윗은 골리앗과 그의 손에 무기의 시선을 뺏기지 않고 눈을 돌려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았고 자신의 손에 있는 작은 물맷돌에 집중을 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작아져 있습니까? 돈 때문입니까? 돈을 계속 번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작아져 있습니까? 사람 때문에, 일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움츠러들어 있습니까? 먼저 거기에서 시선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내가 돌린 그 시선 그곳에 기드온이 포도주틀을 발견했듯이 새로운 방법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포도주틀에서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시선을 돌린 그곳으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힘을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약속하여서 우리를 그 어떤 현실보다 문제보다 더큰 사람으로 용사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현실 앞에서 자꾸만 작아지려고 할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더 열심히 예배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기드온은 내게 찾아오신 지금 이분이 주님이 맞으시다면 그 증거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의심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기드온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 지 오래되었고 주님의 말씀이 아주 희귀한 때입니다. 바로 다음 절에 이어진 그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싶었고 주님 만나고 싶었고 은혜를 누리고 싶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은 시작. 내가 예물을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만난 이 기도원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싶었고 예배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지금 예물을 준비해서 올 테니 제가 올 때까지 제발 가지 마시고 여기에 꼭 있어 주십시오.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당시에 예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예물이 필요했죠. 그 예물을 준비하러 간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원의 마음에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가 올 때까지 이곳에서 있겠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곳에 이 시간 이곳에 오신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도원의 마음으로 이곳에 오신 줄을 믿습니다. 19절입니다. 어떻게 기드온이 준비합니까? 19절입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로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그걸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의 귀로 가져다가 들이매. 기드온이 먼저 준비한 이 염소 새끼 하나, 기드온은 이 염소 새끼를 잡아서 삶아서 그 고기는 소쿠리에 담고 국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곡식 가루 한 에바를 준비했습니다. 한 에바는 무려 22리터가 되는 양입니다. 여러분 생수 우리가 큰 병이 얼마입니까? 1리터죠. 그 병, 22개 병에 곡식 가루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뜨개의 곡식 가루로 빵을 무교병을 만들었습니다. 기도원이 지금 예배를 위해 준비한 이 양은 평상시에 한 가족의 한 달 정도의 양식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약탈자들이 스스로 양식을 빼앗아가서 마치 보릿고기의 시절처럼 먹고 살기 매우 힘든 때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준비한 이 염소개와 그리고 곡식가루 한 에바는 실질적으로는 기도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원은 약탈자들의 눈을 피해서 포도주틀에서 밀타작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빨리 이 일을 마쳐야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원은 그 모든 일을 제쳐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온 정성과 마음과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기도원은 하나님을 꼭 만나고 싶었고 계속해서 주님과 함께 좀 더 오래 있으면서 그 은혜를 누리고 싶었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불이 나와서 태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의 예배를 정말 기쁘게 다 받으셨다는 의미입니다. 24절입니다. 기도원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벳실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러면 기도원은 하나님을 만나 예배된 그곳의 이름을 그곳의 제단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어 말이죠. 하나님은 평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살롬 딱 한 번 구약에서 여기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살롬은 지금 시대가 삶이 평안한 때에 나온 말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가득한 시대에 염려가 가득한 시대에 현실이 막막한 그 시대 그때 주님을 만난 기도원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름 바로 여호와 살롬 평강이었습니다. 기도원이 밀타작도 아니고 일에 집중도 하지도 않고 침략자도 아닌 사람도 아닌 주님을 집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데 온 마음을 쏟았을 때 그런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있는 그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두려움을 다 몰아내시고 대신에 주님의 평강 살롬을 가득 채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주님을 만난 이 자리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이곳에 앉아있다고 그 예배를 다 받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정성, 간절함, 갈급함을 보십니다. 이곳에서 좀 더 찬양을 많이 오래 했으면 아, 내가 이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 더 많이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이런 간절함을 가진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돈이나 일이나 사람이나 그 걱정과 염려를 잊어버릴 만큼 예배를 집중해서 드린 적이 언제입니까?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것, 시간이든 물질이든 정성이든 이 모든 것이 아깝지 않을 만큼 내가 드린 적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현실 앞에서, 그 문제 앞에서 자꾸 내가 작아질 때 결코 우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예배를 대충 해치워 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원처럼 주님 빨리 가시면 안 됩니다. 계속 이곳에 나와 함께 계셔주셔서 나에게 은혜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함을 가져야 합니다. 이 간절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하반절로부터 24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실 앞에서 작아질 때 거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지 마시고 당장 주님께로 달려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간절히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두려움 대신에 용기를

걱정 대신에 샬롬을, 평강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현실 앞에서 내가 너무 힘들어지고 작아질 때, 이때는 기회입니다. 내 삶에 무너진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25절로 27절입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 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그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 바로 너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그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명령의 기도는 가문 사람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할 정도로 이 기도원의 아버지의 집은 성읍의 우상 숭배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주님을 믿는 백성인데 기도원이 우상으로 가득 채워진 그 집을 보면서 거기에 절하는 부모 영을 받았으니 그의 삶은 뻔하죠. 눈에 보인 육적인 삶이나 영적인 삶 제대로 됐을 리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도원의 삶을 어지럽히고 있는 우상들을 먼저 청소하고 그곳에 다시 한번 주님의 제단을 쌓는 영적 질서를 회복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두려웠지만 그는 하루가 다 가기 전 밤에 무질서한 자신의 삶의 질서를 이제 바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기드온에게 그리고 그의 주변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33절로부터 35절입니다.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가장 첫 번째 놀라운 변화가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한 변화입니다. 여기서 임하신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의 기본 동사는 라바시라는 말인데 옷을 입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수동태 문장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즉 옮기면 하나님의 영이 입혀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 기드온에게 단순히 반짝 한번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마치 옷처럼 기드온을 완전히 감싸고 덮어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늘 충만해졌다는 말입니다. 최근에 번역된 새한글 성경이 이렇게 이 구절을 번역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히셨다. 이렇게 자신이 성령으로 늘 충만해지자 적들이 또다시 약탈하는 모였을 때도 기드온은 더 이상 그 앞에서 작아지지 않았습니다. 당당히 나서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늘 현실 앞에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의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고 용기 있는 모습, 그 기드온이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런 기드온을 사람들은 이제 믿고 의지하고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가문의 어른이 최고 어른인 아비에셀이 기드온을 지지하고 따르기 시작했고 그러자 가문에 속한 지파 사람들이 다 따르기 시작했고 그리고 주변의 지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변화가 내 삶의 영적 질서를 바로 세웠을 때 일어난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육적인 삶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삶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질서를 잘 잡아놓으면 눈에 보이는 육적인 삶의 질서도 잘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영적인 질서가 무너진 사람은 육적인 삶의 질서도 금방 무너지고 내 생활이 엉망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사는 삶의 모든 공간

0: 지금 바로 방 청소를 시작하면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을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시켜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리고 최근에 내가 가장 염려가 되거나 시간과 마음을 많이 쏟고 있는 일이나 돈이나 쾌락이나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다 치우고 청소하고 그 자리에 주님을 두시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옷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평안해지고 어떤 현실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 삶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내 가정이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영적인 삶의 질서를 가장 먼저 바로 세우는 것, 그것이 나와 나의 가정을 지키는 이님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내 삶에, 내 가정에, 내 공간에 영적인 질서를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현실 때문에,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일 때문에 그 앞에서 작아지고 무너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그 현실 앞에서, 문제에서 다른 곳으로 한번 옮겨보십시오. 거기에, 내가 옮긴 거기에 주님이 서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간절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집중하십시오. 무엇보다 나의 무너진 영적인 삶을 바로 세우는 영적 청소를 통하여서 다시 영적 질서를 바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들어주시고 여호와 살롬으로 평강으로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하며 섬기는 복된 삶이 다 되셔서 현실보다, 문제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수강가에서 지금까지 포항소망교회 이성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31-9004, 054-231-9004번 포항소망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수강가에서 오늘 순서를 냈습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찬송 다이어리 김진입니다. 시편 3편 5절에서 6절 말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미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나요? 참된 복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고 살아가나요? 세상이 아니라 왕 되신 하나님,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다면 인생은 언제나 평탄하기만 할까? 믿음의 사람에게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으며 두려움도 없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흔들립니다.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며 깊은 외로움 속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첫 곡,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고원석의 찬양으로 함께하고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서현실이 노래합니다.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하는 썸머 스페셜을 통해 무더위를 날려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함께하는 찬양, 나의 영원하신 기업. 백투더바이블 뮤지션이 노래하고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배지원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진행하는 찬송 다이어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여 마라나타 싱어즈의 찬송으로 준비했고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조이 듀엣의 찬송으로 준비했습니다.

성경 속 많은 믿음의 선조들도 그랬습니다.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반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요. 겁쟁이였고 예수님이 옆에 계셔도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나약한 제자들도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용사로 쓰임받습니다. 우리도 매일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우리를 주님은 매일 다시 세우십니다. 그 주님 의지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길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찬송 다이어리 김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의 소리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은혜의 동산. 오늘 이 시간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은 잘한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특별히 오늘 시대 위기 중에 하나의 요인 중에 하나가요 분주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분주함. 현대인들이 다 바빠요. 특별히 우리 도시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주하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우리 시대를 지고 흔들고 있는 물질주의의 세상입니다. 이 물질주의 세상의 특징은 소비주의입니다. 부지런히 벌지만 부지런히 소비하죠. 상업주의의 세상에 이 우리가 돈을 쓰도록 유혹을 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산업이 돌아가는 거고,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 메커니즘의 이 물질주의. 이 물질주의는 끊임없이 생산하고 소비하는 건. 그러니까 아무리 벌어도 돈이 부족한 이유가 그렇게 있는 거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여전히 은행에 빚은 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 이 현대 이 상업주의는 욕망을 부추긴다는 겁니다. 이게 쉬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것, 좀 더 좋은 것을 또 구해야 되고 또 누리고 싶고 또 그러려고 하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 또 더 열심히 얻어서 얻은 것을 가지고 또 소비해야 되고 그런데 이 메커니즘에 들어가면 정작 이 소비사에서 누가 소비되느냐면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더 바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성과주의, 끊임없이 결과를 만들어내야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안에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그 분주하게 만드는 삶의 이유 안에는 욕망이라는 게 있다. 욕망. 욕망이 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사회를 피로사회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피로하면 뭐가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관계가 위험해지는 겁니다. 내가 힘들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힘들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이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면은 다 피곤한 거잖아요. 나 피곤해, 너만 피곤해, 나도 피곤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짐이 무거운데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피로사회는 뭘로 가느냐면 개인주의화로 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월터 브루그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 학자는 이 안식일은 저항이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인데요.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 이 시대의 문화에 저항을 해야 안식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가는, 그러니까 착취하고 착취를 당하게 만드는. 그래서 쉬지 않고 일을 하는 일 중독 증상, 이 과잉 활동성의 시대, 여기에 저항을 해야 한다는 거. 오늘 시대는 뭐예요? 더 끊임없이 더 업그레이드 끝이 없는 거죠. 이런 때 우리가 저항을, 이런 이 문화에 저항을 하고 더 하는 문화에 이렇게 그만으로 충분해 이제 이렇게 저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을 해야 안식이 주어지고, 안식이 주어져야 여유가 생기고, 여유가 생겨야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제 맺을 수 있고 에너지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일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공짜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주해질 수밖에 없고, 분주하다 보니까 결국 누가 희생되느냐 하면 가족이 희생되는 거예요. 가족이 함께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식사도 함께할 수가 있는 시간이 없어요. 각자 따로 그냥.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여유가 점점 없어지니까 인간관계에는 시간의 총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깊어지려고 하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분주하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족과의 대화와 소통이 줄어들어요.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자랄 때 충분한 시간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부모가 필요한 그 시기에 있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건 회복이 안 돼. 시간은 회복이 안 되는 거거든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친밀함을 위해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 바쁨이 우리를 필요하게 만들고, 필요하니까 개인주의화되고, 그러면서 점점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고 공통의 관심사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루아침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면서. 그리고 일만 하다 보면 스스로 고립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관계가 힘들어지는데, 이 헌신과 많은 애정이 필요한데 그게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다 보니까, 분주한 삶에 정작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었는데, 번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가족이 희생당하고 있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런 그 한가운데 뭐가 있나, 우리의 욕망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 욕망의 내면에는 물질주의가 있고, 그 물질주의 속에서는 우리의 보다 더 편리한 삶을 살고자 하는 현대사회의 문화의 그 소비주의에 우리가 빨려 들어가다가 결국 우리가 가족을 잃어버린 형태가 오늘 우리의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저절로 세워지지 않는다. 11절에 오늘 말씀 사랑장의 결론 부분을 말하고 있는데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성숙이 뭡니까? 성숙은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점점 그 자신의 세계에서 벗어나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성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숙의 핵심은 뭐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는 건데, 어린아이의 일이란 뭘까요? 어린아이는 이기적이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어린이는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몰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때를 쓸 때 보면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거죠. 부모가 뭐 지금 뭐 힘들고 어려운 거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거를 이루어내려고. 그래서 어떤 때는 막 장난감 붙들고 가게 안에서 들어놓아버리고 뭐 그냥 죽이라 그러고 울고 그러잖아요. 이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이게 무게중심이 옮겨져야 되는데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는 상태. 이 어린아이를. 결혼은 여러분 관계입니다. 함께하는 거. 나 혼자만 사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데 함께 살 때 큰 걸림돌이 이기심입니다. 그래서 결혼 관계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인은 이기심인 거죠. 이기심은 자기 이익과 자기 욕구와 자기 필요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배우자보다 자기 자신의 필요, 자기의 만족에 더 집중하는 거.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그래서 우리는 의기심과 싸워야 합니다. 의기심은 죄성을 가진 인간의 뚜렷한 성향이고 이거는 일평생 우리가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것을 조금씩 더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의기심은 인간 내 내면에 자라난 잡초와 같습니다. 의기심이라는 잡초는 쉽게 뽑아지지 않습니다. 잡초 제거가 큰 과제죠. 여러분, 내 시간과 돈을 어디에 쓰고 있는가?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일이고 상대를 위해서 내 자신을 희생시키는 이 면들이 많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지내면 싸울 일도 없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뭐 안 먹으면 먹기 싫으면 안 먹고. 그런데 함께하면 살면 달라지는 거예요. 불편한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혼자 지내기에 편리한 문화들이 너무 많아졌고 사실 혼자 지내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아졌습니다. 인구의 절반이라고 그래요. 팬데믹 이후에 1인 또는 2인 가구로 구성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우리의 모든 삶의 그 구조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형적인 3, 4인 가족 중심이 1인, 2인 가족의 중심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리고 오늘날 20세부터 44세 여성 중에 무려 55.1%가 결혼할 의향이 없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나 사랑이나 성에 관한 개념의 큰 변화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수록 우리 다른 사람과 거리가 멀어지는 겁니다. 또 피곤해질수록 함께하는 삶보다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살아도 사실은 별거와 같은 삶이 굉장히 많아요. 정신적 이혼도 많고 빈껍데기 관계입니다. 그토록만 멀쩡하지 실제로는 뭐 별거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보니까 바울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방을 나누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그것도, 그리고 기간은 얼마 동안 합의를 했더라도 얼마 동안만 하라,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도시에, 그 당시에 고린도 도시 자체가 굉장히 성적으로 방종한 도시였습니다. 유혹이 굉장히 많은 타락한 문화에 둘러싸여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그들의 문화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고 언제든지 유혹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 분방하지 말라는, 경건한 목적을 위해서 나누어진다 할지라도 일시적으로만 해야 되고 반드시 그것도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합의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배우자들의 관계는 자의적으로 중단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합의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적인 유혹이 굉장히 많고 마귀가 공격을 할 틈을 주어서는 안 된다. 사단은 결혼관계를 깨뜨리는 일에 총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의 감정을 부지런히 살펴야 되고 끊임없이 서로의 필요에 다가가야 하고 서로를 돌보야 되고 서로에게 위로하고 서로가 어떤 고통을 느끼고 있는지, 무엇을 도와줘야 되는지, 말 못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끊임없이 세심하게 돌보는 이 작업이 부부관계 안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그 부부의 관계 안에 잡초가 생기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단계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신비입니다. 그 안에 감춰진 비밀이 많습니다. 그런 관계 안에서 감춰진 행복과 기쁨은 이 세상에 다른 것과 비교할 게 없다. 전도서 9장 9절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사실 해 아래에서 전도서 기자가 참 헛되고 헛된 세상인데 그래도 그 이 헛된 세상에서 그나마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아가는 이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마저 없다면 이 세상의 삶의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그 기쁨에 도달하기까지 치루어야 될 대가를 우리는 놓치지 않아요. 혼자 할 수 없는 게 결혼입니다. 그런데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함으로 누리게 하는 이 행복과 즐거움이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구조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든 우리의 결혼이든 우리의 삶이든 이 관계라고 하는 키워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이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의 디자인한 핵심의 키워드 중에 이 관계성. 그래서 가정이든 공동체든 이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인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맺는 것, 나와 너와의 관계를 맺는 것, 이를 마주하고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존중해 여기고 서로에 대해 굉장히 신중하게 다가가고 상호 복종을 하고 이런 것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나만을 집중하는 이 사랑, 그죠? 이 병적인 자기애,
미숙한 상대라는 거,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얘기하는 어린아이들이라는 거, 나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사랑은 나만을 바라보던 시선에 상대를 향해야 합니다. 내 욕구만 채우려고 하던 사람이 상대의 욕구를 채워주고자 하는 것. 나의 주장과 취향을 서서히 내려놓으면서 상대와 함께 같아지려고 하는 것. 그래서 둘이 아니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들. 이게 성숙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정의하면 자기라고 하는 이 에고에서 타자로 옮겨지는 작업, 이기심을 조금씩 벗어나는 과정, 이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고집이 세잖아요. 여러분, 뭐 자기 주장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전후좌우 구분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때를 쓰는 거잖아요. 자기 뜻대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게 어린아이라는 거죠. 근데 이 결혼 생활 속에서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지고 자기의 뜻대로 모든 걸 이루려고 하는 남녀가 함께 모여 산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없다.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소왕국의 왕이 되고 싶어하고 우리는 모두가 군주처럼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숙하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거예요. 상대의 의견을 존중히 여겨주고 어떤 데는 내 주장을 꺾고 상대에게 져주는 것, 그게 어린아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는 것. 그래서 성숙이란 뭘까요? 나의 섬김을 통해 상대가 기뻐할 때 그것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것. 그게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서 나오는 거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내 기쁨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돌보아서 그분의 기쁨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이것을 고린도전서 5장에서는 사랑장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례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나의 유익만 구하면 그건 쾌락적이고 육체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미혼의 남녀가 연애할 때도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합니다. 데이트를 하는데 자꾸 자기 중심으로 끌고 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헤어지세요. 그러니까 벌써 데이트할 때부터 표가 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위험 징조입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게 없는데 데이트할 때부터 자기 중심적으로, 그럼 빨리 눈치채야 돼. 아니다. 여러분, 심리하면서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폭력, 데이트 폭력 많아졌어요. 가스라이팅을 막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왜? 자기 중심적으로 안 되니까 자기 욕망의 도구로 상대를 도구화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혼전 성관계가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르죠. 자세히 보세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요. 그 결혼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헤어지고자 한다. 그 헤어져야죠. 그 남자는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보기 힘들어요. 기다려야죠. 나의 육체를 탐하는 것인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지를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동거 문화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동거는 남자보다 여자가 이용당하기가 쉽습니다. 여자들은 나중에 그런 고백을 하죠. 그 남자가 나와 결혼해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동거하는 것이 그 사람을 붙잡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반대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기다려주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의 속성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은 기다리는 거라는 거예요. 기다려주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이라고 보기 힘들어요.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그는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 7년을 수일처럼 기다려주었어요. 아, 야곱이 진짜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사랑은 진짜 깨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로맨스 가이. 여러분, 말씀 적용을 가까운 곳에서 해야 합니다. 결혼은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하려면 다른 게 없어요. 나 중심적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유치함,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베이비가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나 중심적 삶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심을 조금 더 내려놓지 않고 어떻게 관계가 깊어질 수가 있습니까? 임파서블,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기의 권리만 주장하면 긴장과 대립과 충돌은 불가피함. 이것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동일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기심을 다스리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나오는 겁니다. 십자가 신앙은 선교지에서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선교지에서 선교를 한다 할

할지라도 이기심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기 몸 하나 건사하다가 끝나버리는 게 성교입니다. 이기심 극복하는 거 어렵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놓으셔, 목숨까지 내어놓으신 사랑과 용서와 희생은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매일 우리의 가정에서 적용되어야 될 말씀이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현실입니다. 사랑은 가상도 아닙니다. 내 몸을 상대를 위해 내어주는 일, 갈수록 신뢰가 깊어져 가야 됩니다. 에로스 사랑만으로는 버텨내기 힘듭니다. 에로스는 여러분 관능적이고 성적인 사랑입니다. 강력하죠. 부부관계 안에 이 에로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에로스만으로는, 이 에로스는 자기에게로 기울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 아가페의 사랑,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삶이 가정의 부부의 관계 안에서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좋을 때만 사랑한 것은 한 것이 아니라 그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결혼은 상대를 끌어안는 것. 뭘요? 연약함까지 끌어안는 것. 상대의 강점만이 아니라 양쪽까지 품어내는 것. 이게 바로 십자가고 복음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이기심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내 욕구에만 집중하면 망가집니다. 상대를 나의 만족을 위한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 이런 신혼초에는 많이 싸우잖아요. 왜? 서로가 아직 성숙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왔잖아요. 요즘은 뭐 한 명, 두 명 겨우 키우니까 자기 중심의 세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어쩌면 베이비인데 둘이가 만나서 결혼하니까 끊임없이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근데 조금씩 성숙해지면서 어떻게 싸움의 빈도가 줄어듭니다. 내 생각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깨달아지고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는 용량이 좀 더 커져가고 그래서 점점 둘이 하나가 되어가는 거예요. 왜? 성숙해져 가기 때문에. 진짜 결혼의 기쁨은 시간이 흐르고 성숙해지면서 찾아오는 것입니다. 젊은 날의 행복과 기쁨과 그 비교가 안 되는. 만약에 신혼여행이 결혼의 절정으로 이긴다면 그때부터 끊기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신혼여행은 시작입니다. 벽돌을 쌓아 집을 짓듯이 사랑이라는 벽돌을 하나하나 세워져가는 길고 긴 여정이 바로 결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결혼은 함께 지어져가는 것입니다. 시간을 통해 관계가 빚어져갑니다. 정서적, 영적, 육체적 하나됨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되고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성실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의 필요에 다가가려면 수고의 땀이 필요합니다. 나는 원하지 않지만 배우자가 원한다면 기꺼이 함께 가주는 것, 오리를 가져가든 심리를 가주는 것, 이게 산상수원의 삶이 멀리가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내가 싫어도 기꺼이. 여러분, 오늘날 미디어들은 이 순수한 사랑을 지루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을 너무 육체적인 것에만 클로즈업 시켜버려. 이게 미디어의 영향입니다. 자기 중심적 만족을 추구하게 하는 이 빗나간 사랑을 미화시키는 것. 사람들은 쉽게 이런 행복의 환상에 젖어들 것으로 속는 것입니다. 선정주의적 이 문화들, 난 너를 원해, 육체만을 탐하는 이 문화는 불륜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약 관계를 벗어난 사랑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그건 속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자기의 충신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한순간에 정욕에 무릎을 꿇은 그 일에 대한 후유증은 생각보다 커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경계선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윗은 처절하게 레슨을 했어요. 여러분,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낳은 아이는 1년 만에 죽습니다. 통곡을 하죠. 그뿐만 아닙니다. 배다른 자녀들 사이 근친상간이 벌어지죠. 그 일로 인한 살인극이 이어졌습니다. 피로 물들이는 역사가 다윗 왕가에 밀고 들어왔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벌어진 일들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고 빗나간 사랑의 대가는 너무도 혹독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경계선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랑과 욕망을 구분해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메시지는 결코 사탄의 음성이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의 관계 안에서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죠. 여러분, 성경 속에 매우 중요한 것은 카버넌트라고 하는 이 언약. 언약을 맺는 순간부터 언약을 지키는 일에 하나님은 신실하심을 성경 전서에 드러냅니다. 대표적으로 호세아서를 보면 나타나죠.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못해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음란했습니다.
집을 나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워옵니다.

선지자 호세아는 그 아내를 받아들이죠. 다시 돌아올 때. 근데 또 가출을 해요. 또 다른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배워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의 음행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음행.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음행에 빠져있는 우상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을 이 호세와 고멜과의 관계 속에서 잘 대조하면서 보여주는 거죠. 결혼 관계가 호세아의 관계, 결혼 관계가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느들느들해졌습니다. 모든 게 다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가 남아있어. 집은 무너졌는데 집터가 남아있어. 다시 지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어.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언약, 그 언약의 신실하심 하나님,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거. 언약 관계 안에서, 부부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충성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계약이 아닙니다. 계약이 아니고 언약입니다. 언약. 이 언약의 핵심은 신실함이에요. 변함없는 태도. 그래서 이 가정의 기초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언약을, 언약이 없으면 집이 없는 집, 기초가 없는 집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 흔들려도 기초가 남아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 위에 다시 지으면 되니까.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금은물이 팥뿌리가 될 때까지, 죽음이 우리 두 사람을 갈라놓기 전까지는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 서약을 하는 거죠. 결혼에 여전한 사랑, 함께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일어나고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언약이 가정을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요즘 이 결혼식, 이상한 결혼식 너무 많아요. 주례도 없고 뭐 서약도 없고 공포도 없고 뭐 쇼를 하는데 인생이 쇼입니까? 여러분 이 결혼식에 너무너무 중요한 건요, 서약이 있어야 돼요. 서약, 약속을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 하객들이라고 그러지만 축하객이지만 사실은 그 축하객은 축하객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증인들입니다. 왜? 서약을 하는 거거든요.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요즘 성경을 또 안 들고 다니니까 아이폰 위에, 아이폰 안에도 성경이 있으니까 올리든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올려놓고 그 다음에 공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공포. 이 두 사람이 이런 언약을 이제 약속하였으므로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이게 있어야 결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들어 결혼을 했고 마음이 안 들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는 언약이 없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충성됨을 찾아오기 힘든 거예요. 오늘 가정이 다 망가지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에만 몰두한 관계에는 신실함이 없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이 될 때까지만 결혼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들 때까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적 타락이 굉장히 심각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영향력이 지대합니다. 성은 더 이상 신비로운 게 아닙니다. 성을 상품화시켜버렸습니다. 욕구에만 충실하게 행동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욕구를 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인격은 빠진 몸만을 원하는 세상. 이게 미디어가 오늘 젊은이들의 의식을, 사고방식을, 관점을 다 오염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결혼은 그냥 한번 해보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결혼이 아닙니다. 힘들 때나 슬플 때나 가난할 때나 함께 하겠다는 서약이 빠지면 언약 관계라고 할 수 없고, 언약 관계가 아니면 그 가정은 기초가 없는 집 위에 서 있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관계의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두 사람만의 결혼이 아닙니다. 그 두 사람의 관계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트라이 앵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남녀. 그래서 두 사람의 시선이 두 사람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축복하는 결혼.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가정의 중심에 놓여있다면 나를 희생함으로 상대를 행복하게 하라는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거잖아요. 나의 만족을 위해 상대를 끌어들이는 방식이 결혼이 아니라 상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면 당장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된 가정은 안전합니다. 이런 인간관계, 특히 결혼생활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주 까다롭고 불편한 일들이요. 사랑은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가정은 힘들기만 한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힘든 고비를 극복하고 나아가면 그 안에 놀라운 신비

가 있는 겁니다. 경이로움이 있는 거예요. 이 결혼관계 안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과 선물이 들어있는 것. 그런 그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우선순위는 가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부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749-4500번, 051-740-4500 부산 수영로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동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의 홍서영 PD입니다. 노래에는 신기한 힘이 있습니다. 몇 소절만 들어도 그 노래를 듣던 때의 풍경이 떠오르고 그때 함께했던 사람과 감정까지 다시 생각나곤 하죠. 저에게도 그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찬양인데요. 어릴 적 할아버지와 가정예배를 드릴 때면 항상 마지막에 함께 부르곤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금도 이 찬양을 들으면 가장 먼저 할아버지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땐 깊이 생각하지 못했던 가사를 이제는 한 구절 한 구절 곱씹어서 부르게 되더라고요. 찬양은 이렇게 우리의 기억 속에 믿음의 흔적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주 동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을 통해서 찬양 많이 올려드렸는데요.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신청곡도 참 많았죠. 라디오에서 나의 신청곡이 흘러나오던 그 순간이 여러분의 올 여름을 떠올렸을 때 생각나는 작은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모두가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을 통해서 힘을 얻고 하나님을 조금 더 가까이 바라보는 시간이 되셨길 바래요. 이번 주엔요, 그동안 미처 들려드리지 못했던 신청곡들도 풍성하게 올려드리고요. 오랜만에 들으면 반가운 추억이 생각나는 찬양들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이 시간 찬송으로 문을 열게요.

네, 박종호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만유의 주제, 만 입이 내게 있으면, 네 곡의 찬양 이어서 올려드렸어요.

샬롬 여러분, 평안하셨나요? 행복한 월요일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이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어서영의 서머 스페셜의 마지막 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찬양을 최대한 많이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서머 스페셜의 마지막 주, 아쉬운 만큼 찬양 더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동안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곡들도 제가 좀 많이 모아봤습니다. 또 묶어서 같이 올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네, 찬송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계속해서 채널 고정해서 여러분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찬양 신청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또 극동방송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신청곡으로 먼저 올려드리려고 해요. 우리 4420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제주 국내 단기 선교 주제곡인데요. 피아워십에 나는 일어섭니다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셨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수련회, 여름, 사역이 끝난 교회들이 많죠. 또 시작되는 교회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8월까지 수련회 이어지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은혜 받는 자리 빠지지 말고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피아 워십입니다.

기쁜 소식 들리니 크룩스의 목소리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아멘. 구원으로 인도하는 어노인팅의 목소리였습니다. 찬송가가 또 편곡돼서 조금 새로운 느낌이었죠. 네, 다음으로 올려드릴 찬양은요. 지금 초등학생 자녀들과 함께 청취하고 계신 부모님 계실까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 때 이 찬양을 많이 불렀던 기억이 나서 올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안에 방학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방학, 이 한 주가 지나면 개학하는 초등학생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힘내십시오. 마지막 방학 알차게 또 주님과 함께 즐겁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학과 여름에 믿음이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우리 여러분 됐길 바라면서요. 찬양 올려드릴게요.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여러분은 지금 FM 90.3MHz 포항극동방송 울릉 FM 96.7MHz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 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또 찬양 올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여러분들께 세미나 공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2: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드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드란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상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 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네, 사랑의 뜰 안에서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우리 정인숙 PD님의 오전 9시 방송 사랑의 뜰안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네, 공개 방송이에요. 라디오 공개 방송 옛날에는 많이 했지만 최근엔 많이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만큼 극동 방송을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에 오셔서 기도의 유익도 한번더 깨닫고 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극동방송에서 행사를 주최하는 만큼 무료로 진행되고요. 또 풍성한 선물도 있습니다. 이날 저자와의 만남으로 공개 세미나가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선착순 50분, 50명에게는 예수님과 한달 살기라는 저자의 책이 무료로 또 증정이 됩니다. 현장 참여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현장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열린다고요? 포항중앙침례교회. 시간은 오후 2시. 가장 중요한 날짜 8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또 수요예배 가는 날이잖아요. 수요예배 가기 전에 기도에 대한 이런 세미나 한번 들어보시고 또 수요예배 때 기도하러 가면 더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있다면 같이 신청하셔도 좋아요. 신청 인원도 함께 적으실 수 있으니까요.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찬양 계속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방금 찬양은 우리 8151번님께서 신청하셨던 곡입니다. 옹기장이 아무 곡 신청합니다라고 하셔서 아무 곡이라는 제목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옹기장이의 우리 하늘 위에 주님 밖에 그리고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요. 8283번님의 신청 찬양이에요. 홀리원의 목소리입니다. 사랑해 예수님.

네, 최유정 씨의 목소리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올려드렸고요. 이어서 올네이션스 경배와 찬양의 영어 찬양이었죠. 사랑합니다, 나의 위로 되신 주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신다는 걸 체험해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나의 마음보다 훨씬 더큰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들께 있길 소망합니다.

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제이어스의 목소리였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우리의 삶 속에도 임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풍성한 찬양 올려드렸는데요.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과 풍성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여러분 특별한 시간 마련돼 있어요. 말씀 찬양 시간 마련돼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저녁, 오늘도 복음 왔어요. 제작 진행의 홍서영 PD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전민아의 찬양 드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 충만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참 힘이 됩니다. 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비교와 상처 속에서 작아졌던 순간들이 있으셨나요?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고 함께 해 주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힘내시기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영혼의 만족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말씀에 반응할 때 그 작은 순종 하나가 우리 인생에 막힌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말고 지금 바로 순종하거라.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고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으시죠. 하지만 가장 힘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 손 꼭 잡고 우리 앞서 일하고 계시니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율법 앞에서는 누구도 의롭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고 복음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로와 자랑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붙들게 하옵소서. 날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가 정죄가 아니라 구원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이끄시는 신실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먼저 믿음의 용량을 키워주십니다. 고난은 벌이 아니라 훈련이며 어떤 무게는 짐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은혜와 더 큰 복을 감당할 사람으로 키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의 성장은 고난이 사라지는 과정이 아니라 고난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 넓어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믿음의 용량을 키우며 멋지게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오직 말씀으로. 오직 말씀으로 이 시간에는 오천제일교회 김강극 부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로 33절 말씀을 본문으로 같은 소돔 다른 결말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성경에 모든 불의와 불법 그리고 음란한 도시에 대한 본보기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하는 도시입니다. 소돔은 오늘 창세기 18장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소돔의 죄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닿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음이 크다. 과연 누가 부르짖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부르짖은 사람들은 소돔의 만연한 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 그래서 죄의 무방비로 아무 수단 없이 죄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것이다. 그래서 부르짖음이 크다, 죄악이 심히 무겁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9장으로 가보면

면 롯의 집에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천사들이 찾아오죠. 사람의 모습을 하고. 그런데 이 찾아온 손님들을 소돔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그 오늘 저녁 너희 집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조금씩 다르게 합니다만은 19장 전체의 구절이 이 19장 5절에 상관하리라는 본문을 아마 토돔에는 동성애가 만연했을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학자들은 소돔을 조금 변호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성경학자들 중에서. 그래서 창세기 19장 5절을 꼭 이렇게 동성애로 해석해야 되느냐, 동사가 야다라는 동사를 썼는데 알다라는 동사인데, 하지만 야다의 용례가 창세기에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라, 그런데 성경은 알았더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침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다는 게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 사용된 용어가 야다, 문자적으로는 알답니다. 하지만 창세기 19장 그 이하의 문맥을 보면 분명한 어떤 성적인 죄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냥 단순하게 알아보겠다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 하면 롯이 자기의 두 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기의 두 딸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의 두 딸을, 시집까지 하는 두 딸을 내어줄 테니 이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지 마라, 이 악을 행하지 마라, 이런 악을 행하지 마라 라면서 악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자체가 소돔이 다른 색을 따라갔다 이렇게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주의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든 이 소돔의 죄는 동성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돔은 이 동성애의 죄만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시면 그들이, 롯이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내어주려 하지 않자 그들은 롯의 집 문을 부수고 침범하려고 합니다. 그야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돔은 창세기 19장 이 정황을 볼 때에 고아들, 과부들, 나그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는 성읍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약자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강포를 행하는 대상으로 삼았던 것이죠. 문을 부수고 그들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아마 이런 일들을 여러 번 했던 사람들의 모습 같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문을 부수고 그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했을까요? 그래서 아마 이 소돔에 이런 피해를 당한 사람이 말을 못하고 너무나 끔찍한 이런 죄들이, 너무나 이 큰 죄들이 소돔에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피해자들, 이 사람들은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오직 하늘에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음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돔의 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찾아보시면 거기에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 소돔은 아주 교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소돔은 아주 풍요로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롯이 보기에 그 땅이 에덴 동산 같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애굽 땅과 같았고 애굽 땅은 그 당시에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입니다. 가장 찬란하고 가장 풍요롭고 강성했던 곳입니다. 그런데 롯이 소돔 온들을 보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때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을 말합니다. 그리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은 너무 풍요로웠기 때문에 교만했습니다. 하지만 풍요로웠지만 그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도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서 오늘 16장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는 돌아보지 않았다. 가증한 일을 행하면서도 수치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늘 창세기 19장의 본문을 보면 이 소돔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이 수치를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끌어내려고 하는 죄의 대범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아시고 소돔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창세기 우리가 아는 이 본문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소돔에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의인이 없음이 드러나고 소돔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 소돔의 심판은 사실은 너무나 끔찍합니다. 왜 이 소돔이 심판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소돔에 내린 심판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등장하는 지옥을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불과 유황이 빛처럼 내렸다. 소돔 천지가 불과 유황 못으로 바뀐 것입니다. 성경에 불과 유황 못이 등장하는 곳이 계시록 마지막이죠. 자, 강포가 충만하고 그래서 마음대로 나그네와 객과 고아를 과부를 약탈하고 유린하고 죽이고 이런 도시, 이런 소돔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창조의 섭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질서를 거슬러서 다른 색을 따라간 소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다, 소돔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부르짖음이 너무 심하고 죄악이 너무 커서 이제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다, 하지만 소돔에도 기회는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창세기 13장 13절에 성경이 이미 소돔의 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하나님이 이미 소돔에 대해서 너희는 악하고 너희는 큰 죄인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때 소돔은 무엇을 해야 하십니까? 회개했어야 되는 거죠. 소돔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릴 때 성경은 해가 돋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가 돋아서 가장 찬란해야 할 그때에 소돔은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불의 뜨거움보다 더 비참한 것은 이제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기회가 없다는 것보다 더 비참하다는 게 있을까요? 더 이상 회개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셨을 때 너희는 악하다,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판단하셨을 때에 그들은 뉘우쳤어야 했습니다. 창세기 19장은 너무 늦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3장과 19장의 사이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기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판결이 집행으로 바뀌는 순간인 거죠. 13장 13절이 판결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판결하셨다면 이제 곧 집행하시겠구나, 집행하시기 전에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돔성에 떨어진 이 불과 유황의 심판 사건을 이후에 다가오는 모든 세대가 이것을 경고등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본보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거울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심판을 유다서 7절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영원한 불의 형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소돔에 대해서 영원한 불의 형벌은 계시록을 연상시키는 표현인데 소돔에 대해서 그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소돔은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소돔이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또 다른 소돔. 또 다른 소돔을 제가 찾아드리기 전에 성경을 한 장 찾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2장. 사무엘하 12장입니다. 12장 1절부터 6절을 제가 좀 빨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우리가 잘 아는 성경입니다. 이런 괘씸한 놈은 살려둘 수 없다. 이런 놈이 이스라엘에 있다면 마땅히 죽어 마땅하다. 오늘 소돔 같은 도시는 마땅히 심판받아 마땅하다. 이런 도시는 마땅히 불과 용으로 심판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성경은 그 도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1장 1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소돔 같은 도시는 심판받아 마땅하지. 다윗이 마치 그런 놈은 죽어 마땅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소돔 같은 도시는 심판받아 마땅하지.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은 네가 바로 그 도시다. 이사야 1장 10절에 들으라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누구를 두고 하는 소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두고 하는 소리입니다. 알고 보니 우리가 소돔이고 우리가 고모라였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고 보니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 왕이요. 당신이 바로 죽어야 할 사람입니다. 왜 두 번째 소돔은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중보합니다. 소돔에 의인이 있으면 하나님 멸하시겠습니까? 소돔을 위해서 죽어줄 의인이 없습니다. 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중보도 헛됩니다. 이로써 성경이 증명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은 중보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구속사적인 진리는 아브라함은 중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중보의 한계를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참된 중보자가 인간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창세기 18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은 심판당하지 않습니까? 소돔을 위해서 피해줄 의인이 없었지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피 흘려줄 의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오늘 이사야 1장 18절을 찾아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언 같고 너희 죄가 지론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되리라. 조언 같고 진홍이라는 표현은 고대 근동에 사용되던 염료를 말합니다. 아주 강렬한 붉은색을 말합니다. 한번 물이 들면 절대로 그 염료가 빠지지 않는 염료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 죄가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 죄를 희게 만들어 주겠다. 너희 죄를 내가 양털같이 만들어 주겠다. 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까? 똑같은 소돔인데 왜 이렇게 말합니까? 창세기의 소돔은 그 소돔을 위해서 피 흘려줄 의인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서의 이 소돔은 이들을 위해서 피 흘려줄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종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오늘 말씀을 저는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소돔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그렇게 어렵다고 자칭하던 이스라엘조차 하나님의 눈에 너희가 소돔이다 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돔에 떨어졌던 그 불이 소돔에는 소돔 사람들이 그 불을 맞았지만 예수께서 육체로 그 십자가에서 그 불과 유황을 맞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말씀 앞에 감격히 하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0: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우리 말씀으로 지금까지 오천제일교회 김강극 부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천제일교회 지역번호 054-292-2323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를 실시합니다. 1956년부터 오늘까지 오직 복음만을 외쳐온 극동방송의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1일 금요일까지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주일은 휴관입니다. 70년의 은혜, 사진으로 만나는 감동의 역사.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뜰한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뜰안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뜰안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얼마 전 포항극동방송의 전파선교사가 되신 김남희 권사님의 고백입니다.
1: 얼마 안 되는 거 해야 되겠다. 안 그래도 아유 그냥 마음에 기도 중에 아유 어디에 제가 내가 고정적으로 몇 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 마음 먹고 있었는데 예 아이고 참 잘하시는구나 우리가.

못하는 걸 이렇게 어렵게 하시니까 어떨 때는 죄송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힘이 되어주지 못하니까요. 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얼마든지 하죠. 예, 같이 이래 같은 마음을 품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 조금이나.

시간이 누군가에겐 생명의 소식이 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세요. 생명을 살리는 전도 사역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전화 주세요. 054-256-3000번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로 복음을 전해주세요.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을 묵상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삶, 바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누가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누가 인정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또 격려받고 못 받고의 차원이 아니라, 바로 오늘도 코람데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삶 위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자, 빌립보서 3장 12절 붙잡고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된 월요일 풍성한 찬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가 풍성히 넘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9주의 십자가 보혈로 4월과 5월의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크리스 라이스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영어 찬송으로 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저의 찬양 아무도 없을 때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아무도 없을 때 코람데오 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풍성한 찬양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 삶의 노래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 열려 있고요. 듣고 싶은 찬양들, 기도 제목들 오늘도 계속해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9700번님 함께해 주셨고요. 그리고 4167번님께서 기도 제목 보내주셨어요.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녀가 학교를 자퇴하고 싶다고 합니다. 감당하기 힘들었나 봐요. 부디 강건함을 주셔서 담대히 지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바랍니다. 라고 간절한 기도 제목 보내주셨습니다. 아, 정말 엄마로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실까요? 또 자녀의 문제는 늘 우리의 무릎을 더 단단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시간 학교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이 찬양 듣다가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네요. 하나님 안에 있다면 늘 선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것을 믿고 이 시간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모두 힘내시고 계속해서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고요. 또 4167번님의 기도 제목 이 시간 찬양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에이부크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나의 가는 길 김도현의 찬양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진아의 찬송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듣고 오셨고요. 다양한 찬양으로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쉼을 얻고 있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리민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강성훈의 내 주님 지신 십자가 함께 듣고 오셨고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두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도 하나님만 바라면서 찬양 계속해서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샵 9330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7864번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함께 나눌게요. 지선 전사님 늘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 필사하면서 듣는데 처음으로 신청해요 하시면서 오신실하신 주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양한 찬양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신청 찬양으로 이렇게 꾸며가고 있습니다. 7864번님이 신청하신 찬양 오신실하신 주 함께 듣고 오시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마이클 W. 스미스의 영어 찬송으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는 가사처럼 우리 주님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쉼을 얻고 위로를 얻은 우리 애청자분들 축복합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풍성한 찬양으로 다시 돌아오고요. 또 오늘 함께해 주신 문자들은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칼럼 하나님의 일꾼을 키우는 영남신학대학교 제공입니다.
1: 영남신학대학교 총장 유재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이 추천해 주는 대로 영상을 보고 쇼핑을 하고 여행을 갑니다. 책도 AI가 읽어줍니다.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가장 심각한 것은 사람들이 그냥 AI에 의존해 산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간의 생각과 기억조차 AI에 의지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AI가 주인이고 우리는 손님이 된 채 살아갑니다. AI로 인한 편리함이 인간 존재 자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대에 진정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정한 인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 의미를 구성하고 하나님의 관점을 상상하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합니다. 무엇보다 성경 읽기는 우리의 인지활동을 넘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그래서 교부 암브로시우스는

0: 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희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 방송입니다. HLDG 극동 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네, 이브닝 프레이즈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드디어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습니다. 뭐 아직은 더위가 좀 남아있다고 하지만 저녁에만 많이 덥지 않으면요, 낮에 더운 것은 좀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제 계절이 그래도 바뀌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도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또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찬양으로 제네시스 앨범 가운데서 어거스틴의 고백 들으셨습니다. 제가 어제 성도들과 함께 나눈 말씀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의 시작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라는 말씀과 함께 봤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는요, 가장 극단적인 비교입니다. 세리는 존경받는 종교인이죠. 우리가 하도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책망하시는 내용만 봐서 바리새인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인정받는 그런 지도자 부류였습니다. 반면에 세리는요, 창기와 같은 취급을 받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리였죠. 그런데 그 두 사람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비유인데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18장 9절 말씀을 보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입니다. 이거 누구를 향해서 하는 이야기냐 하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겁니다. 의롭지 않은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이 생각이 무엇으로 표출되는가 하면은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내용과 그리고 이 결론은 어떻게 결론 납니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서서 따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를 구별하거든요. 일반적인 유대인하고도 우리는 달라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죠. 토색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그리고 또 하필이면 세리가 있었거든요. 나는 이 세리와도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1회에 두 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 소득의 십일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신앙입니까? 나는 죄짓지 않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경건 생활합니다. 여러분, 참 이게 쉽지 않은 삶이거든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멀리 서서. 성전까지 나왔지만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멀리 서서 눈을 들어서 하늘도 쳐다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가난하다는 것은요, 할수 없는 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부하다는 것은요, 할수 있는 게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부자이지만, 아무리 성공했지만 하나님 외에는, 그리스도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고백하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반면에 겉으로 보기엔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교회에서 중직을 맡고 있고 심지어 성공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자신의 성공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요,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고요, 내가 시간을 구별해서 예배 드려야 될 이유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시작되는 한 주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심령이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위로벨 분 가운데서 오늘도 눈물로 오직 주의 은혜만 들으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의를 내세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게 되죠.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을 보기에 나는 성공했으니까.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교만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가난할 때는 겸손하고 또참 순수했던 것 같은데, 하는 일이 잘 되어서 갑자기 좀 부를 누리기 시작하면서 바뀌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삶의 환경이 바뀌는 거야, 당연하죠. 뭐 돈을 벌면은 더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근데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자기도 가난한 때가 있었으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가난한 사람을 게으르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아니면 똑똑하지 못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은 나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그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네, 예라모십 가운데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으셨습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가장 감사한 게 뭐냐 하면요. 교회의 모습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진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저희 모교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교회가 작았지만 교회가 계속 지속적으로 부흥을 해서 제가 이제 대학교 때 신학교를 진학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났으니까요. 이제 전도사 사역을 나가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는 계속 부흥해서 7, 800명 이상씩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2,000명 넘게까지 교회가 부흥을 했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 큰 교회에 있던 기억이 많은 사람이고요. 또 전도사나 목사로 사역을 할 때도 저는 주로 음악 목사나 음악 전도사 적어도 교회에서 음악 목사를 따로 쓸 정도면은 교회 규모가 작지 않겠죠.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참 열심히 했지만 교회에 대해서 단편적인 모습만을 알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개척을 하면서 정말 가정에서 시작을 해서 또 예전에 한 부서만큼도 되지 않는 이전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고요. 아,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들도 필요하구나. 그리고 교회가 이런 것도 꼭 해야 되는구나. 네, 그런 감사들이 참 많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적지만 지금 저희 목회하는 방향과 목적은 더 많은 교회, 더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게 맡겨주신 이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는 것. 네, 그게 제 목회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맞는 사람을 맡겨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아지는 것에 대한 욕심보다는 지금 우리 성도들 믿음이 어떤가 그것을 더 많이 들여다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작은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 여러분 참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힘이 넘치기 바랍니다.

네, 성경민 목사님의 모이는 예배, 흩어지는 교회 들으셨습니다. 교회는 흩어지기 위하여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모여서 왜 예배를 드리느냐? 그냥 흩어지면 안 되거든요. 말씀의 힘을 가지고 흩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뭐 전도왕이 되겠다 뭐 이런 그게 아니고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 공허함을 느꼈을 때 혹은 절망을 느꼈을 때 포기하지 않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였을 때 우리는 예배드리고 말씀의 힘을 얻고 흩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저는 마지막 찬양 들려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입니다. 피아 1번 가운데서 옳은 길 따르라 주의 길. 지금까지 말씀과 찬양교회 장태환 목사였습니다.

0: 매기 성경 강해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이 시간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의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오늘도 사도행전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서 사역하는 거, 그 큰 소란이 일어났고 그 소란을 통과하면서 참 얼마나 귀한 역사들을 이루었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 바울 일행에게 어떠한 역사들을 이루었는가 하는 것들을 지난 시간 나누었어요. 오늘 사도행전 20장으로 여러분들을 모실게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마게도니아와 빌립보로 해서 드로아와 밀레도 이렇게 이제 옮겨가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은 밀레도에서 바울을 만나고 참 그 만남이 대단하지요. 그 사랑이 넘치는 재회를 통해서 아주 감동적인 그런 작별을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실게요. 소유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구원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구원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바울이 아덴과 고린도를 다시 방문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돼요. 3절 4절입니다. 거기 석 달을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로 다니어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투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랬습니다.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바울이 사역

갈때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어떻게 보면 전도자들이죠. 그는 이제 제법 괜찮은 선교팀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선교사들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와 마게도네를 거쳐가면서 그곳에 세운 교회가 있었잖아요. 고린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뢰아, 그리고 빌립보 이런 그 교회들을 쭉 이제 방문하면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여행했던 곳을 다시 찾았고 유럽에 있는, 그러니까 적어도 그가 3차 전도 여행 때 갔었던 유럽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다시 이제 방문하면서 이렇게 쭉 가게 되는 겁니다. 그 걸음이 드로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드로아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으로 들어가는 전초 기지였음을 모르겠어요. 기억하시나요? 그런 곳입니다. 이제 그의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에 있어서 드로아로 이제 거쳐가면서 오게 됩니다. 20장 5절입니다.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란 말, 그 말은 그들 중에 다른 사람들이 드로아로 먼저 갔었다는 거죠. 그런 반면 의사 누가는 여전히 바울과 함께 있었음을 우리란 표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그들은 이제 제법 선교사라고 할 만했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이 전에도 바울과 함께 여행을 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와 같은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아마 이 사람들은 그 도시 주변으로 이렇게 다니면서 작은 마을에서 사역을 하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팀을 이루었지 않았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골로새서에서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이 전 세계로 전파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읽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보면, 아, 어느 정도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었는가, 그 팀을 통해서. 그러므로 전혀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전 세계는 로마 세계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당시의 세계를 주관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당시 로마 세계를 통해서 두루 퍼지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도들과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음을 또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탁월한 사도로서 바울과 베드로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어요. 베드로는 유대의 사도로,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알수 있는 것은 그 당시 행해졌던 사역들 가운데, 지금 뭐 보잖아요. 이 드로아 지역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도행전은 상당히 일부만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6절로 가보세요.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 당시 5일 동안에 걸쳐서 했던 그 여행이 오늘날에는 단 5분이면 이루어지게 되겠죠. 오늘날 교통수단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교통수단은 더욱 능률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사역은 확실히 덜 효과적인 것 같습니다. 참 귀하게 일을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찌 보면 너무 늦장을 부리고 있고 너무 게으름을 부리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7절로 가보세요.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그랬어요. 저는 이 구절에 대해서 몇 가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들이 함께 모였던 것은 안식 후 첫날이었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하자 하는 거고요.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안식 후 첫날에 그들의 연보를 내야 한다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식 후 첫날이었어요. 이것은 그들이 주일에 주의 만찬을 기념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한 것은 이 날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안식 후 첫날에 모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날은 중요한 날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날이기 때문에 더욱 그럽니다. 옛 창조화에서 일곱째 날은 중요한 일곱째 날이 중요한 안식일이었어요. 이것은 옛 창조 사역에 속합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는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그분께서는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주 그날에 모임을 갖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모이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죠. 이제 이 말씀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또 다른 것은 바울은 그 다음날 그들을 떠나기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밤중까지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싶은 것도 많겠고 사도 바울도 또 전하고 싶은 것도 많겠고 사람들은 기대감을 갖고 밤늦게까지 설교를 이제 듣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바울에게 있었던 아주 많이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는 이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그로 하여금 오랫동안 사람들이 설교를 듣게 했던 이유가 되는 것이죠. 사실 설교는 몇 분 혹은 몇 시간 하느냐, 이것이 문제되지가 않습니다. 설교의 길이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가가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몇 시간을 해도 짧게 느껴지는 설교가 있는가 하면 짧게 하는데도 길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설교가 있으니까요. 문제는 설교의 시간이 아니라 설교의 내용이죠. 또 그것을 너무 길게 아주 늦게까지 이렇게 듣게끔 전하는 목회자들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이어지는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인 위 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그랬어요. 그들은 밤새도록 불을 켤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밤중까지 야단법석을 떨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밤중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찬양함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그 시간을 자꾸 빼앗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만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의 설교자가 조금 시간을 넘기더라도, 좀 길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을 사랑함으로 받아주신다면 얼마나 놀랍겠어요.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이 밤늦게까지 설교한 것은 조금은 좀 길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없지 않아 해보게 합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사건이 일어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계속해서 이 에베소 지역에서, 아니 이 귀한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었어요. 9절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20장 9절입니다.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았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함에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 누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겪은 이 체험은 항상 제게 위안을 줍니다. 제가 회중들을 둘러보다가 몇몇 형제나 자매들이 졸거나 혹은 자고 있는 것을 볼 때 저는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하죠. 괜찮아, 자게 내버려 두자. 바울 역시 그들을 자게 내버려 두지 않았는가. 얼마나 고운하면 저렇게 주무시겠는가 라고 말입니다. 저희 교회 어느 분은 교회에 오시기만 하면 이렇게 조세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이렇게 깨우시잖아요. 그러면 깜짝 놀라서 일어나시거든요. 설교라는 저는 그런 사건이 이렇게, 그런 일들이 목격될 때 저 자신도 놀라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듣는 게 교회만 오면 그렇게 졸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농담삼아 하는 말이, 얼마나 편안하면 그렇게 졸리겠어요. 뭐 졸으셔도 되지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곤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유두고는 어느 정도 졸았을까요? 아마 깊이 잠들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좀 코를 골았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다가 그만 3층 누에서 떨어졌는데, 이것은 그가 2층 이상의 높은 장소에 있었다는 걸 의미하잖아요. 이것은 재미있는 경험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고요. 만일 이 사건이 이대로 끝났다면 이건 불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후에 일어난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10절로 12절입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저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 위로를 적지 않게 봤더라. 바울이 이 청년을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웠습니다. 여러분은 시몬 베드로가 도르가를 죽음으로부터 일으켜 세운 것을 아마 기억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도들의

사람들에게 속해 있었던 은사였습니다. 의사 누가는 그가 위로를 적지 않게 받았더라 하고 기록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실제적으로 젊은이가 죽음으로부터 일어나게 되었다. 그들 가운데 늘 있었다는 사실에 감격하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살아남으로 바로 우리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그들 가운데 감격이었는가 하는 것을 기록자 누가는 정확하게 적고 있는 것이죠. 이제 바울은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계속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설교와는 크게 비교가 되는 것이죠. 어떤 교회에서는 만일 그 담임 목사님께서 평상시보다 조금 더 설교를 길게 하고 그러면 금방 자세가 흐트러지고 예배 후에 불평이 나온다 뭐 이런 말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뭐 요즘 뭐 한국교회는 그러잖아요. 20분 안에 마쳐야 된다. 그건 누가 정해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울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때는 밤이 맞도록 그 설교를 들었단 말이죠. 한번더 죄송함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이 바울처럼 설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면 어떨까요? 만일 바울의 설교라면 우리도 역시 밤새도록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도 바울처럼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이렇게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바울의 설교가 유창하지 않았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말도 시원치 않고 그런 설교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아볼로는 어떻습니까? 탁월한 설교자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신자들은 단순히 그 사람이 뭐 말을 잘하느냐 어떠냐 이것에 관심이 아니라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듣기 위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로 가보실까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그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또 그리로 행선하게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자, 13절 읽어볼게요.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행선하니 이는 자기가 도보로 가고자 하여 이렇게 정하여 준 것이다. 이제 그들은 다시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의사 누가와 다른 사람들은 먼저 아소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걸어서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것은 그가 그 길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했다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그가 걸을 때 그곳에는 그가 멈춰서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많은 장소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본문 말씀은 지리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발음하는 데 있어서도 좋은 연습거리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지도를 이렇게 펼쳐놓고, 아, 여기서 이렇게 갔구나, 아, 이렇게 따라갔구나, 이렇게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그 거리들을 여러분들이 잘 지도적으로 볼수 있으리라고 봐요. 그렇게 한번 하시면 좋으리라고 봐요. 혹시 교회에서 그런 성경 공부 시간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더 집중해서 들으시면, 아, 참 얼마나 애쓰면서 이렇게 다녔는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볼까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치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행선하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그랬어요. 바울은 오순절 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서두르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가 에베소를 빠뜨리려고 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에베소의 항구인 밀레도에 내리게 됩니다. 17절로 가보세요. 바울은 밀레도의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했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만일 좋은 지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에베소는 실제로 작은 내륙 도시였음을 알게 될 겁니다. 강은 에베소에 있는 항구로 천천히 흘러들어왔습니다. 오늘날 에베소 도시는 실제로 강가로부터 약3 내지 5km 정도 떨어진 내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도시의 중심부는 내륙에서 8km 정도 떨어져 있는 것이죠. 밀레도는 바로 연안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로 이렇게 오도록 이렇게 청하고 또 그들과 만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로 21절입니다.

0: 곰에 저희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림없이 너희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그랬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눈치만 살피는 그런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기회만 엿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그 정도로 선언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바울에게 성경 말씀의 진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박해를 당하고 있을 때에도 신실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어느 곳에서든지 때로는 돌에 맞으면서도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폭력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복음, 이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증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우리가 볼수 있지 않습니까? 22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오늘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죠.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다. 참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그래서 요 말씀은 다음 시간에 한번더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를 교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기 목사님의 성경 강해 시리즈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의 퀴즈입니다. 밤늦도록 계속된 바울의 설교 중에 창에 걸터앉아 말씀을 듣던 유두고라는 청년은 깊이 잠들어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으켜 보았지만 죽었다고 말하는데요. 바울은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떠들지 말라, 이것이 그에게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생명, 2번 능력. 정답 아시는 분들은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주세요. 청취 소감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지난 시간 정답은 1번 두나미스였습니다. 매기 성경 강의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주 단순한 원인과 결과로 모든 일을 단정하지요. 공부를 잘하면 성공한다. 열심히 하면 누구나 잘한다. 실력이 있으면 성공한다. 그런데 다양한 경험을 하며 오랜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 혹은 성공한 사람들은 이 명제가 무조건 진리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세상 누구보다 많은 복을 누렸던 솔로몬은 전도서 9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빠른 경주자가 반드시 먼저 들어오지 않는다. 용맹한 용사도 전쟁에서 패한다. 명철하다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한마디로 세상 일이 뜻대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고백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의 계산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사람의 계산법으로는 상상도 못할 크고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재물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계산법을 따라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함께합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지혜의 말씀 시편 90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를 실시합니다. 1956년부터 오늘까지 오직 복음만을 외쳐온 극동방송의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1일 금요일까지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주일은 휴관입니다. 70년의 은혜, 사진으로 만나는 감동의 역사.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새한 마리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가끔 스스로를 참새 같다고 느낄 때가 있죠. 눈에 잘 띄지도 않고 별로 대단할 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하루. 그런데 그 하루를, 그런 나를 하나님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 오늘 밤그 사실 하나만 붙들어도 이미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첫 곡은 타냐 블런트가 부른 His Eye is on the Sparrow 들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참새는 그 시절에 시장에서 가장 값싸게 팔리던 흔한 새였다고 합니다. 두 마리의 동전 한 입, 그야말로 하찮게 여겨지던 존재였죠. 그런데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빈들의 복을 받기를, 오영은의 언제였나, 장윤영의 Welcome Stranger까지 들으셨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A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아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Cavalier의 Thank You Jesus for the Bloo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0778번님, 오영우님 목소리는 밤 시간대에 방송에서만 들을 수 있어 더 반갑고 듣기 편한 것 같아요 라고 예, 아까 전해드렸죠. 오영우의 노래도 들려드렸는데 예, 저희 방송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영은 형제 요즘 뭐 신학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빨리 또 새로운 음원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6348번님 요즘 어려운 일들이 많아 낙담되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많이 힘듭니다. 형편이 어려워 극동방송 헌금을 줄여야 하나 고민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이심을 다시 붙들고 싶습니다.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데 인간적으로는 너무 불행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특히 가족들과 친정 쪽 문제로 마음이 어렵습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지만 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잘 되겠죠?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어려운 와중에도 극동방송에 방송 선교사로 함께 해주신다고 하니까 더 감동 있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 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돌보고 계시고 또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붙잡지 않으면 정말 살기 힘든 요즘인 것 같은데 우리 6348번님 뿐만 아니라 많은 어려움에 처한 분들 마음속에 참 어떻게 보면 지옥 같은 그런 삶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오늘을 또 살아갈 힘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SD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성경의 아홉 가지 열매로 별그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아홉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죠. 하나님을 향한 열매, 이웃을 향한 열매, 자신을 향한 열매. 지난주와 이번주는 자신을 향한 열매, 충성, 오.

온유, 절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

성령이 오셨네 김도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원웨이 싱어즈의 비둘기같이 온유한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서윤영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오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오늘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은 50원이고요.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온유와 절제, 이제 마지막 주간으로 이 성령의 여덟 번째와 아홉 번째 열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뭐 누누이 강조를 해드렸는데요. 아홉 가지 열매는 각각의 열매가 아니고요.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를 뜻한다고 합니다. 온유, 참 온유하고 싶습니다. 제가 아마 온유하지 못해서 제가 이 성령의 열매를 더 사모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들에게 온유를 쫓아 행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경주하여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사랑으로 온유한 자가 되고 이로써 서로 용납함으로 피차 용서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온유한 심령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한 발 물러서서 주위를 살피고 경계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마지막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세 가지를 자신을 향한 열매라고 했는데요. 뭐 남이 온유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온유함으로 그 사랑과 하나됨을 이루는 별그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0: 시원하게 서머 스페셜.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온유와 절제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있고요. 온유는 강압적이거나 거칠지 않고 부드러우며 겸손한 태도를 말합니다. 온유한 자와 함께하면 내 마음도 좀 부드러워지면서 차분해지죠. 마태복음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두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신 여러분을 저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온유하신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원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은 16살까지 하루 평균 29.6개의 부정적인 메시지를, 긍정적인 메시지는 겨우 2.7개를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긍정보다는 부정, 감사보다는 불평으로 변하기 쉬운 환경 속에 있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자신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기보다 하늘의 것을 바라고 생각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염려와 불평 대신 기도와 감사로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김현선의 예수날 인도하시네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이클 W. 스미스의 Friend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에이미 그랜트의 구주 예수 의지함이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홍지승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소진영의 오직 예수뿐이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지명현의 내 진정 사모하는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린다 랜들의 He Will Carry You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초롬의 내 영혼의 그윽이 깊은 데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크룩스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심플리포의 고난 내 영혼 편의실 곳과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김현정의 나에 대한 모든 것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송정미의 희망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메버릭 시티의 힘 오브 디 에이지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H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망망대해 같고 사막 한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 같은, 어쩌면 길을 잃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면 너무나 막막하겠죠.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무서움이 닥쳐올 거예요. 그런데 나침반이라는 게 있고 가야 할 방향을 알고 어떤 목적지가 있다면 그 길은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지 않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끝이 나고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죽음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천국이고요. 하늘나라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면 우리의 인생길의 목적지는 지옥이 아니고 또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요 천국, 영원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살아가는 그 나라로 함께 걸어가 보면 어떨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전해드렸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살아가는 삶, 영원한 주님과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지금 이 세상에서의 인생길이 하루하루가 힘들고 또 버겁고 때로는 무섭고 그렇더라도 그 뒤에 우리가 만나게 될 영원한 생명, 즐거움이 있는 그곳, 그러면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은 그래도 견딜만하지 않을까요? 물론 오늘도 힘이 될 거예요. 오늘도 무섭고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 천국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과 FM 채널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외부의 정보들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AM 두 채널 있는 거 아시죠? AM 1188kHz 그리고 제주극동방송의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각 지역의 채널 FM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이 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갖고 계시면 전 세계 어디에서든 이 방송 같이 듣고 계실 텐데요. 우리 중국 러시아에 계신 분들도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해서 들으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목숨을 걸어야 되고 참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지만 가능하시다면 저희 방송을 또 접하시고 복음에 대해서 알길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탈북민 신앙 간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 정보까지 찬양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품어주시고요. 또 응원과 한 줄의 기도, 한 줄 메시지도 샵 1069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달봉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어떤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특별한 분입니다. 강릉 무장공비 잠수함 침투 사건 때 북한에서 내려오셨던, 지금은 대한민국으로 귀순하신 후에 하나님을 알게 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계신 이광수 형제님의 간증을 준비했습니다. 에스더 기도 운동 철야 예배 때 나눴던 이야기를 편집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이광수 형제님은 이 남한과 가까운 개성 출신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군인이 되셨고 이렇게 대한민국에 난파되는 간첩이 되셨을까요?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이광수 형제를 어떻게 인도하셨을까요? 그 이야기 바로 만나보시죠.
1: 개들이 냄새 맡고 떠는 애들인데, 저가 이렇게 숨어있는데 거기 풀만간 저러고 무기를 들고 있는데 걔가 그 앞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와서 다시 우리 팀, 다섯 명이 뭉쳤죠? 뭉쳐가지고 팀장이 뭐라냐면, 너네 힘 못 들리고 우리 힘 못 들리니까 너네 힘을 수행해. 가! 우리는 우리 힘 못 수행해. 끝! 가! 해서 유상팀은 보내고 안에 팀이 가는데, 13, 14, 15, 16, 18, 닷새를 굶다 보니까 허기져서 갈 수가 없어요. 없어서 굶은 것이 아니고, 저 잠수함은 작기 때문에 화장실이 한미에 하나 있어요. 함수에서 한미로 사람 옮기게 되면 이 잠수함이라면 1도 경사죠, 이렇게. 그걸 풀려면 엄청 전동기가 돌아야 되고, 기계가 돌아야 돼요, 이게 또 들어오려면요. 그건 배를 타면 일체 먹질 않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나타났죠. 허기가 갈 수 없는데요, 뭐. 걷지 못하는데요. 처음에는 뭐 확 지내야지만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일체 갈 수 없습니다. 저희 팀장이 뭐라냐면, 내가 저희 집 가서 밥을 얻어올게 하니까 갔다 와. 간다. 내려갔죠. 내려갔는데, 마침 그 할아버지 앞에 계셔요. 그 물어봤죠. 아저씨, 물 좀 주실 수 있어요? 했더니, 물 떠다 주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성이 떨어졌어요? 예. 혼자 왔어요? 아니, 친구도 있다고. 왜 혼자 내려왔냐요? 산에 가보니까 군인들 많고 단속 심하고 하니까 성이 벗을 수도 없고 내려왔다 하니까, 아, 그러냐고 하면서, 그 집 아저씨는 물 달라면 물 주고, 막 담배 달라면 담배 주고 계속 말을 시키고, 북한에요, 마을에 전화기 한 대 있으면 잘 있어요. 산골짜기에 그렇게 못 사는 집에 전화기에서 상상도 못 했어요. 오로지 그 신고하신다면 그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저희 눈을 피해서 나가서 신고할 줄 알았지, 전화기에 신고하다 상상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항상 할아버지는 저 앞에 있죠. 할머니는 지금 나가시는지 안 나가지 항상 귀만 열고 있죠. 근데 얼마쯤 지났나? 경찰관 두 명한테, 경찰관 두 명이

를 이게 묶는데 그 묶여 가지고 그저 경찰서장 방으로 들어가더니 쇠에 뭉쳐야 저 팔다리 이게 묶어 놓고 칼로 옷을 쭉 찢는데 왜 찢습니까? 죽지 못하게. 독약이 있잖아요. 홀딱 팬티까지 홀딱 벗겨 버리고 허술한 추링 주고 꼬무신 주고 덩치 이런 분하고 저 쪽서리 잡아 놓고 끌고 나와요. 그러더니 의자에 앉으래. 앉으니까 그대면 어지 살았대. 배고프겠대. 배고팠죠. 엄청 배고팠죠. 근데 뭘 먹고 싶지? 뭘 달래? 못 내놓지 해가지고 그때 딱 떠오르는 게 맞아. 이거 못 내릴 거야. 뭔지 아십니까? 예, 광어. 광어에 줘. 사실 못 내릴 줄 알았어요. 저희들은 북한에 물속에 들였어요. 1m 넘는 광어 작살을 찍어 먹거든요. 설마 광어 내리라니. 죽을 바 지금 내가 골탕 먹여 죽는다 하고 광어에 줘 왔더니 오케이 해야 돼 나가더니 15분도 안 돼가지고 광어에 또 왔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거. 골탕 먹이는 날에 처음부터 골탕 먹었어요. 이래가지고 술을 주는데 요런 우리나라 소주잔치 않습니까? 그거를 주는데 그때 92년대에 임진강으로 침투해 들어와서 잡힌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딱 보더니 아 이런 그래서 주라고. 그래서 주더라고 해서 거기다 가서 따라 주더라고 해서 한쭉 마시고 너 이모 뭐야? 나 성주호냐? 성주 뭐 했어? 몇명 가서? 몰라. 왜 몰라? 난 내일밖에 몰라. 그런데 제가 잠삼에서 찍은 촬영인데 다 타버린 줄 아는데 그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짓말 쳐도 되겠습니까? 그때 봐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때만 해도 뭐가 있었습니까? 고문 기습자. 예. 그분들 계시잖아요. 저는 6개월 동안 안기부 지하에서 엄청 조사 많이 받았죠. 받으면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죽을까 했는데 저는 그랬어요. 저는 무조건 난 죽는다. 난 김일성, 김정일에서 죽는다. 해가지고 젓가락까지 훔쳐가지고 그걸 밤새서 갈아가지고 동병을 끊어서 죽으라고 끊었어요. 끊어서 머리가 희미해지는데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 실려가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너가 죽고 살고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요. 네가 죽는다도 안 죽고 하나님은 너한테 시킬 일이 있어. 네가 할 일이 있고. 그런데 그때를 보면서 뭐냐면 북한 애들이 뭐냐면 이놈은 가짜야. 나만을 가짜 만들어 놓았어 이놈. 저는 그래도 김정일을 위해서 죽겠다고 이런 칼부림까지 했는 놈인데 가짜라고 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전 뭡니까? 저는 이 돌아버리는 거야 이게요. 그래서 제가 기자회견 할게. 기자회견 할게. 해서 난 북한 놈 맞아. 그렇게 폭로해 버렸어요. 안기부 지하에서 조사받는데 어떤 내용을 봤냐면 안기부 직원들이 뭐냐면 저한테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주권과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북한에서는 어디 그런 거 있습니까? 오로지 김정일, 김일성이 최고인데 지금 김정은이 최고예요. 어디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죠. 진정으로 내가 살아야 될 땅은 대한민국. 진정으로 내가 지켜야 될 땅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 살다 보니까 야, 이런 세상도 있구나. 저는 지금 삶이요. 지금 삶이 저는 천국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저 창원에 사실 2023년도에 새생명교회라고 거기 저 북한에서 오신 분이 탈북자 교회를 만들어서 새생명교회를 꾸려놓고 지금 설교하시고 계십니다. 주영선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저한테 교회 와, 교회 와, 교회 와.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우리 하나님은 담배도 피지 말아라, 술도 먹지 말아라, 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거기 가냐? 하시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펴! 마셔! 하지만 너몸 상하지 않게만 마시라고 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야. 그대면 어딥니까? 저기 저 양천에 있는 대한계 거기 저 최하숙 전도사라고 그분이 교회 나와봐. 몇달 동안 순종하고 들어만 봐. 와닿을 때가 있을 거야. 와봐, 와봐. 해서 다니다 보니까 지금은요 찬송가만 나와도 눈물 나요. 야, 내가 왜 늦게 찾아왔을까?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 저희 주변은 가자 어디가 교회 싫어 이렇게 하던 놈이 지금은 가자 안 해도 갑니다. 저는요 진짜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85년대에 퇴조해서 그 청진 쪽으로 훈련을 가다가 열차가 그 혈다리에서 침몰했어요. 추락했어요. 근데 다들 보셨지만 북한은 뭡니까? 열차 지붕까지 타지 않습니까? 90% 넘게 죽었어요. 저희 팀이 5명 묶어서 훈련 가는데 3명 죽고 2명이 살았어요. 저와 다른 친구 하나. 저는 쌀마다에 거기서 끼어 살아남았는데 저희 친구 살아서 야, 우리 둘 살아서? 그러면서 좋아했는데 그분도 하룻밤 자고로 죽었어요. 왜냐면 떨어지면서 간 파열돼가지고 예, 그래서 죽었어요. 자, 이렇게 살아났죠? 훈련 받으면서 많이 죽으면서 살아났죠?
96년도 그 작품

0: 근데 살아났죠? 그다음에 북한에서 저를 죽이게도 네 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세 명은 국정원에서 잡히고 한 명은 저희 집까지 왔더라고요. 경남 창원 진해에까지 왔더라고요. 그걸 잡으면서 뭐지? 하나님은 저를 지켜주신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저는 마음속을 가지고 살고 있으면서 제가 살았던 북한과 우리가 알고 왔던 그 여기 남한세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빨리 북한에 복음을 전달해서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많이 얻은 것이 뭐냐면 이제는 저는 오로지 예수, 오로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아픔을 아시고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는 걸 확신하게 됐고 제가 성경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 힘들고 아픈 마음이 어떤 상황에도 변치 않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항상 내 머리와 온몸을 감싸면서 꼭 안아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아 더 이상 아프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다. 이사야 41장 10절, 1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모르던 이런 자가 이제는 교회 가자. 교회 가자.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인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고 있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비전이 생겼습니다. 예. 사람은 다 살아가는 데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를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있는 것을 교회를 다니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내 것이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칭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복음이 통일이 되었을 때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비전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의 왕이 되시고 제 몸속에 들어오셔서 주저앉는 저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획하시는 그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실신하신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모두와 나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1: 하나님이 살려두신 이유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북에서 오신 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되네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며 이 복음으로 북한이 변화되길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이광수 형제님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은 그동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기도해 오고 또 헌신해 왔던 북한 선교, 통일 선교의 열매들입니다. 기억하면서 이런 열매가 계속해서 맺힐 수 있게 마음 모아서 함께해 주십시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환수된 안중근 의사의 유

이달 중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철강 업계가 중국 감산과 인공지능 산업 수요 확대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일본의 반덤핑 관세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한국일보는 구글의 핵심 인공지능 연구진이 잇따라 회사를 떠나며 글로벌 AI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세계은행은 인공지능이 개발 도상국에서 일자리를 빼앗기보다 생산성과 경제성장을 높이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 종군 기자와 인연을 맺었던 한국인 소년을 찾기 위한 수소문이 시작됐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과 정전 사태를 겪는 튀니지에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며 기후위기가 정치 불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시민들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그늘 길과 에어컨 정거장을 안내하는 폭염 대응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사람이 직접 들어가 더위를 식히는 인간용 냉장고가 출시돼 폭염 대응 신제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농장에서는 폭염 속 농작물을 지키라는 지시와 온열 질환을 막으라는 상반된 지시가 내려져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 시장에서 쌀과 옥수수 가격, 위안화 환율이 동시에 급등하며 주민들의 생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중국 리순 감옥에 수감돼 있던 시절 남긴 유목 한 점이 최근 일본에서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이번에 환수된 유목은 만국 공법 불여 대포, 즉 국제법도 대포만 못하다는 뜻의 글귀로 힘이 지배하던 제국주의 시대 국제질서의 냉혹한 현실을 지적한 내용입니다. 안 의사는 사형을 앞두고 여러 점의 유목을 남겼으며 이들 유목은 그의 독립 의지와 사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오는 13일 서울 덕수궁 중명전에서 유목의 의미와 환수 과정을 공개한 뒤 이달 안에 국민들에게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번 환수가 안중근 의사의 독립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순국 선열의 뜻을 국민과 함께 기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도입니다. 국내 철강업계가 제품 가격 인상과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올해 2분기 실적이 전분기보다 개선되는 등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공급 과잉을 줄이기 위해 철강 생산을 감축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가격 경쟁 여건도 다소 나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저장 장치, 전력 인프라 확대에 따른 철강 수요도 늘어나면서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용 강판과 조선용 후판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도 실적 회복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다만 일본이 한국산 용융 아연 도금 강판에 잠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면서 대일 수출에는 새로운 부담이 생겼습니다. 철강업계는 세계무역기구 협정과 기존 판례 등을 근거로 관세율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대응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어서 한국일보 보도입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개발을 이끌어온 제프 딘 수석 과학자가 회사를 떠나 새로운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제프 딘은 구글 브레인을 공동 설립하고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 제미나의 개발을 이끌며 구글의 전설로 불려온 핵심 인물입니다. 또 노벨상 수상자인 데미스 허사비스 딥마인드 최고 경영자는 알파벳의 수석 과학자로 자리를 옮겨 범용 인공지능 연구와 장기 전략에 집중하게 됩니다. 최근 구글에서는 핵심 인공지능 연구자들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인공지능 모델인 제미나이 3 프로의 출시도 지연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 기업들까지 고성능 인공지능 모델을 잇따라 내놓으며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핵심 인재 유출은 구글의 경쟁력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세계은행은 인공지능이 개발도상국에서는 일자리를 빼앗기보다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과 고용에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선진국은 사무직과 지식노동 비중이 높아 인공지능으로 대체될 위험이 큰 반면 개발도상국은 대체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고 의료와 사법,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부족한 인프라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최첨단 인공지능 대신 저비용의 소형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전력과 데이터 센터가 부족한 환경에서도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세계은행은 특히 의료와 교육, 공공행정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전력과 인터넷망 같은 기본 인프라 구축과 기술 도입이 함께 이루어져야 성장 기회를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군 종군 기자로 참전했던 고 로버트 H. 모저의 아들이 전쟁 중 아버지와 함께 지냈던 한국인 소년 킴을 찾고 있습니다. 모지어 기자는 1951년부터 52년까지 한국전쟁을 취재하며 강원도 창도리 인근 피난민 캠프에서 당시 15살가량이던 소년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전쟁 현장을 다니며 사진 촬영을 했고 크리스마스 무렵에는 소년의 집을 찾아 어머니와 조부, 누이도 만났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부대가 철수하면서 헤어졌고 이후 다시 만나지 못했는데요. 모지어 기자는 생전에도 이 소년을 늘 그리워했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1990년대부터 여러 차례 수소문을 이어왔다며 한국 국민의 도움으로 소중한 인연을 다시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부는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관련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북아프리카 튀니지에서 섭씨 45도를 넘는 기록적인 폭염으로 전력망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정전과 단수가 잇따르자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전기와 물 공급 중단은 물론 높은 물가와 청년 실업난까지 겹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며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도로를 봉쇄하고 타이어를 불태우는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튀니지는 아랍의 봄 이후 민주화의 상징으로 꼽혀왔지만 최근 경제난이 심화되면서 사회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후 위기로 인한 폭염과 가뭄 같은 재난이 경제난과 사회 불안을 키우고 결국 정치적 갈등과 정권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기후 재난이 반복될 경우 정부가 비상조치나 권한 강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져 민주주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생활 밀착형 폭염 대응 서비스를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 그늘로는 건물 그림자와 태양의 위치를 분석해 그늘이 많은 도보길을 안내하고 버스를 이용할 때 햇빛을 덜 받는 좌석까지 추천해 줍니다. 또 에어컨 정거장과 전국 무더위 쉼터 지도 서비스는 냉방 시설이 갖춰진 버스 정류장과 쉼터 위치를 무료로 제공해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 서비스는 대학생과 직장인 등 일반 시민들이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자발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기술과 공공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이 생활 속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긍정적인 사례라며 앞으로도 이 같은 서비스가 더욱 다양하게 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에서 사람이 직접 들어가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이른바 인간용 냉장고가 출시돼 기록적인 폭염 속 이색적인 폭염 대응 제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 산업용품 업체가 개발한 이 제품은 내부 온도를 약 15도로 유지하고 사람이 들어가면 섭씨 5도의 차가운 바람이 머리와 어깨 쪽으로 분사돼 약 10분 만에 체온이 낮춰지도록 설계됐습니다. 바퀴가 달려있어 이동이 쉽고 전기만 연결하면 사용할 수 있어 야외 행사장이나 공사 현장 등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데요. 가격은 우리 돈으로 약 1,350만 원으로 다소 비싸지만 올해 출시 이후 약 200대가 판매됐습니다. 업체는 열 탈진과 열사병 같은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개발했다며 폭염이 잦아질수록 쇼핑몰과 공항, 공사 현장 등 다양한 장소에서 활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전역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작업을 강화하라는 지시와 함께 온열 질환자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상반된 지시가 내려져 농장 일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황해남도 등 주요 곡창지대에서는 농경지와 논판 양어장에 물을 대기 위해 농장원은 물론 가족들까지 동원돼 새벽부터 무더위 속 작업을 이어가면서 탈진하는 사례도 잇따르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당국은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 관리 상황을 매일 상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한편, 온열 질환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하라고 지시해 현장 간부들은 어느 쪽도 소홀히 할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실제 상황을 그대로 보고했다가 책임을 질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현장에서는 눈치만 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주민들 사이에서는 폭염보다는 무리한 작업 지시와 엄격한 보고 체계가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으며 모순된 지시 속에서 현장의 피로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시장에서 쌀과 옥수수 가격이 약 2주 만에 10% 이상 오르며 조사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고, 위안화와 달러 환율도 함께 상승해 주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예년에는 밀과 보리 수확 처리되면 대개 곡물이 시장에 공급돼 곡물 가격이 다소 안정됐지만, 올해는 생산량이 크게 줄어 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여기에 북중 교역 확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무역 결제에 필요한 위안화 수요가 급증해 환율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과의 거래가 늘면서 위안화 수요가 달러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식량 가격과 환율이 동시에 오르면서 중국산 식료품과 생필품 가격도 추가로 상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민들의 소득이 물가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식량과 생필품 구매 부담이 더욱 커지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도 한층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8월 11일 대한민국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화요일 남한과 북한은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2도에서 26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30도에서 36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요, 22도에서 27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로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충청도는 대체로 맑은 하늘이 예상되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대전과 세종 25도, 낮 최고기온은 대전과 세종 모두 35도로 전망됩니다. 전라도의 하늘은 구름 많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광주와 전주 26도, 낮 최고기온은 전주 35도, 광주 33도로 예상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의 하늘에도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부산 26도, 대구 25도, 낮 최고기온은 대구 35도, 부산 32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평안북도에서는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과 신의주 26도, 개성 24도, 낮 최고기온은 신의주 35도, 평양 34도, 개성 31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도는 전 지역의 하늘에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함흥 25도, 청진 23도, 낮 최고기온은 함흥 29도, 청진 26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서부와 남해 동부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1에서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는 구름이 많겠는데요. 반면 서해 북부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가 1에서 2m, 서해 북부는 1에서 최대 3m로 일겠습니다. 이상 11일 날씨였습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378 성도님과 또5508 성도님, 함께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다라고 문자 주셨어요. 제주에서 또 대전에서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 시간까지 깨어 계신 분들이 또 있으신데, 아마 하루를 조금 일찍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밤 늦게까지 일하시거나 아직 잠을 이루지 못한 분들도 계실 텐데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그리고 북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은혜가,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시간이 됐기를 축복합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Book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HTBC 미션 FM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사람들이 신을 이야기하는 데는 무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영역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둘째로는 기적을 체험하거나 경이로운 자연을 보기 때문인데요. 무신론자였던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과학주의의 기초에 신의 존재를 부정하지만 오히려 사람들이 과학적 접근을 하는 이유는 자연의 법칙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라고요. 그리고 그런 기대를 품는 이유는 입법자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요. 모든 것을 질서 있고 정교하게 설계하고 만드신 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이야기합니다. 시편 19편 1절의 고백이에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경이로운 자연을 창조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으로 지으시며 숨결을 불어넣어 주신 주님께 믿음과 찬양을 올려드리면서요. 화요일에 복음의 메아리 함께 출발해 볼까요?

복음의 메아리 첫 찬송 두 곡의 찬양 올려드렸죠. 찬양 사역자 송정미 씨의 온천하 만물 우러러 그리고 참 아름다워라였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세계 창조 이후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본성, 곧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물 가운데서 명백히 보이고 알려졌으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 없다.

모든 만물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그 이면에는, 그 시작점에는 이 땅을 지으신 분, 태초를 창조하신 우리 주, 창조주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오늘도 능력의 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소망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 선물을 받아봤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선물 중에 선물이다. 무엇이 제일 귀한 선물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일생을 살면서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서 그 예수만 내가 영접하면은 선물로 받으면은 가장 귀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죠. 다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이 선물 중에 제일 귀한 선물인 것을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독생자, 귀한 선물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귀한데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독생자를 죄인들을 위해서 선물로 주셨어요. 얼마나 귀한 선물입니까? 그 독생자께서 여러분과

0: 저에게 죄사함과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선물, 보화보다도 권세보다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 귀한 이름 예수. 그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은 죄도 사함받고 병도 고침받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고 환난과 근심도 면할 수 있는 그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귀한 선물을 왜 주셨어요?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기대하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귀한 선물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선물로 주셨죠. 자격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랑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 선물을 주신 목적이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목적은 하나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귀한 선물을 주셨어요. 받으세요. 받으세요.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 가장 귀한 선물 잘 받아서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박신화 콰이어였고요.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서울 챔버 싱어즈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습니다. 이어서는 샬롬 노래 선교단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그리고 주 믿는 형제들 돈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으로 두곡 계속해서 이어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간증,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만나봅니다.

0: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은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탈북하여 한국에 온 지 3년차 되는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정착 3년차 황해도 해주에서 온 김일혁 형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저희 지난 시간에 지금은 조경기사를 공부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0: 네.
1: 조경이라면 뭐 식물을 올바르게 가꾸는 방법,
0: 네,
1: 이렇게 북한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정착 3년차 되셨잖아요.
0: 네.
1: 물론 3년 동안 두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하는데도 바쁜 시간이었을 것 같긴 하지만, 또 3년간에 무언가를 더 배우려고 하고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기에도 어떻게 보면 충분한 시간이거든요.
0: 네.
1: 나의 진로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경험들을 좀 하셨어요, 오셔서?
0: 아, 시행착오를 좀 많이 겪은 것 같습니다. 뭐 일단은 제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선택이 어떤 것이 있을까 처음에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죠.
1: 네.
0: 그러니까 좀 편하게 살면은 정말 시원하지 않겠지만은 이게 적은 돈을 벌 수밖에 없고, 좀 많은 돈을 벌려면은 내가 좀 육신을 고생해서라도 좀 거친 일을 해야만이 되더라고요.
1: 몸이 힘들고.
0: 네. 네. 그래서 두 쪽을 고민하다가 애들을 키우면서 좀 그래도 여유 있게 살고 하려면, 또 내가 아직은 30대인데
1: 네,
0: 젊었을 때 좀 고생을 좀 하더라도 지금 내 대에는 고생을 하는 대라면 나중에 우리 자식대에 가서는 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대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1: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0: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벌더라도 좀 많이 벌고 싶었어요, 솔직히.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우리나라 청년들도 여기 한국에서 오래도록 네, 살았고 여기서 나서 자라면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교육이지만은 뭐 영어나 뭐 컴퓨터는 그냥 필수더라고요. 우리 젊은 청년들 보니까.
1: 네.
0: 근데 나로서는 북한에서의 교육 수준이 너무 질이 낮기 때문에 이게 뭐 영어나 뭐 컴퓨터를 우리 때에는 그런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거든요. 요즘 최근에 와서는 북한도 교육의 질을 높이려고 노력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0: 지금 현재 북한 학생들은 예전보다는 조금 난이도를 높여서 뭐 영어나 컴퓨터 교육을 좀 중점으로 두고 있는 걸로 제가 포착을 하긴 했어요.
1: 네.
0: 근데 그렇다고 우리나라 수준에 뭐 따라오려면 엄청 하늘과 땅 차이고요. 아무쪼록 제가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한 세대라서요. 그래서 여기 한국에서 제가 넘볼 수 있는 영역이 과연 어떤 것일까 고민을 하다가 무슨 뭐 영어나 뭐 컴퓨터를 주 업무로 사용하는 그런 일을 제가 선택하기에는 너무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 과정을 제가 그만큼 습득을 해야 될 텐데.
1: 그쵸.
0: 배우는 기간도 오래 소요될 것이고.
1: 맞아요.
0: 그 와중에 애들이 커서 또 초등학교 다니는 나이가 될 것이고 점점 소비가 우수해질 것 같은데.
1: 네.
0: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선택한 부분은 내가 몸 쓰는 일로 가자. 그러니까 기술력을 배워서 단순 업무보다는 기술직으로서 네, 자질을 발휘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게 돼서 처음에 했었던 일들은 뭐 타일 붙이는 타일 시공 현장에도 가봤어요. 근데 타일 붙이는 일도 돈이 많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일은 너무나도 몸으로 전부 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지치더라고요. 금방 지치겠더라고요, 이것도. 그래서 그 일도 좀 해봤고, 또 인테리어 업체 대표님 뭐 소속에 들어서 뭐 잔심부름도 좀 하면서 그

0: 그런 일도 한 두세 달 해봤어요.
1: 네.
0: 해보고 뭐 이쪽 저쪽을 경험했다 하면은 아무튼 건설 분야에 해당되는 일만 한 다섯 여섯 가지 정리를 해본 것 같아요. 예, 무슨 배관 뭐 넣는 그런 일도
1: 네.
0: 해봤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마지막으로 해봤던 일은 중장비를 배워서 운전기사로 일을 하려고 지게차 운전공으로도
1: 네.
0: 몇 개월 일을 해봤어요. 해보다가 지금에 와서 마음을 고착한 게 하다 보니까 내게 맞는 일이 무엇이구나, 이런 일을 해야겠구나를 한 2년 지나니까야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장 좋아하고 오래도록 할수
1: 네.
0: 있고 어쩌면 이 일을 내가 나중에 창업도 할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선게 지금 조경기사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국에서의 학력이 북한에서 학력을 인정받아서 고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고졸자는 기사 자격증을 바로 취득할 수가 없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알아본 결과가 이게 제가 하고 있는 기사 과정은 과정평가형이라는 기사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과정평가형으로 5~6개월 정도를 교육기관에 가서 전문적으로 이 교육을 받으면은
1: 네.
0: 공단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하면은 조경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은 이 과정을 굳이 가지 않아도 검정용 시험을 봐서라도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대졸자가 아닌 고졸자는 이 과정을 갈 수가 없어요. 기능사를 취득해서 관련 분야에서 3년 경력이 쌓여야 기사 시험을 응시할 수가 있는 자격이 생겨요.
1: 네.
0: 근데 이 과정평가형이라는 거는 그냥 처음부터 고졸자도 그냥 이 5~6개월 과정을 들으면은 그냥 이 기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것이 조경교육원에 가서
1: 네.
0: 조경기사를 배우고 있는 거고요. 이게 지금 9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걸 끝나고 나면은 뭐 제가 그 안에도 항상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서 항상
1: 네.
0: 제가 검색을 하고 연구를 하고 뭐 급여 수준이나 뭐 노동 환경이나 이런 거를 좀 탐색을 하려고
1: 중요하죠.
0: 노력을 하고
1: 네.
0: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제 9월에 가서 시험에서 합격해서 조경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처는 많더라고요. 많이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자신감이 있고요. 이 일을 시작하면은 일단은 이 일을 시작하면은 돈 걱정 없이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없이 살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자녀들을 키우는 데는 정말 보람차게 정말 그립지 않게 키워낼 수 있겠구나 그런 자부심이 생기고요. 물론 뭐 제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먹고 사는 걱정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물론 저희 주변에는 제 삶의 일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1: 네.
0: 함께 하고 계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 지인분들 항상 저의 주위에서 제게 조언도 주시고 제 생활에 항상 도움을 주시고 그런 게 싶은 분들이 항상 제 주위에 있기 때문에 제가 무슨 먹고 사는 게뭐 걱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1: 네.
0: 그래도 제가 안정적으로 앞으로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 주는 사람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니까 뭔가 내가 이뤄내야 되는 그런 중요성이
1: 네.
0: 있다고 제가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하게 된 진로입니다.
1: 정말 주변에서 한없이 또 주시는 사랑과 나눔 가운데, 근데 참 저는 그 3년 동안에 정착하시는 데도 기간이 필요하고, 아이가 막 태어나고, 또 둘째 아이까지 태어나는 와중에 그 무수한 경험을 하시고, 그 소명을 찾으셨다는 게 정말 빨리 찾으신 것 같거든요. 왜냐면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해도 어릴 때부터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진로를 십몇 년이 지나도 못 찾는 사람이 허다하잖아요. 정말 부지런히 다니셨던 것 같아요. 쉴새 없이.
0: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1: 어떤 말이요?
0: 집안에 앉아서 집안이니까 집안에 누워서 잠을 자는 개에게는 온똥도 안 차려진다. 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뭔가를 자꾸 부딪치다 보니까 경험도 중요하고요. 이게 내게 맞누나 어떤 일이 내게 맞겠구나를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된것 같습니다.
1: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 시간을 또 마무리를 하면서 선생님이 지금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 내일에 대한 소망, 기도 제목이 있으실까요?
0: 고향이 많이 그립고요. 고향에 꼭 가보고 싶죠. 뭐 친구들도 막 그립고, 일가 친척들도 그립고, 예. 고향 땅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 가보고 싶고, 인생 계획

0: 계획이라면요, 제가 좀 벌어서
1: 네.
0: 나중에는 꼭 우리 북한 주민들의 인권 피해 상황도 물론 포함되고 또 나의 자서전이 기본 중점을 이루겠지만은
1: 네.
0: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표현하는 그런 영화를 만들어내는 게 나의 꿈입니다.
1: 조경도 하나의 예술이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삶의 걸음들, 영화까지가 다 정말 멋진 예술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이끄신 것도 형용할 수 없을 만치 아름다운 예술인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어떻게 이뤄가시고 허락해 주실지, 다음에 뵐 때는 또 어떤 모습으로 뵐지 기대가 되면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잠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곳에 정착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또 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고, 그 믿음의 순종으로 나아가셨는지, 그런 얘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착 3년차 황해도 해주에서 온 김희력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그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과 동행한 여정이었다는,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찬양 전에 나누었던 북한이 고향인 형제님의 고백과도 같이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은혜임을 알고 오늘도 그렇게 은혜의 걸음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승리의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아멘.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FM 90.3MHz, 울릉 FM 96.7MHz, 출력 3kW, 호출부 HLDG로 방송되는 FEBC 포항극동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방송입니다. 포항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포항시 북구 용당로 164에 연주소를 두고 FM송신소는 포항시 도음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들의 의견은 반드시 포항극동방송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포항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포항교통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김영보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포항교통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FEBC FM 포항교통방송입니다. HLDG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새벽 4시의 문을 오늘은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으로 함께 열어볼 텐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고 시험하시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의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려하심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곳에서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나의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 하루 우리 주님 손 꼭 붙들고 나아가는 복된 날, 복된 수요일 보내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사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조금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이라든지 기독교에 대한. 근데 그 러시아에서 들었던 극동방송은 나에게 오아시스?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어요. 진짜 그 극동방송이 나를 살린 거라서 그냥 딱 진짜 사막의 오아시스.
1: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면서 이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며 그거를 쫙 들을 때 뭔가 내 마음이 이제 그 공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허전한 그 느낌에서요.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2: 원래 감춰두고 한국 날씨 들으면 맞는 거예요. 오히려 북한 날씨보다 날씨가 정확히 맞더라고요. 그래서 극동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부터 찬양 들을 때가 가사도 진짜 좋고 북한에서 뭐 일하고 뭐 스트레스 많이 받다가 그냥 이 찬양을 들으면 뭔가 그냥 마음이 녹아내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뭐 듣도 보도 못한 하나님에 대한 노래는데 왠지 모르게 그냥 그 방송을 처음 들은 날부터는 그냥 김부자 찬양, 뭐 북한 노래보다 이게 찬양이 더 와닿더라고요.
3: 무슨 뜻인지 어떤 찬양인지는 처음부터 알지 못했지만 나에게 그저 위로가 되었던 수많은 찬양들. 그렇게 탈북 직전까지 극동방송을 들었던 이수현 자매님의 이야기 바로 만나봅니다.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오늘의 나는 거기서 희망을 들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2년 전에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이 땅으로 이사 온 우리 이수현 자매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인데요.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2: 네, 안녕하세요.
3: 지난 시간까지 우리 북한에서 라디오를 몰래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리고 찬양 가운데 은근한 위로를 받으셨던 특히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과 은혜라는 찬양 가운데 받으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근데 이 방송을 밤마다 이렇게 들으셨다고 하셨는데 새벽마다 이거를 가족들이 모를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2: 가족들이 눈치는 챘는데 그냥 저는 방이 다른 데서 그냥 그 주파수를 잡아가지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눈치는 채서 아빠가 괜찮은 거니? 막 이렇게 물어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아요. 그냥 작게 하고 날씨나 듣는 거라서 그냥 괜찮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이젠 하도 시간이 오래 좀 지속되다 보니 아빠도 이젠 그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만 말씀을 해주셨고 제가 나가서 뭐 그거를 흘리거나 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잘해라. 괜히 단속 걸렸다간 집안이 망한다. 이렇게 그냥 충고만 받았어요.
3: 근데 아버님이 굉장히 또 믿으셨나 봐요.
2: 네, 저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제가 마지였거든요. 그래서 많이 부모님 속을 그렇게 많이는 안 태웠어요.
3: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들으셨다는 많은 분들이 10대, 20대 때 들으셨던 분들은 특히나 부모님이 라디오를 다 가져가거나
2: 맞아요.
3: 숨기거나 호통치거나 하시는 경우가 많으셨는데 좀 그렇게 하신 부모님도 처음 뵀어요.
2: 처음에는 좀큰 소리도 나오긴 했는데 뭐 그래도 나름 괜찮았어요. 근데 그 멀리 버는 나만의 뭐랄까 그게
3: 영상들이나
2: 내 영상들이나 그게 오히려 하지 말라면 말라고 하면 더 빠져드는 거예요. 그게 해서 더 봤던 것 같아요.
3: 근데 그러면 그렇게 방송을 또 보시고 들으시며 극동방송 함께했던 시간 중에서 이 방송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잖아요. 북한에선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이나 말씀들이나 성경 구절이나 찬양.

0: 사람들이 나오는데 가장 기억에 오래 남았던 내용이나 뭐 이야기나 노래가 있을까요?
1: 아, 기억에 남았던 게, 예수님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처음에는 저는, 원수님이라는 설인가? 제일 처음에,
0: 원수님.
1: 아니,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뭐, 경애하는 아버지, 뭐, 김정은 원수님,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0: 그러네, 그렇게 들릴 수도
1: 해서,
0: 있네요.
1: 예수님이, 해서 원수님이라는 설인가? 하고 처음엔
0: 네.
1: 그냥 흘려 들었었어요. 해서, 했다가 한두 번 받아나니까 처음 북한에서도 남한 방송을 처음 들으면 솔직히 잘 이해는 안 되거든요.
0: 그쵸,
1: 그 말,
0: 그쵸.
1: 말투가 다르다나니까
0: 네.
1: 북한 사람들은 그냥 발음이 어떤 잘 모르겠어요. 그게.
0: 네.
1: 그래서 그냥 원수님이라는 설인가 보다 하고 몇 번을 봤었는데 한몇번 받아나니까 예수님이라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이 뭐지?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뭔 소릴까? 진짜 많이 궁금했어요, 그게. 근데 한국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찬양을 해서
0: 네.
1: 부르는구나 하고 알게 됐어요.
0: 예수님, 하나님에 대해서 북한에서는 또 기독교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입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1: 네, 맞아요.
0: 그리고 뭐 성경을 보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이 수용소를 끌려가는 이야기도 허다하게 들으셨을 것 같은데.
1: 네, 제가 평양에가 저희 이모가 살거든요. 그래서 평양에를 자주 갔었어요. 제가
0: 네.
1: 자주 가서 놀기도 했었고, 이렇게 방학 때나 이럴 때면 항상 이모네 집에 놀러 가 있었어요.
0: 네.
1: 근데 갑자기 언니 결혼식 때인가? 사촌 언니가 있거든요. 근데 결혼식 때가 갔는데, 무슨 이렇게 통 같은 데가 뭐랄까, 성경,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게 성경인 것 같아요. 그게 말씀이랑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뭐 예수님이 뭐 하나님 뭐 성경에 대해서 뭐 마리아 뭐 빌라도 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모이가 그냥 잠깐 봤었어요. 제가
0: 네.
1: 이모랑 뭘 일을 할때 이렇게 이게 뭐지 하고서는 그냥 들여다봤는데 해서 처음에는 그냥 잠깐 봤는데 그게가 하나님이랑 예수님에 대해서도 써 있었고 뭐
0: 네.
1: 성경 구절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돌침 보다 이모가 막 깜짝 놀라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0: 아,
1: 그래서
0: 이모 통이었어요.
1: 네, 이모네 집이니까 그래서 너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모 이거 저 보면 안 돼요? 하고 물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냥 치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모가 혹시 지하 교회에 다니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모가 교회 분이셨구나. 근데 가끔 말을 하다가 이모가 이렇게 가족들이랑 제가 자주 갔어서 이모랑 진짜 가까웠거든요.
0: 네.
1: 근데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뭔가 믿음이 깊으신 분처럼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진짜 이모가 근데 밤마다 계속 어디를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0: 결혼식 차 갔었는데
1: 그냥 놀러 갔을 때도.
0: 세상에.
1: 그래서 우리 이모가 장사를 하러 가나? 그냥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교회 분이셨더라고요, 이모가. 지금 생각해 보면. 책이 그래도 많았었어요. 퍽 됐었어요.
0: 네, 평양에 사시는 분인데.
1: 네. 그냥 뭐 그게 안 보였었는데
0: 네.
1: 그날은 어떻게 잘못 치웠나 봐요. 바쁘다 나니까 근데 꽤 구석에가 막 있더라고요.
0: 네.
1: 애들은 원래 구석을 잘 뒤지잖아요. 그러다
0: 그쵸.
1: 보니까 제 눈에 어떻게 띄었어요, 그게.
0: 근데 방송을, 그러니까 들으신 이후에 그거를 보신 거예요? 성경책을? 시점이?
1: 그러니까 그쵸. 듣고 나서 아니 어릴 때도 어릴 안전 제가 몇 살이었지? 한 중학교 2학년 때였나? 아마
0: 네.
1: 그때도 봤었어요, 그때도.
0: 저였으면 심장이 되게 벌렁벌렁 했을 것 같아요.
1: 어릴 때라 가지고 별로 저는 그런 거는 못 느끼고 처음엔 그런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0: 네.
1: 근데 이게 이거 극동 방송을 듣고 나서 이게 그게 맞아. 그
0: 그거였구나.
1: 성경책이구나. 그거를 알았어요.
0: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1: 네.

0: 주변에 그 신앙의 씨앗을 발견하시는 또 이런 경우들도.
1: 네, 많은 것 같아요. 되게. 근데 저희 그 할머니도 가끔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0: 어떤 말씀해 주셨어요?
1: 아, 뭐, 무슨, 은혜라고 해야 될까? 뭘 하면, 아멘, 저희가 뭐 이렇게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잖아요. 하듯이, 저희 그 북한에서만의 그 뭔가, 아, 그 저한테 뭐라고 했었는데 그게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항상, 제가 무슨 일이 닥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할머니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0: 아멘 이런 단어를
1: 아멘 하는 단어처럼, 네, 그런 단어를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면 그게, 하면 뭔가, 그냥 너의 일이 잘 풀리고, 아마 그럴 거다 하면서 할머니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0: 아, 성경 속에 나오는 단어 표현이었어요.
1: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뭐였지?
0: 마라나타 이런 단어였어요.
1: 에이, 이자 그 말,
0: 마라나타?
1: 네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그냥 새겨 듣질 않아가지고, 그래서, 그냥 할머니가 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는, 알았어, 뭐, 그냥 알았다고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진짜 하나님이 정말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0: 정말 할머니께서 신앙생활을 만약에 하셨다면 믿음이 대대손손 이어져 올수 있도록 기도의 씨앗이 계속 심겨진 거잖아요. 그 열매들이 너무 귀하다라는 생각이 감히 혼자 들기도 하면서. 근데 또 그렇게 극동방송을 들으시고 주변의 신앙의 씨앗들을, 신앙의 열매들을 직접 보시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또 전해주고 계세요. 이런 생생한 이야기를 저희가 당장에는 들을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0: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누면서 오늘은 저희가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우리 자매님에게 극동방송은 어떤 방송이었고, 극동방송과 함께한 여정은 어떤 여정이었는지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북도 사리원에서 2년 전 이곳으로 건너온 이수현 자매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므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복음 안에서 주님과 발맞춰 걸어가는 이 시간, 복음의 여정. 오늘은 어떤 여정을 떠나볼까요?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께서 안내해 주십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1: 샬롬,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까지 이르는 복음의

여정에서 강건한 신앙생활을 하며 건강한 인생으로 살려면 어찌해야 할까요? 정답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며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나타내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와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란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길이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4절로부터 16절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도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긍휼하심을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그 은혜를 힘입으려면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기도를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올바른 기도의 방법은 마태복음 6장 10절로부터 1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게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의 방법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바로 주님이 가르친 기도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일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 매일의 필요를 구해야 합니다. 영적인 양식, 육적인 양식 모두 다 해당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기도입니다. 시험, 유혹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악에서 건져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높이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대로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다면 지금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제 오늘
아주 큰 기도 응답 두 가지를 받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내 인생의 중심 되시는 주제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 되시는 삶, 하나님의 주권에

0: 순종하는 삶을 살면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하려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순종해야 하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 앞에 찾아온 염려나 근심, 걱정, 또 고난과 슬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기도의 은혜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고난, 눈물, 슬픔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호흡은 건강하십니까? 건강한 영혼의 호흡을 하기 원하신다면 오늘부터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며 기도의 자리를 권면하셨던 신앙의 선친들의 가르침이 생각나는 아침입니다. 한 시간 기도에 관한 책을 읽는 것보다 한 시간 기도하는 것이 더 복된 인생이라는 가르침이 생각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시는 복음의 여정을 달려가는 남북의 모든 동포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오늘의 복음의 여정, 강일교회 정규재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8월 11일 화요일의 날씨입니다. 남한은 대체로 맑은 곳이 많겠는데요. 일부 남부 지역과 제주도에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북한도 대부분 맑은 날씨 가운데 함경도는 흐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무더운 날씨가 이어집니다. 남과 북의 아침의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4도에서 35도를 보이겠고요. 낮에는 체감 온도가 크게 오르고 남쪽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 해상은 구름이 많겠고 서해북부 해상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두 해상 모두 1m에서 2m까지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물결 아래 은혜 가득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주님의 빛의 사자로서 흑암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을 몸소 전할 수 있는 오늘 하루를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립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 북한 동족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먼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하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망의 그늘 아래 갇혀있는 우리 북한 동포들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들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세습 독재 아래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가 없을 뿐 아니라 신앙의 자유도 없는 가운데 굶주림과 학대, 감시당하고 있고 우상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채 김일성 3대 세습 우상 숭배 아래 죄와 사망의 짐, 가난과 질병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사 저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북한 땅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북한 지하 성도들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0: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주빌리 상임위원이신 열방샘교회 이빌림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한 아침 맞이하셨어요? 절기상으로 입추가 지나고 말복이 다가오면서 조금 선선한 기온을 기대해 봅니다. 이 세상에 시간과 질서를 가져오신 하나님 아버지를 묵상하다 보면 인간이 아무리 놀라운 신기술을 개발해내어도 이 우주는 그것에 좌우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질서대로 흘러감을 자주 깨닫게 됩니다. 성도는 그 하나님의 시간들 앞에서 하나님 섭리의 지배를 받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 뿐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11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 올려드리며 경배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8장 14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예,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네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호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38장 14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오늘 에스겔 38장 14절은 37장 38장에서 이제 계속되어지는 곡, 왕곡 북방에 있는 그리고 그 북방의 땅 이 마곡에 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회복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회복이 되고 나서 예기치 못한 때에 북방의 대적의 세력 곡이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곡에게 이르기를 저 북방 지역에 있는 대적하는 세력이라고 그랬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내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럽니다. 자, 이 곡이 언제 쳐들어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저주할 때, 그러니까는 포로되어서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다시 회복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에 갑작스러운 때에 북에서 몰려온다라고 그러죠. 우리 인생에도 이 참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몰려올 때가 어려울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몰려올 때도 있지만 보통 이제 시작이 될 때는 평안할 때 전혀 예기치 못할 때 갑자기 몰려올 때가 있죠. 아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몰려오면 아 이게 하나만 몰려오는 게 아니라 떼거지로 몰려올 때가 많죠. 그래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막 몰려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붙들고 의지하지 않으면 이때 그만 실족하기가 쉽죠. 이 환난과 어려움이라는 게 살짝 지나가는 환난과 어려움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막 연쇄적으로 몰려와가지고 사람이 거의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비틀거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성도들의 일상을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들이 단순히 우리의 일상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일 수 있지만 이 오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배후에 아, 이스라엘을 호시탐탐 노렸던 곡이라는 세력이고 이 곡이라는 세력의 출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경고함을 받으면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내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옵니다.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온다고 그러죠. 자, 모두 다 말을 탔다. 보통 이 전쟁에서는 말도 있지만 기병, 보병도 있죠. 걸어 다니는 백성들 말을 다 타고 올 수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많은 백성이 다 말을 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말을 타고 오면은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강력한 군대입니다. 자, 이들이 군대와 함께 오는데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올 것이다. 자, 이렇게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할 텐데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할 것이다. 이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곡 땅을 끌어다가 하나님의 땅을 치게 하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 곡이, 물론 이제 곡이 처음에 오는 것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곡 안에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탐욕이 발현이 돼서 오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오는 게 아니라 사실 악한 마음들이,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가지고 내가 이 이스라엘 평안한 땅을 공격하리라 이러고 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이 곡 땅은 자기의 꾀로 악한 마음으로 오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들의 발악을 통해서 어떻게 하느냐?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신다는 겁니다. 자, 1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북방에서 올 것이다 라고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럽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요엘서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요엘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한다. 북쪽에서 군대를 끌고 오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군대를 갈라내셔서

북쪽으로 서쪽으로 도망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게 이제 요엘서가 맨 끝인데요. 민수기를 보시면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아멘. 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와 한 규가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이때 주변의 모든 민족을 물리칠 것이다. 이게 이제 사실 다윗의 후손,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 나올 메시아의 승리까지를 예고하는 말씀이죠.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 24장 7절에 보시면요.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이 물통에 물이 넘치고 많은 물가에 있는데 그 왕이 아각보다 높다 그러죠. 아각보다. 아, 이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왕이 아각보다 높다. 여기 이제 아각이 70인용 성격에 나중에 보면 이게 곡보다 높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곡왕, 마곡의 통치자 곡보다 높다 이렇게 번역이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곡, 여기 북방의 왕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이 민수기로부터 요엘까지 이제 보면 다 나중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칠 이 세력들이 북방에서 올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거는 이사야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아멘. 자, 북극 지폐. 저 북쪽에 있는 지폐의 산 위에 그쪽에 있는 신들의 모임 위에 내가 자리를 높일 것이다. 특별히 신들의 모임이라기보다 북쪽에는 가장 강력한 통치자들의 왕들의 모임 가운데 내가 높아질 거다. 바벨론 왕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갑작스러운 이 공격의 세력으로 이 북방의 세력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통로를 통해서 17절에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을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러죠. 여기 너는 바로 이 곡 마곡 지역의 왕인 곡 왕을 말합니다. 자, 내가 너를 예언해서 너를 이끌어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18절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자, 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노여움이 이들을 향해 나타난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 곡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치는 이 주요 동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가 아니라 10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스스로 악한 꾀를 내서 이제 이스라엘을 침입하기 위해 오는데, 악한 꾀를 내가지고 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노여움으로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이들을 대항할 것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난다라는 뜻입니다. 19절에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들의 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들이 내 앞에서 떨 것이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이스라엘 백성, 질투라는 건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정을 말합니다. 이것으로 이 북방의 세력들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2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자, 만만해 보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산 곳곳에 이들을 칠 무기를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고, 자, 먼저 하나님이 치시는 수단은 뭐냐?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친다? 자중질환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북쪽에서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하려다가 자기들끼리 싸워서 무너지는 거고요.

0: 그 다음에 하나님이 22절에 전염병, 피로 그를 심판하시고 쏟아지는 폭우, 큰 우박덩이, 불과 유황으로 모든 백성, 그와 함께 있는 이 곳과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그러죠. 자, 이렇게 해서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할 텐데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럽니다. 자, 그러니까 예기치 못했던 북방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쳐들어오는 건 맞지만 그 가운데 이들이 쳐들어온다 하더라도 누가 지키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셔서 이 백성들을 물리친다는 겁니다. 이거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받을 때 곡과 마곡이 침입한다 하더라도 이 백성들, 성도들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죠. 자,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 천년 후에 사탄이 옥에서 놓여 곡과 마곡을 미혹해서 싸움을 붙이는데 9절에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이렇게 돼 있죠. 자,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이들을 꼼짝 못하게 하려고 위협과 협박을 하는 겁니다. 20장 8절 신약성경 420쪽입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맹렬한 질투와 노여움으로 이 그의 백성들을 지키는 거죠. 아, 불이 내려와 그들 대적들 곡과 마곡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도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게 될 거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싸울 게 없어요. 자기들이 이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성도들은 뭐합니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그 자리를 꿋꿋이 도망가지 말고 버티며 서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 이들을 심판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패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는 이 패턴이 이 에스겔 38장의 전쟁에도 고스란히 그대로 나타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이 있으면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이 제일 크죠. 이걸 내가 어떻게 하지? 근데 주를 의지하고 있다 보면 하다 보면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게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게 아닌데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지? 좋기는 한데 당황스럽죠.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 자리를 지키며 내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흔들리지 말고 주 앞에 꿋꿋하게 서 있어야죠.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 대신하는 싸움은 내가 싸우는 싸움보다 훨씬 결과가 좋습니다. 나는 약간 조금 이렇게 하려다가 폼만 잡다가 끝나는데 하나님께서는 제대로 싸워주시죠. 제대로.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질투와 노여움으로 이 대적을 향해 질투와 노여움으로 지키시는 거죠. 이 백성이 내 백성인데 네가 왜 내 백성을 건드리려고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싸움이 더 극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가 곡과 마곡의 싸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싸울 때 되면 반드시 이제 감당하기조차 버거운 환난과 어려움이 몰아닥칠 때가 오는데 그때 내가 싸우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니라 그때는 이제 나와서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십시오. 나를 위해 대신 앞서 행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런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을 갖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주의 은혜의 손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곡을 통해 이스라엘이 당할 환란을 예고하시는 에스겔의 대언이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은 예전의 잘못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며 평안을 누리는 그 즈음에 곡이 이끄는 연합군은 가차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은 경험하리라고 하시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고자 함임을 묵상할 때 성도는 더 이상 피할 곳이 없고 범할 죄 또한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산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각오로 살아보고자 심기일전하는 우리에게도 환란이 찾아올 때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죠. 하나님의 눈은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세요. 이것이 큰 감사로 더욱 확고하게 다가오는 아침,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우리 삶의 여정 뒤에는 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예배해 드릴 수 있음이 새삼 감사한 8월 11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어요. 오늘도 더위에 평안하십시오. 샬롬.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먼저 인정하고요. 완전히 주님께로 향하여 돌아서길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오늘 레옹훈의 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부평교회를 섬기시는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하나님의 양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할머님은 저의 숙부님을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핏덩이 어린 아기를 가까운 친척이 데려다 기르셨어요. 그분은 젊은 나이에 혼자 되셔서 자식이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젖동량을 하시면서 어린 아기를 길렀습니다. 살림은 넉넉한 편이어서 숙부님은 극진한 사랑 가운데 호강하면서 자라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가 돌아가시자 숙부님은 그 많은 재산 중 단 한 푼도 상속받지 못했어요. 숙부님이 태어나기 전에 집안에서 친척 아들을 양자로 입양시킨 일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친척 아들은 생전 어머니라고 불러본 적도 없고 사랑을 받아본 적도 없었지만 법적으로 아들이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고스란히 다 물려받았습니다. 서자로 태어난 그분은 양자로 입적된 것 하나로 졸지에 부자가 되었고 숙부님은 집을 나와 가진 고생 끝에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서자는 아버지의 핏줄을 이어받았지만 길을 펴지 못했습니다.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엄한 집안에서는 마음 놓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종 취급을 받기 일쑤였습니다. 홍길동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양자와 서자의 신분은 하늘과 땅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양자는 법적인 아들입니다. 그가 누구의 핏줄이며 인간됨이 어떠냐와 상관없이 아들의 모든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는 아들입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양자의 영을 받은 아들이 됩니다. 나를 양자 삼은 양자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친아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친히 증언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과 동등한 상속권을 가진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법적 조치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제1성이었습니다. 도망친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형제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당당한 아들입니다. 예수님과 한 가족입니다. 아,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친아들을 죽이셔서 나를 양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0: 아버지는 나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까지 보편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만세반석 열리니 영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차 안에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FE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고 대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9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로 엮인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이르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전령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욧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욧에 이르기까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다윗이 라마 나욧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니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여 싸우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여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무엘상 20장 8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볼거리 또 들을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려고 하고 또 좋아하는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변화돼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소경 바디메오 얘기가 나오는데요. 눈을 뜨는 순간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고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그 자체만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계시지요. 믿음 가운데 우리의 그 눈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위해 겉옷을 벗어버리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바디메오처럼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르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서울 챔버 싱어즈입니다.

0: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일본의 한적한 시골인 미야자키현의 하나카게 마을에는 유일한 교회가 하나 있는데 이곳의 담임인 조비마스 목사님은 90세가 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동네에 교회를 개척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때가 86세였습니다. 10살 때부터 주님을 만난 크리스천이지만 교회를 개척하거나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80이 넘은 나이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일본의 고대 신화가 시작된 이곳 우상의 땅에 교회를 지어라. 주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자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신학교 동기가 300평의 교회 부지를 기증했고 아무 관련이 없는 지역의 건설업체가 후불로 받겠다며 자진해서 공사를 맡았습니다. 금액이 부족해 몇 번이나 공사가 중단됐지만 그때마다 기도하자 거짓말처럼 문제가 해결됐고 돈 한 푼 없이 4년 만에 교회당을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언제나 어려운 일입니다. 의심이 들고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주님은 놀라운 행사를 드러내십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언제든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임에도 외면하고 있는 일을 시작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나성 서울 코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테너 박성도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사랑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드란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하나.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에 들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 방송입니다.
1: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오늘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열왕기하 4장 2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참 평안이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한번뿐 인생을 사는데 정말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 어려움이 다가와도 환난 풍파가 몰아닥쳐도 너무나 억울하고 속상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워 괴로운 일이 있어도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온 몸에 병이 찾아오고 삶의 기쁨이 사라지고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엇보다도 마음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환난 중에도 우리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늘 주님의 평안함이 있어야 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력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여러분, 마음을 지켜서 어떤 문제가 어려움이 다가와도 내 마음 평안해 평안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면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 여인은 수넴 지역에 살고 있는 아주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믿음 좋은 여인으로서 엘리사 선지자가 그곳에 찾아올 때마다 언제나 자기 집으로 모여서 정성껏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또 몸을 쉴 방을 준비해서 편히 쉬었다 가기도 그렇게 하면서 죄종을 잘 섬기는 주님의 귀한 여종이었습니다. 늘 이곳에 지낼 때마다 수넴 여인이 너무나 극진히 자신을 섬겨주기 때문에 하루는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죄종을 위해 세심하게 배려하고 섬기는데 뭐 원하는 것이 있느냐? 그녀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을 때 그 옆에 사환 기아시가 말합니다. 남편이 많이 늙었는데 이 가정에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이미 남편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에 대해서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엘리사 선지자가 말하기를 1년 후에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수넴 여인이 처음에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6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의 예언대로 1년 후에 사랑스러운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17절입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아이가 없이 그냥 둘이 그저 적적하게 지내던 가정에 누뚱이가 생겨났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오이소스 모범제일교회 이규성 장로님이 결혼한 지 23년 만에 53살에 첫 아이를 얻었는데 온 교회에서 막 박수를 치고 그 아이를 안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성경이가 지금 다 커가지고 이제 시집갈 때가 됐는데 그렇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그냥 눈만 뜨면 우리 아기 우리 아기 아기가 기쁨이고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추수절기에 이 아이가 아버님 밭에 추수하는 걸 구경하러 갔는데 갑자기 아이고 머리야 아이고 머리야 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내 머리가 너무 아파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가 놀래갖고 일꾼들에게 빨리 이 아이를 어머니에게 데려가라. 그래서 일꾼들이 아이를 안고 어머니에게 달려가서 어머니에게 안겨주니까 아이가 어머니 품에 엄마 아파 아파 아파 하다가 숨을 거뒀어요. 누뚱이로 기적적으로 얻은 그 아들이 그녀 품에서 숨을 거둔 것입니다. 수넴 여인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순간 모든 꿈과 희망이 다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이 들어 태어난 이 늦둥이 아들을 보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삶의 기쁨이고 낙이었는데 이제 그 아들이 저 세상으로 가버린 것입니다. 다시는 아들과 함께 웃고 웃으며 사랑을 나누는 행복한 시절을 갈 수 없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그저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상 본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예기치 못한 슬픈 이별의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요즘은 반려견 1500만 시대라 가족같이 지내던 사랑하던 반려견이 먼저 생을 떠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지게 합니다. 건강에 지나다가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보니까 말기암 선고를 받기도 하고 잘 되던 사업이 갑자기 무너져 파산하기도 하고 착하게 자라던 아이들이 사고를 치기도 하고 정말 믿고 모든 걸 맡긴 사람이 배신해서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런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무너진 절망의 시간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탄식할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에 절대자 하나님께 나오면 절망이 변하여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왜 내가 이방의 나라가 가서 그 수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느냐, 불순종해서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문제 원인이 된 요나는 바다에 던져서 큰 물고기가 그를 삼켰습니다. 물고기 배에서 들어간 요나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마음이 무너져 내려서 낙심하여 그 인생을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요나서 2장에 그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나서 2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권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요나를 니느웨 그 앞에 바닷가에 토해놓게 하셨습니다. 요나서 2장 10절입니다. 야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래서 그가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모든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성경 권한의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간절히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절망의 자리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가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절망의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중병에 걸려서 의학적으로도 어떻게 그 치료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절망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수넴 여인은 자기 아들이 자기 품에서 숨을 거두자 조용히 그 아들을 안아서 엘리사 선지자가 오시면 늘 머무는 선지자님 그 방에 들어가 선지자님

침상에 누이고 급히 사원을 데리고 나귀를 타고 엘리사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람 엘리사 앞에 엎드려 팔을 부둥켜 안고 자기 아들이 죽었음을 알립니다. 열왕기하 4장 27절 28절입니다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기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이 여인이 죄종의 발을 안고 눈물로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내가 그런 거짓말 같은 일이 생기겠냐고 말했는데 내 아들을 주셨는데 왜 아들이 죽었습니까? 그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기 아들의 죽음을 알리는 수렴여인을 보고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자기 지팡이를 주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먼저 빨리 달려가서 그 아이 얼굴에 올려놓으라 지시합니다. 열왕기하 4장 29절입니다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달려가서 아이에게 지팡이를 올려놓아라. 사람이 만나서 인사하고 인사 나눌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서 아이 얼굴 위에 지팡이를 올려놓아라. 그래서 기아시가 달려가서 지팡이를 얼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엘리사 곁을 떠나지 아니합니다. 게하시를 따라 같이 뛰어간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4장 30절입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이제 엘리사가 일어나니까 그 여인과 함께 자기 아들이 죽어 누워있는 침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절망할 때 절대 하나님 곁을 떠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고 아예 교회에 발을 끊고 더 깊은 절망에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당할 때 주님께 더 달려나와서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이 여인처럼 꼭 붙들어야 되는데 교회가 멀어지고 예배가 멀어지고 죄종과 멀어지면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 곁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죄종 곁에 꼭 붙어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붙어있어야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기아씨가 먼저 달려가서 지팡이를 올려놓았지만은 그 아이가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아마 따라갔다면 더 절망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인은 엘리사와 함께 이제 천천히 그 자기 아이들이 죽은 곳으로 가고 있었고, 열왕기하 4장 31절에 성경을 말씀합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뛰어갔다가 지팡이를 놔도 아이가 안 사니까 돌아와서 지금 아이에게로 오는 엘리사와 그 여인 앞에 말합니다. 지팡이를 올려놓았는데 아이가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망의 때 우리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해 가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 여인 집에 도착해서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리고 다시 한 바퀴 돌고 나서 또 아이 위에 엎드리고 나니까 아이가 채찍을 하면서 살아납니다. 열왕기하 4장 35절입니다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일곱 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할렐루야. 죽은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변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암이 떨어져 나가고 타락했던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무너졌던 사업이 다시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의 배경에는 수넴 여인의 절대긍정의 믿음이 있습니다. 엘리사 선자를 위해 만약에 달려갈 때 엘리사 선자가 보니까

멀리서 수렴 여인이 오는데 뭐가 큰 문제를 갖고 온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게하시에게 달려가서 무슨 문제가 없는지를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26절입니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달려가서 묻습니다. 아무 일 없습니까? 당신 괜찮습니까? 남편은 별일 없습니까? 아이는 별일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데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말하지 않았습니다. 평안합니다. 할렐루야. 절대 긍정의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내 마음이 평안합니다. 왜? 주님이 살아계신 걸 믿기 때문에 평안하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어떤 문제를 만났어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나가면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서 정말 인생의 제일 밑바닥까지 절망의 나락에 떨어졌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함을 갖고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상황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을 갖고 오고 주님의 평안함을 가져줄 것입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 호레이쇼 스페포드 씨의 간증을 드리기 원합니다. 이분은 뉴욕 트로이시에서 1828년 9월 25일 날 태어나셨는데요. 그가 법학을 전문해서 시카고 저명한 변호사로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학 교수로 활동을 했고 노스웨스트 신학교의 이사와 운영위원으로도 섬겼습니다. 세계적인 보험 전도자 드와이트 무디 부흥사의 동역자로서 재정적인 모든 것을 담당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연거푸다고 왔습니다. 1870년 그의 42살 나이에 사랑하는 외동아들이 4살인데 숨을 거뒀습니다. 아들 하나 딸 넷인데 아들이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급성 전염병에 의해서 한나라로 갔고 그 다음에 시카고 대화재가 났습니다. 온 시카고가 잿더미가 되는데 그거는 갖고 있던 모든 부동산과 대저택이 다 불이 나서 잿더미가 되고 그가 섬기던 교회도 불이 타서 잿더미가 됐습니다. 자기 전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동무서자고 뛰고 바빴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안나 스페포드는 너무나 정기적인 충격을 받아갖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건강이 악화되자 의사가 좀 당분간 휴식을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권했습니다. 마침 영국에서 무디 부흥사의 부흥 집회가 열리게 되어 있어서 여보 우리 온 가족이 휴식도 하고 또 부흥에도 참석할 겸 우리 영국으로 갑시다. 그래서 아내와 내 딸과 본인이 같이 영국을 가도록 표를 예약을 했는데 그때는 다 배로 여행을 하던 때니까 본인이 같이 가기로 한 날 급히 처리할 일이 있어 먼저 부인과 내 딸을 먼저 보내기로 하고 1873년 11월 15일 뉴욕항에서 아내와 내 딸이 프랑스 호화여객선인 빌리드 아브로호의 승선에서 뉴욕항을 떠납니다. 배가 순조롭게 항해하는 듯 했는데 출항한 지 7일째 되던 날 1873년 11월 22일 대서양 한복판에서 영국 철거섬 로건호와 정면 충돌해가지고 12분 만에 배가 완전히 가라앉아서 이 사고로 배 타고 있던 사람 3분의 2가 다 죽었는데 226명이 죽고 87명만이 구조되었습니다. 스포트의 아내 안나만 기적적으로 구조되었지만 첫째 딸 애니, 둘째 딸 맥이, 셋째 딸 베시, 넷째 딸 다네타가 다 물에 빠져 죽고 말았습니다. 영국 웨일스 카디프에 도착한 안나는 남편에게 짧은 전투 한 통을 보냅니다. 혼자만 구조되었음. 이 정보를 받아든 스페포드 씨는 말할 수 없는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홀로 살아남은 아내를 데려오기에 곧바로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넙니다. 항해 도중에 선장이 찾아서 조용히 말합니다. 선생님 지금 이 배가 지나가는 곳이 바로 내 따님들이 잠든 곳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참았던

0: 슬픔이 갑자기 몰려 들어와서 선실에 들어가서 밤새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의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겼고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제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셨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밤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보면 열왕기하 4장 말씀이 떠오르면서 자기 외동아들을 잃었는데도 평안하다고 고백한 수넴 여인이 그 믿음이 자기 마음 가운데 다시 새롭게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는 고백합니다. 내 마음 평안합니다. 내 마음 평안합니다. 다음날 아침에 그는 가판에 올라가서 끝없이 펼친 바닷가와 거센 바다를 보면서 하나님께 주신 평안을 가지고 찬송을 짓습니다. 네게 탄생한 찬송이 우리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1절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삶이 잔잔한 강처럼 평안할 때도 있고 거대 폭풍을 만나는 그러한 고난을 폭풍을 만나는 것 같은 고난을 겪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 마음 편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을 들어보니 파도치며 달려오는 그 거센 파도를 바라보면서 아무리 사탄이 나를 삼키려고 저렇게 파도치는 것처럼 나에게 달려와도 주님 나와 함께해서 내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것이다. 이 절을 짓습니다. 점악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에서는 우리의 대장들이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그 순간 자기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3절을 짓습니다. 내 지은 죄의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그리고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에 뭉게구름이 피었는데 뭉게구름 사이로 내 딸이 아파하고 손 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펜을 들어 4절 가사를 짓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스피버드 씨는 사랑하는 자녀를 모두 잃은 슬픔 속에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그는 1881년 아내와 같이 예루살렘으로 건너가 유대인 소년 엘리야호를 양자로 삼았고 가난한 사람들과 고아를 섬기는 일에 그 남은 여생을 보냈습니다. 아메리칸 콜로니 공동체를 세워서 고아원, 병원,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유대인, 무슬림, 기독교인을 가리지 않고 사랑으로 섬기다가 1888년 9월 25일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 놀라운 평안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6181-9191번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 극동방송은 창사 70주년을 맞아 지난 70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온 방송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역사사진 전시회를 실시합니다. 1956년부터 오늘까지 오직 복음만을 외쳐온 극동방송의 소중한 순간들을 사진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는 8월 21일 금요일까지 포항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진행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주일은 휴관입니다. 70년의 은혜, 사진으로 만나는 감동의 역사.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수원중앙교회 김윤기 목사님입니다.
1: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친 육신과 마음에 주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땅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급변하는 세계 정세에 거침없이 치닫는 고유과와 고환율의 어려움에서 이 땅은 오리무중과 극단적 이기주의, 빈부의 격차가 팽배한 시점에 있습니다. 주여, 깨어 기도하는 민족의 일꾼

것들을 곳곳마다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기도의 능력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 대한민국이 주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이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모든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갑니다. 경주시는 삼국통일 이후 최대의 성과라 평가받는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APEC을 성공적으로 이뤄냄으로써 세계가 인정하는 글로벌 도시로 도약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선진화된 글로벌 시민의식을 보여줬기에 가능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와 진행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한 경주는 새롭게 출범한 민선 9기와 함께하며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더욱 앞장설 것입니다. 이 역사적 성과가 지속가능한 유산이 되도록 AI 새마을운동, 세계 경주포럼 정례화 등 포스트 APEC 10대 연구과제를 추진해 문화, 경제, 평화 모든 분야에서 경주를 글로벌 도시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더 큰 경주, 더 나은 경주.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이 캠페인은 경주시와 함께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요, 경기가 끝날 때쯤 폐색이 짙어가는 이 팀 선수들의 표정이 중계에 나옵니다. 아, 오늘도 끝이구나. 아, 오늘 졌구나 하는 그 절망적인 표정. 선수들도 경기장에 있는 관중들도 하나같이 같은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극적인 역전을 맞게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절망적인 순간에서 극적인 승리로 승부가 뒤바뀌게 되고 하나같이 얼싸안고 행복해하며 기쁨을 만끽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삶의 역전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주로 영접할 때 말이죠.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주님 바라보며 힘차게 나아갑시다.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0: 극동방송 2026 썸머 스페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올여름 극동방송이 준비한 특별한 시간이죠. 찬양 하나 또 하나 은혜가 점점 쌓여가는데요.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1: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아멘입니다. 서머 스페셜 이번 한 주 남았어요 여러분.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 많이 많이 나눠주세요. 이번 한 주 충분히 충만히 나누겠습니다. 뒷자리 3924님 보사피디님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저도 우리 3924님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많이 사랑해요. 9507님 안녕하세요 피디님이라고 옥수수 삶고 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와 옥수수 정말 달짝지근히 정말 맛있겠다. 일상 가운데서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9507님도 감사해요. 2642님 엘로이의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신다 엘로이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출석합니다. 피디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라고요.

귀한 문자, 힘을 주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늘 변치 않고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이륙사님께 감사하고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다 우리도 보고 믿고 의지하며 이 하루 그렇게 힘차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420님께서 어제 나눠주신 신청곡인데요. 이 시간 함께 나눌게요. 지영의 그리스도의 계절.

2026년 8월 11일 화요일,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참 힘이 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16편 2절의 말씀. 아멘.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어젯밤 패색이 짙어가던 한 스포츠팀의 역전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주어진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는 짜릿한 역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겐 이미 삶이 역전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해결돼야 할 일들도 끝까지 주님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역전될 줄로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담대히 선포해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16편 2절의 말씀.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서머 스페셜에 마치 연장전 같은 한 시간 한번 돌입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 함께 외치면서 다시 한번 힘차게 시작해 보시죠. 전방에 힘찬 말씀 발사.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니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시편 16편 2절의 말씀.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 붙잡고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우리 방송가족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뒷자리 6809님, 샬롬, 좋은 7시 화요일 아침입니다. 태풍이 오고 있대요. 가뭄에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이른 비, 늦은 비도 다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더불어 비 피해 입지 않도록 함께 또 기도해 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요즘에 또 비가 오지 않아 이 가뭄으로 또 메마른 땅에 예, 걱정 근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줄 제가 알고 있는데 함께 기도할게요. 부디 성령의 이 촉촉한 담비를 내려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6809님 귀한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뒷자리 2667님께서요. 우와, 샬롬 보서PD님,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일찍 출첵합니다. 집을 나서려고 해요. 일터에 가서 일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맨발로 걷는 둘레길 북송리 북천수에 다녀오려고 한 바퀴 돌고서 일하려고 합니다. 라고 보내주셔서 제가 궁금해서 한번 검색해봤는데 와, 포항 정말 이 숨겨진 보물 같은 곳이 많구나. 새삼 다시 한번 느낍니다. 포항시 북구 흥해읍에 이 북송리에 있는 북천변을 따라 길게 조성된 소나무 숲이라고 합니다. 2006년에 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마을 숲이라고 해요. 우리 2667님 매일 정말 한결같이 정말 열심히 또 이렇게 근무하고 일하고 계시는데요. 가끔은 이렇게 또 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언제 한번 같이 걸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뒷자리 우리 2642님께서요. 와, 출첵 제시어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출첵제시어 역전. 더불어서 역전 이행시까지 보내주셨어요. 역,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라고, 와, 출첵제시어를 제시해 주신 것도 이렇게 넘어가서 나아가서 역전 그 출첵제시어로 이행시까지 보내주신 우리 이륙사님이십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참 끝내줍니다. 대박입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 삶에 이 뜨거운 영적전쟁을 승리케 주실 줄 믿습니다. 엘로이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아침 귀하고 참 행복합니다. 이륙사님 귀한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륙사님의 말씀처럼요 오늘 좋습니다. 출첵제시어 역전으로 받을게요. 두 글자 역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런 자발적인 이행시 막지 않겠습니다. 선물 당첨 확률 왠지 폭등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륙사님의 이렇게 역전 또 출첵제시어 기다리면서 여기서 은혜로운 찬양 듣고 올게요. 김도연의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우리 2667님의 신청곡이

0: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포항시 남구 효자로에 위치한 철길 과자점에서 수제 쿠키 세트를, 포항시 남구 대이로에 위치한 일봉족발 이동점에서 식사권을,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위치한 카페 테트라블럭에서 커피 쿠폰을, 포항시 북구 법원로에 위치한 포항 유소년 축구클럽에서 풋살장 이용권을, 포항시 남구 형산강 로터리에 위치한 KG 모빌리티에서 만원 상당 주유 상품권을, 포항시 새천년대로에 위치한 단체 주문 전문 박태준의 우리보리 찰보리빵에서 시원한 팥빙수와 찰보리빵을, 대한민국 도자기 역사의 중심 믿음의 기업 한국도자기에서 접시 세트를, 경주시 강동면 강동로에 위치한 카페 토기장이에서 2인 음료권을, 포항시 남구 이동에 위치한 선의의 힐링카페에서 족욕 무료 이용권을,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주식회사 코코비아에서 허브차 세트를,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위치한 빙수랑에서 팥빙수와 팥죽 쿠폰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모든 국물 육수의 기본 만능 육수를, 포항시 남구 효자동 효자시장 내 위치한 향기 저장소 모소니에서 비누 그리고 아로마 제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포항시 북구 흥해읍 양백리에 위치한 양백 597에서 직접 재배한 쌀가루로 만든 쌀 베이글 4종 세트를, 믿음의 기업 떼오 포항시 남구 효자점에서 베이커리 교환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선물로 함께해 주시는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1: 뒷자리 9507님, 역경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다시 일어나요 라고 힘이 나는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역경이 오더라도요, 어떤 순간에도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면 우리 다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의 출첵제시어 두 글자, 우리 2642님께서 제시해 주신 바로 역전 두 글자 받고 있어요. 더불어서 뭐 이행시 보내주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역전 두 글자 보내주세요. 자, 뒷자리 우리 4420님, 으아 진짜 좋은 썸스네, 썸머 스페셜이네. 이번 주가 썸스 마지막인데요, 오늘의 출첵 제시어 썸스 어떨까요? 추천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그렇군요. 오늘 제시해주신 이 썸스 출첵 제시어는 내일로 한번 제가 잡아보겠습니다. 썸스 기대가 됩니다. 왠지 썸스로도 막 EMC 보내줄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막 기대가 되는데요. 멋진 출첵 제시어 제시해주신 우리 4420님 감사해요. 두 자리 2034님, 안녕하세요.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퇴근길에 출첵합니다. 라고요. 아, 또 야간 근무하시고 아마 퇴근하시는 길에 이렇게 출첵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 2034님, 늘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퇴근하셔서 어여푹 쉬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심에 감사해요. 두 자리 2642님, 위로부의 아름다운 나라 신청합니다. 들려주실 거죠? 라고 보내주셨어요. 당연히 들려드려야죠. 우리 2642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올게요. 참 아름다운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상상해보면서 이 찬양 함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위로부의 아름다운 나라.

0: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매일 아침 드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드란에서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에 함께 나눌 책은 기독교 부문 베스트셀러를 기록했던 최상훈 목사님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께서 선교 현장과 목회 가운데 베풀어주신 기도의 응답을 생생하게 담아낸 책인데요. 저자는 기도할수록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때 응답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린 주 안에서 한다.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 저자의 고백을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들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 우물정 버튼에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요 세 글자 남겨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되며 행사 당일 추첨을 통해 최상훈 목사님의 도서도 선물로 드릴 예정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사랑의 드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에 방송가족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세미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56국의 3000번 포항극동방송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가장 선한 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1: 우리가 드린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뜨란 가족들과 함께 일상을 나누며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의 뜨란에서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여러분 잘 들어두세요.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대박이죠? 항상 오는 이런 행사가 아니에요. 정말 드문 행사인데 이 귀한 행사에 우리 방송가족분들을 초청해요. 기도하면 할수록 하늘나라 통장에 차곡차곡 쌓인다. 우리 최상훈 목사님, 우리 저자의 고백을 현장에서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고요. 특별히 삶의 문제를 기도로 돌파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길, 이런 기도를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께 정말 은혜로운 시간이 될 줄 믿어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정 9030번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링크를 받으실 수 있고요. 특별히 이번 공개 세미나는 무료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더불어서 선착순 50분, 50분을 이 추첨을 통해서요. 우리 최상훈 목사님의 신간 도서까지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 꼭꼭 참석해야겠죠. 세미나 세 글자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깜짝 스피드 퀴즈 드립니다. 자, 제가 귀 쫑긋 세우고 한번 집중하라고 이렇게 권유해드렸는데 오늘의 깜짝 스피드 퀴즈예요. 바로 사랑의 뜨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은 언제 열릴까요가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바로 나가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또는 자 보기 2번이에요. 9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보기 1번과 2번 드립니다. 아 근데 보기 2번은요 뭔가 이렇게

뭔가 이 명절 분위기가 나는 또 날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좀 이날 쉬고 싶어요. 자, 정답은 몇 번일까요? 퀴즈 힌트 다 드렸습니다. 보기 1번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보기 2번 9월 26일 토요일 추석 연휴 오후 2시. 자, 사랑이트랑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이 열리는 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정답의 보기 문자로 보내주시면서 더불어서 오늘의 이 출첵 제셔 역전까지 두 글자 함께 보내주시면요, 뭐 거의 바로 선물 드려야겠죠. 여러분들의 귀한 이런 정답 문자 기다리면서 여기서 은혜로운 찬양곡 듣고 올게요. 피아워십의 나는 일어섭니다.

아멘. 나는 예배합니다. 주님으로 일어섭니다. 귀한 찬양이었고요. 뒷자리 0594님,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지금은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역전은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도 끝까지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화요팅! 와, 할렐루야. 와, 어쩜 이렇게 힘이 담뿍 담긴 응원의 메시지를 담뿍 담아서 이렇게 보내주셨을까요? 힘이 납니다. 역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0594님의 이 힘이 나는 문자 덕분에 또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나아가면요. 우리 0594님이 문자처럼 주님께서 역전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 근데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말 그러네요. 이제 곧 있으면 또 D-100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 수험생분들 힘내시고요.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0594님 감사해요. 자, 이어서 우리 6809님의 신청곡 함께 듣고 오실게요. 하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2731님 샬롬. 역시 극동방송은 전에도 지금도 찬양 충만, 말씀 충만, 늘 위로와 평안을 줍니다 라고요 보내주셨어요. 정말요? 말씀과 찬양을 또 함께 나누다 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가득하죠. 우리 2731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자리 우리 7362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샬조와 찐팬 되불었어이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막 느껴지는데요. 찐팬 되불었어. 이런 표현도 너무 재밌고 정겹고 참 좋네요. 찐팬이 되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7362님 저도 우리 7362님의 팬이 되고 싶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뒷자리 7694님 역전으로 이행시 보내주셨습니다. 역시 오늘 방송도 최고입니다. 전 샬조아에 중독됐나봐요. 오늘도 은혜 가득한 찬양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센스있는 은혜 넘치는 이행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중독하니까 제가 감히 한번 생각해봐요. 감사해요. 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 신청합니다 라고요 신청곡까지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자, 우리 7694님의 신청곡 듣고 오기 전에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사랑의 뜰한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언제 진행될지 오늘의 퀴즈 깜짝 드렸는데요. 깜짝

스피드 퀴즈 보기 1번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보기 2번 9월 26일 토요일 추석 연휴 오후 2시 어떤 분이 그러시네요. 보기 2번은 추석 특집 아니에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9월 26일 토요일엔 좀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 우물전 9030번으로 정답 문자 보내주세요. 보기 1번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 보기 2번 9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면서 우리 7694님의 신청곡 듣고 올게요. 창문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 말씀과 찬양을 이렇게 나누다 보면요, 시간이 언제 이렇게 흐르나 싶어요. 벌써 마칠 때가 다가왔는데 항상 느끼지만 한 30분 더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우리 방송과 축분들께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깜짝 스피드 퀴즈 드렸었죠. 더불어서 역전 오늘의 출첵제 시어도 드렸었는데, 자, 오늘은 바로 사랑했더란 공개 세미나 저자와의 만남 언제 진행이 되는지 그 일시를 맞춰주시는 것이 퀴즈의 보기였습니다. 자, 오늘의 보기의 정답은 보기 2번 9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 추석 연휴가 아니라 바로 보기 1번 8월 26일 수요일 바로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열린다는 오늘의 정답이었습니다. 자, 보기의 정답은 1번이었고요. 사랑했더란 공개 세미나 저자의 만남이 바로 8월 26일 수요일에 오후 2시에 이곳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이에요. 우리 방송하실 분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신청해주시고 참석해주세요. 은혜 가득한 시간 이어질 거예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방송가족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자, 오늘의 당첨자 두 분 제가 선정해봤는데요. 새싹분이세요. 뒷자리 3009님 그리고 7362님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와 성함 문자로 한 번 더 부탁드려요. 정말 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은혜로운 찬양들로 함께하니 메말랐던 저희의 심령에 시원한 샘물이 솟아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도 오늘은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서머 스페셜 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김보섭 PD였습니다. 지금 극동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시원한 찬양들 가지고 돌아올게요. 우리 내일 만나요.

마지막으로 우리 2387님 안녕하세요. 저 오늘 손녀 보러 육지 가요. 너무 좋아요. 아침 드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2387님 덕분에 저도 행복해요. 우리 내일 만나요.

도심 속 숨겨놓은 물길이 다시 흘러 생명을 찾습니다. 물길에 따라 사람들이 모이는 아름다운 학산천. 맑은 물이 흐르는 학산천이 옛 물길 흐르는 자연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수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합니다. 우현 도시숲에서 동빈 내항을 잇는 물길인 학산천 복원 사업은 모두 세 구간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생태 문화 구간, 자연 친화형 생태 힐링 구간, 생태가 살아 숨쉬는 생태 복원 구간,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찾고 싶은 푸른 도시 포항, 생태하천 복원으로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포항시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곡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첫째, 주의 말씀 앞에 두려움으로 서야 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고해요. 하나님은 큰 음성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온 회중에게 친히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하지 않으시고 친히 두 돌판에 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돌에 새겨주신 이유는 이 말씀이 훼손되지 않고 보존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이 기록해두신 말씀 그대로 직면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큐티한 것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불변하는 말씀에 내 삶을 붙들어매는 최고의 방법이지요. 25절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은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는 그 영광과 위엄에 압도되어 죽을 것 같은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해요. 그래서 27절에 보니 그들이 모세에게 나아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우리에게 전하면 듣고 행하겠다고 말합니다. 이는 죄인 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마주할 때 밀려오는 두려움이에요. 사람은 만유를 다스리며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지어졌어요. 그것이 창조 본연의 모습이죠. 하지만 타락한 인간은 만유 위에 있지 못하고 만유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렇게 돈 밑으로 세상 성공 밑으로 들어가 그것에 종노릇을 합니다.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왜 밀려올까요? 다스려야 할 세상 만물을 다스리지 못하고 도리어 그것에게 다스림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백성을 위해 구름 가운데로 들어가 중재자가 됩니다. 이는 그가 광야의 훈련을 거쳐 만유를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환난의 불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증명할 때 내 입술을 통해 전파되는 말씀이 곧 능력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가 직면하기 싫어서 귀를 막고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는 만물 위에 서서 말씀으로 고난을 해석하나요? 아니면 만물 아래로 떨어져 끌려다니나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려면 둘째, 장막으로 돌아가 명령을 지켜야 합니다. 백성이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에게 중재를 요청할 때 하나님은 그들이 말하는 소리를 다 귀담아 들으십니다. 그리고 28절에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백성이 두려워 외치는 소리와 기도를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들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고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분만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며 모든 명령을 지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과 그 자손들까지 대대로 번영하고 영원히 복을 받도록 인도하고자 하심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깨달아 겸손히 낮아진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복을 누립니다. 이어 하나님은 백성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세요. 백성을 그들의 삶의 터전인 가정으로 돌려보내신 거예요. 십계명을 듣고 훈련받는 장소는 시내산이었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고 적용해야 할 진짜 선교지는 바로 그들의 장막인 가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큐티의 종착지는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백성을 장막으로 돌려보내신 후 31절에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하고 모세에게 따로 명령하세요. 모세도 지도자로 걸어갈 때 다른 어떤 사역보다 먼저 말씀을 들어야 했기에 하나님 곁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만 백성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구속사로 해석하는 것이 곧 주님 곁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는 자리에 있든 장막 같은 가정에서 치열하게 살아내야 하는 자리에 있든 내게 주신 처소에서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내가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요? 그 자리에 충실히 서 있나요? 말씀으로 살아내고 섬겨야 할 나의 장막은 어디인가요? 아까 음란에 치우쳐 살다 파산의 사건을 만나 말씀을 깨닫고 구원으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10남매 중 막내인 저는 16살 때 어머니를 뇌졸중으로 잃고 깊은 우울증에 빠졌어요. 몇 차례 죽음을 생각하다가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지요. 고등학교 1학년 무렵에는 형의 인도로 교회를 다녔지만 불신자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사업으로 바쁘신 아버지는 용돈을 많이 주는 것으로 사랑을 표현하셨는데 저는 그 돈으로 유흥문화를 일찍 접해 방탕하게 살았어요. 결혼 후 회사를 운영하면서 매주 수요일에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거래처에 자주 술
술 접대를 하고 뇌물을 뿌리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삼가 행하여 라는 32절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았지요. 주님은 2017년에 아내의 친구를 통해 저를 교회로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1년 뒤 20년 넘게 운영하던

회사가 망해 법인과 개인 모두 파산을 겪었어요. 하지만 그 절망적인 순간에 제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수치스럽고 두렵긴 해도 값을 따질 수 없는 구원을 선물로 받았고 가장 귀한 가족을 제 곁에 남겨두신 걸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0: 계획이었음을 깨달았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지 못하는 죄인임에도 저를 회개하고 돌이켜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려요. 저의 적용은 돈과 음란 마귀가 항상 저를 노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저의 실패담과 함께 주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전하겠습니다. 입니다. 32절, 33절에서 모세는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고 단호히 명합니다. 과거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인간의 모습과 무관하게 하나님 편에서 조건 없이 거저주신 은혜의 언약이었어요. 반면에 시내산에서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행함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구체적인 기준이 되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은 이 시내산 언약의 가치관으로 다스려질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 깎이고 빚어지는 성화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권면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인생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걸어가는 성도는 결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인본주의나 물질만능주의에 빠지지 않고 율법주의나 형식주의에 치우쳐 남을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주님이 명하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뿐이에요.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영원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드릴게요. 주님, 오늘 시내산 위에서 불과 구름과 흑암 가운데 울려 퍼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구하면서 내게 주어진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하니 이리저리 치우치고 죄의 종노릇하며 탄식만 했습니다. 이제는 만유 위에 계신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 사건과 문제를 말씀으로 해석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만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장막에서 식구들과 지체들을 눈물로 섬기며 헌신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듣는 것에 머물지 않고 들은 말씀 따라 행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큐티엠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 이 시간에는 우리 지역 교계 정보를 안내해드립니다. 경주 중부교회에서 경주 청소년 연합집회가 8월 13일 목요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열립니다. 제작 광성교회 하이라이트 워십이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며 학원 복음화 인큐베이팅 대표이신 최세론 목사님께서 강사로 함께합니다. 경주 지역의 청소년 또 교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3740-237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주최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한 라이징업 찬양집회가 8월 22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포항 제1교회 본당에서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이 찬양으로 함께하며 울산 신정교회 담임 목사이신 김보성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십니다. 청소년, 청년, 교회학교 교사, 그리고 남선교회 회원 가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휴대전화 010-2823-2378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지역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피아 워십 초청 찬양 집회가 8월 29일 토요일 오후 6시에 경주 제1교회에서 진행됩니다. 힘찬 찬양으로 은혜를 전하는 피아 워십과 함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054-742-0211번 경주 제1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중섬로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명사초청 강연회를 8월 23일 주일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창조신앙교육을 주제로 예스티칭 연구소 대표이자 동성교회 사모님이신 노희성 소장님이 함께하며 올바른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807-935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두란노 아버지학교 포항지부에서 아버지학교 50

0: 8기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8월 22일부터 9월 19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포항양학교회 교육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선착순 50명을 모집 중이니 많은 아버지들의 관심과 참여 바라며 자세한 문의사항은 휴대전화 010-2085-382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 사랑의 뜰 안에서 저자와의 만남 공개 세미나를 진행합니다. 오는 8월 26일 수요일 오후 2시에 포항중앙침례교회에서 진행되며 갓피플 선정 2023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기록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의 저자이신 서울 화양 감리교회 최상훈 목사님께서 강사로 오십니다. 누구나 참석하실 수 있으며 현장 참여 선착순 50명에게는 저자 도서를 증정할 예정입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으로 세미나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공개 세미나에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나누는 사랑의 뜰 안 공개 세미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포항 동부교회에서 제6기 포동포동 아기학교에 함께할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축복해 아가야라는 주제로 엄마와 아기가 함께 활동하는 주간 교회학교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9월 5일부터 11월 7일까지 공휴일을 뺀 8주간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사전 접수를 받고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포항 동부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휴대전화 010-9600-9125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역사사진 전시회가 포항극동방송에서 개최됩니다. 8월 10일 월요일부터 21일 금요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리고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관람이 가능하며 주일은 휴관입니다. 생명의 빛, 복음의 소리를 전하는 포항극동방송의 가치와 사역을 담은 사진을 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극동방송으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포항극동방송에서는 지역교회 음향시스템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를 비롯한 교회의 음향 또는 음향시스템 운용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샵 9030으로 점검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신청 가능한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한 교회는 점검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에서는 신앙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 행사에는 이단들의 활동도 예상되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교계나 교회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포항 극동방송 256-3000번, 팩스 253-9100번으로 또는 극동방송 홈페이지의 공지 요청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무료로 공지해드립니다. 또한 게시판 내용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030번으로 게시판이라고 보내주시면 안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방송된 내용은 포항극동방송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 포항 YWCA. 포항 YWCA는 여성과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평화와 정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포항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지역 경력단절 여성들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구직희망 여성의 재취업을 위해 직업상담과 교육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까지

0: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원스톱 취업 지원인 여성 새로 일하게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사, 임용사 자격증반 등 공인등 자격증 취득과 더불어 2026년도 국비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해 체계적인 직업교육 훈련을 통해 재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 인건비 지원 등의 혜택이 있는 새일 여성 인턴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상북도 일자리 편의점 포항지점 신청자 모집 등 보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54-278-441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기회를 제시하고 삶의 행복을 함께 채워가는 포항 YWCA. YWCA 도전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포항 극동방송입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포항 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들으시고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오늘 팔복의 말씀 마지막 여덟 번째 말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일대일의 말씀으로 믿음과 겸손으로 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복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귀를 쫑긋 세우시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자세를 바르게 앉으시고 정신을 깨우쳐서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의미를 알고 질문을 하고 또 내 스스로를 확인하는 이러한 순서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마지막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받고 우리에게 드는 질문을 또 한번 던져보고 생각해보고 이 깨닫게 하신 말씀 내게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지 어떻게 내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과정으로 오늘 설교를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먼저 의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가 무엇인가? 오늘 팔복의 마지막에서 말씀하시는 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팔복의 말씀을 생각하셨을 때 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몇 번째 나왔죠?
3: 네 번째.
2: 몇 번째 나왔죠?
3: 네 번째.
2: 몇 번째 나왔죠? 어디 뭐 천국에서 소리가 들리던 것 같은데 예, 네 번째 이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오늘 여덟 번째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신다기보다는 오늘 팔복의 마지막 여덟 번째에서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인지 우리는 좀 집중해서 집약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에서는 포괄적 의미에서 의를 위하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곧이어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라고 그 의에 대해서 더 초점을 좁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팔복의 말씀, 여덟 번째 말씀에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의는 바로 11절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훨씬 유익할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바로 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의 마지막 의는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좀 집중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 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새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셨다라고 할때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신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의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존재입니다.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존재. 사람이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존재라는 것은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 모든 학자들이 이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동의하는 그러한 명제입니다. 사람은요,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심리학에서 이 오스트리아의 의사이자 심리학자이자 철학자인 빅터 에밀 프랭클, 이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의미에 대한 의지를 가진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요, 의미에 대해서 의지를 가진 존재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의지가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인 동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프랭클이 말하는 이 배경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요. 이 프랭클이 이 말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아시는 지그문드 프로이드라는 학자를 아실 것입니다. 프로이드는요, 사람의 행동의 동기, 행동의 방향, 그 힘이 어디서 난다 그랬습니까? 쾌락의 의지입니다. 쾌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한 의지로 인생은 움직인다. 그 동기를 가지고 움직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학자는요, 프로이트에 반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 힘, 열등감을 상쇄시킬 권력을 추구한다라고 말하면서 권력에의 의지가 인생의 활동을 움직이게 하는 동원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 권력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빅터 프랭클은 아니다, 사람은 가치, 의미를 추구하며 사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 맞습니다. 다 맞지만 좀더 우리가 무게를 두고 살아가야 될 영역이 있다면 바로 의미를 추구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이런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학에서도 이런 이론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막스 베버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 막스 베버는 공산주의자가 아닙니다. 사회학자입니다. 기독교적인 사회학자입니다. 이 막스 베버는요, 가치지향적 한목적성이라는 그러한 이 어려운 말을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 그치는 존재가 아니라 이익을 뛰어넘어 신념, 이익을 뛰어넘는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지요? 예. 인간이 뭐 동물들처럼 본능에 의해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고 자기의 배만 부르게 하는 그런 목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를 배불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신념이 옳다고 여겨지면 그 가치가 옳다고 여겨지면 그 신념과 가치를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심지어는 목숨도 내어놓는 존재가 바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매우 중요하고 올바른 그러한 통찰이라고 말합니다. 예, 맞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교육학에서도 사람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루이스 레스라고 하는 미국의 교육학자는요, 가치 명료화 이론을 처음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교육학에서 가치 명료화, 외부에서 들어오는, 외부에서 들려지는, 외부에서 전달되어지는 수많은 지식과 가치들을 우리 사람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가치가 있을 때에 그것을 여러 가지 중요한 질문들을 통해 이 레슨은 일곱 가지의 질문의 요소들을 말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질문의 요소를 통해 걸러고 걸러고 걸러내어서 내가 실제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그렇게 결정해 낼수 있는 교육을 가치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렇게 이 레스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론들, 수많은 말들 중에 가치를 명료화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심리학에서도 사회학에서도 교육학에서도 사람을 가리켜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요즘 이 시대도 보십시오. 요즘 모든 사람들이 다 가치를 추구합니다. 즉 자기가 저마다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에 사람들은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들 보십시오. 젊은 세대들 요즘 보십시오. 소위 뭐 MZ세대라고 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평소에 막 돈 없다라고 말하고 뭐 그렇게 알뜰하게 살아가는데요. 자기들이 가치 있다고 추구하는 것에는요. 막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좋아하는 젊은이들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유명한 선수들이 방 안에서 운동 경기를 한다 그러면요. 그 티켓을 사기 위해 10만 원, 20만 원을요. 즉시 투자합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뭐 유명한 가수 그룹들이 뭐 공연한다 그러면요. 그 공연 여러분 광클 해야 됩니다. 매우 빛의 속도로 클릭 해야 그 티켓을 사는데요. 30만 원, 40만 원 해도 젊은 애들이 돈 없다 가는 애들이요. 그 티켓을 다 삽니다. 왜요? 자기에게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면 사람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일, 가치 있는 일에 사람들은 나아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가치가 우리가 추구하는 그 가치가 정말 옳으냐 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어떤 이는 쾌락을, 어떤 이는 권력을, 어떤 이는 가치를 사회학적으로 이게 우리가 다 가치를 추구할 때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 바른 것인가? 의로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교육에서는요. 사람들이 그렇게 뭐 심리적이건 배워서 교육학이건 사회의 환경에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흡수한 모든 그 삶의 추구의 가치이든 좋다 이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 교육은 무엇으로? 내가 그렇게 마음으로 머리로 감정으로 옳다고 추구하는 그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삶 앞에서 정말 옳은가 의로운가를 다시 한번 질문해서 그 가치를 좀 더 축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앙 교육, 기독교 교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교육을 받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읽고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람은 본래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인데 그 가치가 정말 의로운가? 무엇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서 정말 의로운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질문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축복합니다. 내 마음, 환경, 내가 배운 것, 그 가치를 따르기보다 더 깊이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진짜 의로운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고급스럽게 살아보자고요. 좀 더 멋지게 살아보자고요. 정말 인생답게 한번 살아보자는 말씀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헛되게 살면 안 되잖아요. 잘못 살면 안 되잖아요. 바르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의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 의로운 것을 추구하며 산다면 그 의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고 믿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핍박이 없게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이 드는 거죠. 의롭게 사는데, 의를 위해 사는데, 예수님을 위해 사는데 왜 핍박이 있어야 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드는 질문이죠. 내가 다른 종교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왜 어려운 일들이 사라지지 않는가? 잘 믿으면 믿으려고 할수록 왜 어려운 일들이 많은가? 핍박이라고 규정되는 박해라고 하고 규정되어지는 일들이 왜 우리 삶에 끊임없이 있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그렇게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데 왜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데요. 의를 위해 살면 예수님을 위해 살면 핍박이 없는 것인가? 아니요. 있습니다. 있는데 더 있습니다. 더 강하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가치의 충돌, 질서의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의를 위해 살 때, 예수님을 위해 살 때 가치의 충돌로 핍박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따라, 자 예를 들어 쾌락의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회에서 쾌락을 추구하며 살다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 앞에서 진짜 가치인가 의심이 들어 고민해서, 야 쾌락의 추구가 내 가치의 정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의를 추구하는 삶이 내 삶의 가장 최고의 가치다라고 여겨서 삶을 틀어낼 때 쾌락을 추구하던 세상과 사람들이 우리와 충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회사의 모든 사람들이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다 부정직해, 다 뒷주머니 차. 그런데 나는 이제 그 가치를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추구하겠습니다라고 변화된 사람이 정직을 추구한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죠. 해먹자. 그거는 안 된다.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 충돌 후에 핍박과 박해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요, 뭐 극단적인 예뿐만 아니라 소소한 일상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이런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합니다. 추구하는 가치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핸드폰만 늘 보던 사람이 내가 이제 말씀을 봐야겠다라고 가치를 바꿨어요? 그러면 충돌이 일어나죠. 내 안에서 시간의 충돌이 일어나죠. 에너지 사용의 충돌이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충돌이 일어나지 않으면 가치가 변하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와 충돌하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하고 나를 먼저 충돌한 줄로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있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한다면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나, 이제는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너희가 내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성도들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참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가치를 따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와서 충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공격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내가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데도 세상이 나를 핍박하지 않으면 내 정체성을 의심해 봐야 돼. 귀신은 귀신같이 합니다. 자기 편을. 그래서 자기 편이다 싶으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죠. 단순히 미움받고 단순히 충돌이 일어나는 뭐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충돌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치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님 때문에 살기를 더 작정하면 작성할수록 핍박은 더 센 강도로 우리에게 옵니다. 어느 정도로? 불같은 시험의 강도로 옵니다. 그러니까 잘 믿으려면 핍박은 더 세게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 예수 믿으면 핍박이 없어. 아니요, 예수 잘 믿으면 더 핍박이 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뭐 실제 이런 일들이 있었지요. 여러분, 초대교회의 교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제자인 서머나의 감독 폴리캅의 실화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머나의 감독이었던 폴리캅, 황제 숭배를 강요받습니다. 하나님을 숭배하지 말고 황제를 숭배해라. 네 하나님을 모욕하고 황제를 숭배한다고 말하기만 하면 살려줄 것이다. 그러나 네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절하지 않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불에 타 죽게 될 것이다. 폴리캅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사는 동안 주님을 섬겼고, 내가 섬겼던 그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리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자 구세주인 그분을 욕하고 버릴 수 있겠느냐.
폴리카비 이 고백은

내가 86세인데 내가 더 살기 위해 내 생명의 가치를 잡기 위해 예수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생명 가치보다 더 크신 예수를 위해 내 생명을 버릴 것인가? 여러분, 인생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라 그랬어요. 폴리캅은요, 자기 생명의 가치보다 예수님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겼고 추구했기 때문에 가치가 덜한 생명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인생은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왜 여기 오셨어요? 피곤한데, 이 더운 날에 피곤한데 아침 일찍 왜 오셨습니까?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치 있는. 영어로 예배를 워십이라고 해요. 가치. 예배라는 말 속에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받을 만한 분에게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가장 큰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에게 내 모든 것을 다해 최고의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가치 있는 줄 알아.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왜? 이것은 잠자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니까. 내가 놀러 가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니까 이것을 위해 내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드리는 거죠. 폴리캅은 생명까지도 드렸어요. 왜? 예수가 가장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의를 추구하면 예수님 때문에 살면 핍박이 없나요? 아니요,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매우 크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목숨이 달릴 정도로 크게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것이 복이다라고 말해요. 왜요? 내가 지금 최고의 가치를 잘 따르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경건하게 사는 자는 박해를 받는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지 않는 자는 박해가 없다. 자, 우리가 이제 결정해야 돼요. 나는 경건한 삶을 추구하면서 박해를 받기를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경건한 삶을 포기하고 박해 받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즐겁게 살 것인지 우리가 결정해야. 내가 결정해야.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게 팔복의 마지막이에요. 팔복의 마지막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많이 겪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왜요?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은 필수라는 필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내가 만약 핍박받고 있다면 나는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나는 지금 핍박을 받고 있다면 나는 핍박 속에도 지금 견실하게 나는 잘 자라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질문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핍박받는가? 자, 주일 일부 오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주일 일부 오시는 분들은 막 열심히 있는 분들이잖아요. 믿음이 좋은 분들이죠. 경건하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죠. 하늘나라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시죠. 핍박을 아마 분명히 받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냉철하게 물어봐야 돼요. 내가 받고 있다고 느끼는 핍박이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받는 핍박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될것 같아요. 목회를 하면서 풀리지 않는 딜레마가 있어요. 잘 믿는 분 같은데 왜 그럴까? 오랫동안 믿었는데 우리는 왜 이럴까라는 질문이에요. 직분도 받았고 믿음 생활도 오래 했는데 왜 그러지라는 질문들이 매우 많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 본문과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나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영적 기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왜골수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는 A라고 하는 목사가 있다고 칩시다. 오늘 목사로 한번 해볼게요.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의고 가장 똑똑한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칩시다. 목사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 사람과 함께 있는 주변의 사람들과는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겠죠.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고,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고,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고, 나는 목사고, 내 생각은 언제나 옳고, 나는 의롭기 때문에 너희 정도의 그런 의견을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라고 계속 몰아붙여요. 그러면 일어나는 건 뭐예요? 충돌이에요. 충돌이 일어나면 주변 사람들이요 하나 둘씩 슬금슬금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아, 역시 나는 지존자야. 하, 쟤들이 또 힘을 모아서 나를 핍박하는구나. 여러분, 이게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입니까? 아니요. 자기의 잘못된 그 아집 때문에 받는, 자기 때문에 받는 관계의 어려움이지. 이런 걸 우리는 막 다 그냥 끌어와가지고 다 예수님으로 덮어버려. 일방적으로 소통하고 교회 안에서도 무엇인가 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막 삐지고 화내고 핍박받는데, 그게 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겁니까? 지 고집 때문에 핍박받는 거지. 그 독선, 그 무례함, 우리 분간을 잘해야 돼요. 자기가 잘못해서 사람들이 피하는 것을, 나는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내 거룩함에 쫓아오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핍박한다라고 교회에서 영적 기만에 스스로 빠져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런 분들은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헌신을 하면 할수록, 신앙의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 관계에 어려움이 많더라고. 아, 그래서 이게 왜 이러지?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걸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성격이 이상하고, 자기 판단이 흐릿하고, 자기가 독선적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수준을 못 따라온다고 착각하고, 거기에 대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착각합니다. 저는 이걸 좀 우리가 깼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중에 복음 들고 나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라고 복음 전가하다가 뺨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매 맞는 사람이 있습니까? 뜨거운 물 뭐 붓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아니고요, 내 모나 있는 성격, 다듬어지지 않은 성격, 내 고집, 독선, 영적 교만, 그걸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라고 절대 착각하면 신앙의 성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교회에서 사람들이 핍박받는다고 생각할까? 거기에 우리는요, 내가 무엇 때문에 핍박받는다고 느끼는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안 믿는 남편이 나를 핍박해요. 정말 믿음 때문에 핍박할까요? 우리 믿는 분들이요, 집에서 더 잘해야 돼요. 뭐 안 믿는 남편이 있는데 교회 간다고, 교회 가서 봉사한다고 집에 싱크대에 막 산더미처럼 쓸거지 쌓아놓고 빨래도 안 하고 청소도 안 하고 뭐 맨날 교회 따라다닌다고 뭐 여기 가고 저리 가면서 안 믿는 남편이 핍박한다. 그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입니까? 아니요. 우리가 잘못 살아서 받는, 내 잘못 때문에 오는 어려움이지. 그게 무슨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설거지 하지 말고 교회 오라 그럴까? 여러분 목사님들이 뭐 여러분 설거지도 하지 말고 새벽기도 나오라 그래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안 믿는 가족이 있을수록 집에서 더 잘해야지.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또 내가 부지런히 해야지. 안 믿는 신우, 안 믿는 올케 같이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김집사가 먼저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안 하면서 아이고 안 믿는 신우가 영이 어두워가지고 날 핍박한다고, 네가 먼저 설거지 해봐 핍박하는가? 안 해요. 잘해보세요. 나눠보세요. 섬겨보세요. 뭘 핍박을 해요? 요즘 예수 믿기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 영적 교만과 기만에서 나와야 돼요. 잘 살아야지. 직장생활도 설렁설렁 막 일도 열심히 안 하고 다른 사람은 열심히 할 때 지 혼자 막 뺀질뺀질하게 하다가 아이고 수요 예배 가야지 하고 칼퇴근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게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입니까? 아니요. 예수 믿는다면 더 열심히 일했어야지. 아이고 김 과장님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했으니까 빨리 교회 가세요. 이게 정상이지. 내가 잘못해놓고 예수님을 끌어다가 그걸 덮어버려. 우리 가운데요 이런 신앙의 오류가 너무 많아요. 뭐 이렇게 하다가 하면 아, 나는 기도하는 사람인데, 아, 나는 성령 충만한데 저 김 집사가 저 기도 안 해가지고 저 나를 못 따라와. 이런 생각을 버려.

때문에 핍박받는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횟수가 정말 냉철하게 몇 번인지, 몇 번이나 있었는지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다, 아 복이 돼, 그냥 이렇게 말씀을 받지 말고 내게 주시는 1대1의 하나님의 레슨으로 받으세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지 내 부족함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 잘못 때문에 받는 걸 예수님 때문이라고 상치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람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다른 사람을 괴롭혔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이게 뭐냐? 네 잘못이지 않느냐?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내 잘못으로 받고 있는 어려움인지, 정말 예수님 때문에 순도 100%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인지를 명확하고 냉철하게 내 스스로 확인하고 우리 신앙을요 좀 더 고급적으로 한번 살아보자고요. 인생은 가치를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철 목사님 아시지요? 주기철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이 예배당을 짓고 헌당 예배를 드릴 때 강단에서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전해지죠.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당에는 바람만 불면 날아가 버릴 쭉정이들 말고 알곡 신자들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아, 바른 기도죠. 이 예배당 안에 저도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알곡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날 천국 곳간에 다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핍박은 필수입니다. 내 고집 때문에 받는 어려움 말고요,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은 필수입니다. 그래야 알곡이 됩니다. 토마스 왓슨이라는 청교도 목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감람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나 갈보리까지는 갈 수 없다. 여러분, 감람산과 갈보리의 차이가 뭡니까? 감람산 예수님 기도하신 곳입니다. 예, 폼 잡고 기도하는 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잤지만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지만 그 자리까지 갈 수는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 같이 모양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자지만 헌신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물론 마음은 없지만 감람산까지 가서 어슬렁어슬렁 될 수는 있습니다. 쭉정이가. 그러나 갈보리는 어디예요? 십자가. 십자가 지는 곳, 진짜 알곡이 되는 곳까지 가짜 성도들은 가지 않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가치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와 복음의 가치를 위해 내 시간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수들 공연하는 데는 30만원, 40만원, 3시간, 4시간 전에 가고, 해외여행 갈 때는 이틀씩, 3일씩 막 미리 가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에는 그런 가치를 쏟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하지만 예수를 위해서는 나는 할 수 있는 가치가 없다고 여기는 일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감람산에 있는 사람들, 갈보리까지 가는 사람이 진짜 알곡입니다. 예수님 팔복을 말씀하는, 복을 말씀하시는데 마지막을 이렇게 예수님이 무겁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적 진리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의,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 속에 내가 지금 견실하게 알곡이 되어가고 있는가라는 주님의 질문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주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0: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입니다. 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아 알곡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포항성결교회 김진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54-272-3177번 포항성결교회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로이스 출산준비 도움센터에서는 임신과 출산 관련 정보, 신생아 돌보기 등 예비 부모들을 위한 무료 상담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0.3MHz 울릉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G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사랑의 뜨란 정희숙입니다. 오늘 8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어떠세요? 저는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에 아 정말 감사하다 이 고백이 절로 나왔네요. 마치 시원한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 마냥 그러한 가벼운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요,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선물들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